여명춘 들으셨는데요. 박용호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시간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하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흐르는 물리적 시간. 우리가 시간이 흘러 나이를 먹는 그런 시간이고요. 또 하나의 시간은 마치 축복과도 같은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카이로스의 시간도 누구에게나 찾아오긴 하는데요. 차이라 한다면 그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걸 제대로 붙드는 이가 있고 놓치는 이가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그게 여간해서 붙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찾아왔는지 모르기도 합니다. 제대로 붙들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체험하면 운명이 바뀔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시간인데 말이죠. 이 카이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존재입니다. 시간과 기회의 신인데요. 그의 모습이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가 민머리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를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또 그를 발견했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앞모습이 보일 때 빨리 붙들라는 이야기겠죠. 또 카이로스의 뒷머리가 민머리인 이유, 그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회는 지나갔어, 진작 붙들지, 이런 거죠. 그리고 그의 발 밑에는 날개가 달려 있는데요.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입니다. 왼손에는 저울이 있는데요. 이래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거고요. 오른손에 칼을 쥐고 있는데요. 칼날로 자르듯이 빠른 결단을 내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기회라고 했는데요. 기회가 왔을 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놓치지 말고 빨리 붙들라는 거겠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려면 늘 깨어서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16세기 화가 프란체스코 데 로시라는 화가가 그린 프레스코화에 이 카이로스의 모습 남아 있으니까요. 카이로스의 시간 붙들면서 카이로스의 모습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10월 8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흥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흥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이입니다. 매화가 지기 전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고 떠나니가 매화가 다 질 무렵이 됐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을 노래합니다. 오늘 까치가 오는데 혹시 오려나 하는 생각에 거울을 앞에 놓고 매무새를 가다듬는 주인공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내용의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가곡 중에 가장 느린 속도로 노래하는 음악,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선율에 얹어 노래합니다. 장별로 노랫말 볼게요. 초장, 언약이 늦어가니. 2장, 정매화도 다 지거다. 3장, 아침에 우둔같이 유신타 하랴마는. 4장, 그러나. 5장, 경중아미를 다스려볼까 하노라.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이 듣겠습니다. 김영기의 노래입니다.

언약이 늦어가니 정매화도 다 지거다. 아침에 우든같이 유신타하랴마는 그러나 경중아미를 다스려볼까 하노라. 여창가고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역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여는 이야기로 카이로스의 시간 말씀드렸더니 보뜰마을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어요. 저한테는 국악산책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국악의 품격을 발견한 운명적 시간입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또 지초실님께서 멋진 한시 한수를 지어 보내주셨습니다. 2026년 10월 귀향이란 제목의 7언절구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귀향 금정인 지초실서 칠순 금노 희 귀향 70의 귀향길은 기쁨의 비단길이요 10월 금풍 풍고향 10월 황금 물결 옛 풍년의 향기 불어온다 선지 선친 산색포 선영 선친 산색은 나를 품어 안아주고 강아상빈 야국황 언덕에 뛰어놀았던 아이 상빈의 들국화를 보내 이런 시입니다. 아우, 멋지네요. 고향을 다녀오시면서 품었던 그 마음을 이렇게 정감 있는 칠언절구 시 한 수로 표현해 주신 듯 하네요. 언덕에 뛰놀았던 아이의 모습이 이젠 머리에 서리가 내린 모습이 됐다는 거 마음이 좀 짠해지긴 하네요. 언덕에 아이 때 보았던 들국화나 지금 보셨던 들국화는 여전하겠죠. 지초실님의 시를 품고 사시는 그 마음 보기 좋고요. 앞으로도 좋은 시 많이 쓰실 것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영조의 아들 정조의 생부 사도세자를 위한 제례악 경무궁 제례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경무궁은 1776년 정조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자리에 위치한 함춘원이 있었던 곳에 건립됐습니다.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올렸고요. 혜비는 해경궁으로 그리고 사도세자의 사당 이름을 수은묘에서 경모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정조는 경모궁을 건립하면서 경모궁이란 편액을 직접 써서 달았고요. 매월 경모궁을 방문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경복궁제례는 1776년 5월에 정했는데요. 1년에 5차례 거행하는 오향제로 정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경복궁제례악을 연주할 때 쓰일 악기를 제작할 임시관청, 악기도감을 설치해서 악기를 제작할 것을 명했고요. 명한 지 9개월 만인 1777년 5월 25일에 악기 일체가 완성됐습니다. 이런 악기를 써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경모궁 제례악이 처음 연주된 건 영조의 국상기간인 3년을 보낸 1778년 5월 이후의 일입니다. 음악은 종묘제례악 중에서 보태평과 정대엽의 일부를 차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음악을 얼핏 들으면 종묘제례악하고 참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번에 경모궁 제례악 듣겠습니다.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종묘제례학과 비슷한 느낌이죠. 이 정조의 생부 사도세자를 위한 제향음악 경모궁제례학 들으셨는데요.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경모궁제례학은 1899년 광무 3년에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의 신위가 종묘 영령전에 합사되면서 이후에 제례학으로서 연주되는 건 중단이 됐죠. 이후부터는 이 두 분이 종묘제례학을 듣기 때문이죠. 지금은 이렇게 들으신 대로 악장은 부르지 않고요. 감상용 음악이 돼서 기악곡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007님께서 오늘의 산책길 함께 걸어요. 내일 한글날 방송 생각의 향기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하셨습니다. 네, 내일 생각의 향기도 좋은 이야기 준비해서 놓겠습니다. 그리고 글동무님께서 오늘 저녁 8시 노벨 문학상 발표 기다리며 함께해요. 2024년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의 기쁨을 떠올려 봅니다. 이렇게 문자는 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8시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수상자로 점쳐지는 이들 명단이 여럿이 나와 있죠. 우리 글동무님은 누굴 점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대략 제가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는데요. 마거릿 애트우드가 있고요. 대만 작가 찬쉐도 있었죠. 일찌감치 거론돼 있었고 무라카미 하루키는 여러 차례 올랐었던 분이고 또 어떤 이는 살만 루슈디를 얘기도 하고요. 또 앤 카슨 또 누가 있던가요? 제럴드 머네인이 있고 미셸 우엘백 이런 사람들이 있던데요. 우리나라 작가로는 황석영, 김혜순 이런 이야기도 일부 나오더라고요. 오늘 저녁 8시 한림원의 발표 정말 극비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명단 중에 한 분이 나올 수 있겠죠. 저도 맛있는 차 끓여놓고 그 발표를 지켜볼 준비를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켜보죠.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처용무 반주 음악 골랐습니다. 처용무의 기원은 신라시대 헌강왕 때의 처용설화에 두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처용랑 망해사의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처용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1인 처용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고려시대의 처용희란 이름으로 연향에서도 쓰였는데요. 처용이란 존재가 벽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벽사 진경의 맥락으로 춤이 계속 연행됐던 거죠. 그런데 조선 전기에 가서 처용이 1인이 아닌 다섯 방위를 상징하는 오방 처용 제도로 확립이 되면서 오방 처용무가 연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방 처용의 제도는 오행사상과도 관련이 돼서 활발하게 전개된 걸로 보이는데요. 동쪽을 상징하는 청색, 서쪽을 상징하는 백색, 남쪽을 상징하는 적색, 북쪽을 상징하는 흑색, 그리고 중앙을 상징하는 황색 이렇게 오방처용이 각각 해당하는 복식을 입고 얼굴에는 붉은 빛의 처용 가면을 쓰고 춤을 춥니다. 그 춤을 반주하는 음악, 처용무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후반부에 나온 산하 천리국사를 좀 더 길게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웃도들이 연주하면서 곡을 마무리했습니다. 처용무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오늘은 마음이 좀 바쁜 날이네요. 우리 음악 들으면서 차분해지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오늘 내일이 또 연휴가 시작되니까 뭔가 발걸음이 좀 바빠지는 그런 느낌이죠. 말씀대로 우리 음악 들으면서 차분해지시면 좋겠네요. 또 6944님께서 도토리 새알 사진과 함께 사연 주셨어요. 가을이 준 선물 도토리 보내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사진 찍어주셨는데 벌써 좀 익었네요. 이걸로 도토리 묵을 만들 순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사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곡으로 도두리 준비했습니다. 좀 전에 처용무 반주음악에서 웃도두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짧게 나왔으니까요. 이번에 나오는 도두리와 비교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도두리는 고려조부터 연주되던 음악 보허자와 관련된 곡인데요. 보허자의 환입, 환두가락을 변주해서 연주하는 음악이 도두리입니다. 1724년에 나온 고악보 한금신보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보허자 본환입이란 이름으로 도드리가 처음 나오는데요. 이후에 여러 악보에도 도드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이 음악을 좋아했고 많이 연주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드리에서 웃도드리도 파생돼 나오는데요. 오늘은 도드리와 웃도드리를 함께 연주하는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야금이 웃도드리를 연주하고요. 대금이 밑도드리를 연주합니다. 최충웅의 가야금, 김웅서의 대금 연주, 도두리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같이 파란 가을 하늘 아래에서 가을볕 쪼이며 듣기 좋은 음악이네요. 도들이 들으셨는데요. 최충웅의 가야금, 김웅서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999년에 가을날의 조화란 이름으로 발매된 음원에 수록된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곡으로 현전하는 피리산조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이충선유 피리산조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충선 명인은 1901년에 태어나서 1989년까지 사셨는데요. 일제강점기 무렵부터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피리 연주자고요. 사면육각 악사로 활동하셨습니다. 무속을 하는 가게에서 태어나서 예인으로 활동하셨는데요. 이분의 산조는 성금년 심상건에게 배운 가야금 산조 가락을 기반으로 하고 자신이 그간 활동하면서 쌓아온 음악적 역량을 더해서 형성된 겁니다. 그런 음악적 자원을 바탕으로 대금 산조와 피리 산조를 만드셨습니다. 이충선유 피리 산조가 현재 네 가지 가락을 기록한 악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충선유 피리 산조 듣겠습니다. 진윤경의 피리, 양재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충선유, 피리산조, 진양부터 자진몰이까지 들으셨는데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로 재직 중인 진윤경의 피리연주였고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에 재직 중인 양재춘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 뺑덕어멈 만나는 대목입니다. 신봉사가 뺑덕어멈을 만나게 된 건 이 뺑덕어멈의 의도적인 접근에 의한 거죠. 이 알뜰한 곽씨 부인이 살림을 잘해서 돈을 좀 모아놓은 걸 이 뺑덕어멈이 잘 알고 그걸 어떻게

0: 해보려고 접근한 거죠. 이 뺑덕어멈을 가만히 보면 늘보 못지않은 심술보에 욕심보까지 있는 그런 모습의 소유자입니다. 오늘 들으실 대목에 뺑덕어멈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떡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이 잘 먹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요. 그렇지만 또 양식 주고 술 사 먹고 쌀 퍼주고 고기 사 먹고 오고 가는 행인 보고 담배 달라 신랑이도 하고 신부 신랑 잠자는데 봉창에 이불 대고 불이야 이런 못된 심보의 소유자입니다. 곽씨 부인이 모아놓은 재산을 다 탕진하는 인물, 뺑덕어멈의 모습과 심성, 성격, 그리고 신봉사와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번에 소리로 듣겠습니다. 심청가 중에서 타루비 대목부터 신봉사 뺑덕어멈 만나는 대목까지를 은희진의 소리 정철호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그때요 신봉사는 무남동녀 외딸을 남경장사 선임들에게 팔려보내고 날마다 딸 생각이 나면은 강두를 찾아가서 심청을 부르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2: 그렇지.

0: 상사대를
1: 지어놓고 춘추로 지행을 도하동 사람들도
0: 심묘제 효행이 감동되어 망사제 밑에다 따로비를 세워놓고 윤년지 지행을 좀
1: 좋다.

0: 헌니 박초의 연전 환불이라. 좋지. 이렇다. 빈문을 어여 세워놓니 오고 가는 사람들도 네 안에 슬퍼거리 좋지. 신봉사도 딸 생각나고 들면 더듬더듬 치를
1: 놓지.
0: 바로 비문에 찾아와서 비문을 안고 우등이다. 이릴 또 신봉사마 살란화여 집행 막대를 흩어지고
1: 헐수야
0: 허듬두듬 따르 빈문에 찾아와.
1: 그렇지.

0: 얼쑤야 서정원이 되고 나는 모진 몸싸움 꼭지도 않고 이제
1: 길이란
0: 말이냐
1: 그렇지
0: 날 다려가거라
1: 살아나
0: 나

임신을 다 할 수 대문 앞에 것들아 내 눈과 울지도

0: 그렇지. 이렇듯 낮에는 강도에 나가서 울음을 울고,
1: 그렇지,
0: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동네 사람들이 신봉사를 불쌍히 여겨 늙어 말년에 혼자 사는 것이 하도 딱했던가.
1: 그렇지.
0: 마땅한 과부댁 하나를 구해줘서 신봉사하고 늙은 말년에 등거리라도 긁어주는 재미로 이렇게 과부 하나를 구하는디,
1: 글쎄요야,
0: 마침 본천에 뺀덕이라고는 여자가 하나 있었던 모양이요. 신봉사가 딸을 팔아서 재산뿐이나 있다 하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가는 몰라도 들어가지고, 월체 내가 신봉사를 끼어차게 되면은 술고기 떡은 번없이 먹겠다 생각 끝에 누구 중매쓸 것도 없이 자원출가해서 사는디, 이 여자의 입장과 행실이 어떻게 생기는 거니 꼭 요렇게 생겼던 모양이요.
1: 지금야
0: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양식 주고 술 사 먹고 살포 주고 고기 사 먹기, 통인 잡고 배양하고 한밤중 울음 울고 오고 가는 행인 보면 담배 달아 실라롱이, 빗죽하면 빗죽하고 빗죽하면 빗죽하고 힐 끄더면은 힐 끄더고 힐 끄더면은 힐 끄더고, 남이 혼인 허량하고 단단히 믿은 언니 대담을 다뤄 이기와 신부 신랑 얌자는 니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히 들어가 봉창에 입을 대와 도리야 이리하여도 신봉사는 아무런 추억을 모르고 어떻게 뺀데기네한테 탁쟁이 되었던가 나무 칼로 귀를 쏙 비어가도 모르게 됐던 거냐.
1: 쓰고야 다
2: 심청이 생각이 날 때마다 타루비를 찾아가서 비문을 안고 울다 한숨 짓다 통곡하는 신봉사의 절규하는 모습 진양장단으로 노래했는데요. 그 부분이 참 애잔하네요. 심청가 중에서 진양조 장단에 맞춰 부르는 슬픈 대목의 하나죠. 이 타루비 대목과 뺑파 출연 대목까지 들으셨습니다. 은희진의 소리 정철호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은희진 명창은 1947년생인데요. 1977년에 국립창극단에 입단해서 창극의 주역을 맡으셨고요. 완창판소리로 여러 차례 무대에 올라서 실력을 인정

받았습니다. 후일 전북 도립국악원 예술감독으로 재직 중이던 1997년에 지병이 악화됐고요. 2009년에 타계하셨습니다. 은희진의 소리와 정철호의 장단, 이 추임새 조화 참 잘 이루는 그런 연주로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남도잡가 세타령 듣겠습니다. 3월 삼진날이 돼서 제비도 날아들고 온갖 즐거운 새소리를 만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세타령을 김경숙, 김동해, 신영희, 안숙선 네 분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같은 세타령이란 제목으로 불리지만 적벽가의 슬픈 세타령과는 전혀 대조적인 분위기의 곡이죠. 3월 삼진날 연자 날아들고 나비의 꽃에 또 온갖 새들이 나왔어요. 풍년새, 앵무새, 학두루미, 두견새, 쑥국새 이런 여러 새들이 날아들어와서 이 새들의 향연을 연출하는 그런 곡이죠. 남도잡가 세타령 들으셨는데요. 김경숙, 김동애, 신영희, 안숙선 네 분의 소리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철연금과 대금이 함께 연주하는 남도잡가 육자배기 골랐습니다. 이 곡은 육자배기를 철연금으로 연주를 시도한 첫 번째 사례에 해당되는데요. 소리꾼 장서윤이 이번에 소리 대신 철연금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변상엽의 대금, 이준형의 장구장단 육자배기 들려드립니다.

철연금 대금 병주 육자배기 장서윤의 철연금 변상엽의 대금 이준형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철연금은 20세기에 만들어진 새로운 우리 악기의 하나인데요. 기타와 거문고의 특징을 결합해서 김영철이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용 반주 용도로 많이 썼는데요. 마침내 산조까지 연주해서 우리 음악사에 당당하게 자리하게 됐고요.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철연금 보존회도 만들어져서 오늘은 일요일 11일이죠. 오후 5시에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제4회 철연금 보존회 공연 무대도 열립니다. 철연금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 가보시면 좋겠네요.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민요 노래가락 창부타령 들려드립니다. 이희문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경기민요의 인기곡들이죠. 노래가락 창부타령 들으셨는데요. 이희문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절기상 한로라서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해의 운행으로 24절기를 보름 단위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가을에 만난 여섯 절기, 입추로 시작해서 처서, 백로, 추분까지 지냈고요. 오늘이 한로, 그리고 다시 보름 후에 다가오는 상강까지 하면 이 가을도 다 가겠죠. 오늘 시간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두 종류가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렇게 보름 단위로 크로노스의 시간은 흐르지만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기회의 시간, 카이로스가 늘 곁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지역축제와 야외공연 등 행사가 많은 요즘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 인파 속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입장이나 퇴장으로 행사장 출입구에 사람이 몰릴 땐 앞사람을 밀지 말고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움직입니다. 좁은 골목, 계단, 내리막길 등에서 어깨가 부딪힐 만큼 붐빈다면 더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특히 인파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땐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양팔을 가슴 앞에 모아 숨쉴 공간을 확보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져 일어나기 어렵다면 몸을 옆으로 둥글게 웅크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있지만 매일 매 순간 하는 것, 모든 감정에 언제나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 집중과 명상, 그리고 무아로의 여행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 그리고 삶이 다 했을 때 멈추는 것, 그것이 프라나야마, 즉 호흡이다. 박상하 작가의 아무튼 요가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내뱉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김정승의 헌천수 함께 들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명상이 된다고 하지요. 숨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감각, 폐를 가득 채우고 천천히 빠져나오는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이 어지러울 때는 호흡에 집중하면서 흘려보낼 것들은 흘려보내고 잊고 있던 것들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한 달에 한 분 전문가를 모시고 인문학 산책 떠납니다. 언어, 문학, 역사, 철학, 건축을 넘나들며 지혜를 담아가는 시간인데요. 이번 달에는 인문학자 김상근 교수님과 함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또 군주론을 비판했던 군주 프리드리히 2세의 안티 마키아벨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쿵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어요.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을 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최윤영의 노래예요. 잦은 알이 듣고 오겠습니다.

0: 최윤영의 노래 잦은 아리 함께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나는 군주론에 반대한다. 그러나의 저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김상근 명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저희가 지난주에 굉장히 몰입해서 흥미진진하게 한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어떤 인물이고 또 그가 쓴 군주론은 어떤 내용을 담은 책이며 이 책이 나오게 된 당시 피렌체의 어떤 전국, 정세 이런 것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또 지난주 놓친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요. 군주론 소개 짧게 다시 한번.

0: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 1513년에 출간되었는데요.
0: 네.
1: 마키아벨리는 가난한 피렌체의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갑자기 공직에 오른 다음에
0: 네.
1: 제2서기장 그러니까 최고 고위직을 역임했던 군사 의장까지 포함했어요.
0: 네.
1: 그 이후에 1512년에 메디치 가문이 복권하면서 쫓겨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전 정권의 부역자로서 감옥에 갇혔다가 1527년에 죽을 때까지 실업자로 살게 되는 아주 네. 불행한 삶을 사신 분이죠.
0: 네.
1: 하지만 그가 쓴 군주론은 어떻게 보면 근대 정치의 교과서처럼 이제 간주되고 있고 정말 권력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파헤침으로써 우리가 권력을 보는 관점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책을 쓴 사람이 바로 니콜로 마키아벨리입니다.
0: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군주론이라는 것이 그 메디치가의 복권으로 인해서 분노한 그 마키아벨리가 그 분노를 한껏 담은 그런 책일 줄 알았으나 사실은 다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취업을 하고 싶었던
1: 네.
0: 마키아벨리가 메디치가에게 보냈던 헌정
1: 예.
0: 하는 책이었다. 라는 것이었죠.
1: 이력서라고 보시면
0: 이력서.
1: 되겠죠. 예, 이력서를 쓸 때 보통 약간 과장하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약간 과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주론에서 조심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0: 네. 자, 군주론이 이 그 메디치가를 향한 방금 설명해 주신 청탁서 혹은 이력서 이렇게 쓰여졌다고 하셨습니다만 이 책이 마키아벨리가 죽은 이후에 그 정식 출간이 되었죠. 사망 후에 한 5년인가 지나서
1: 네, 예, 나오게 1532년에 출간되었습니다.
0: 네. 네.
1: 1527년에 죽었고 몇 년 후에 이제 출간이 된 거죠.
0: 왜 이렇게 뒤늦게 나오게 될 수 있었을까요?
1: 그 내용 때문에 그렇고요.
0: 예.
1: 바티칸이 불온 문서로 지정했었고요.
0: 네, 네.
1: 그리고 내용의 파격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밀리에 아마 읽었을 것입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또 하지만 광범위한 독자층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이게 전 유럽으로 확산되게 된 거죠.
0: 아, 그리고 그렇기도 했겠습니다. 이게 군주론 자체가 그 성격이 그 메디치가의 그 통치자 그 단 한 사람에게 보내던 헌정 책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게 대중서로서 출간될 이유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네요.
1: 사실은 그 당시에 책 쓰는 사람들의 습관은
0: 예.
1: 일반 독자를 유념에 두고 썼습니다. 물론 형식은 헌정사였습니다만
0: 예. 예.
1: 일반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연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인세라도,
1: 예, 인세라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0: 아,
1: 했을
0: 그렇습니까?
1: 겁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자를 유념에 두고 광범위한 독자를 유념에 두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0: 예. 자, 그렇게 해서 사망 이후에 마키아벨리 사망 후 5년 뒤에 이 군주론이 출간이 된 이후에 일단 그 반응이 어디에서 가장 먼저 왔었을까요?
1: 프랑스였죠.
0: 예.
1: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이탈리아 알프스 산맥을 중심으로 프랑스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리고 사실 많은 특히 피렌체가 그렇습니다만 친프랑스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왕실과 가까웠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피렌체의 그 백합 무늬 같은 경우도 사실은 프랑스의 백합 무늬가 온 겁니다. 부르몽
0: 네.
1: 왕조의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류가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흘러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격앙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때 피렌체 메디치 가문의 공주격인 카테리나 데 메디시스가 프랑스로 시집을 갑니다.
0: 네.
1: 왕세의 아내가 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왕비가 된 거예요.
0: 예예.
1: 그런데 예. 그 왕비가 이제 외국 사람인데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된 거죠.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모가 된 거다. 왕비가
0: 네.
1: 된 거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프랑스 사람들로서는 기분 나쁜 일이고 별로 안 좋아했겠죠.
0: 네, 네.
1: 그러다가 성 바톨로메우 데이의 날에 대학살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사실은 치명타를 가합니다. 왜냐하면 성 바톨로메우 데이의 대학살이라는 사건은 프랑스의 신흥 세력들을 제거했던 왕실의 쿠데타였거든요.
0: 아.
1: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0: 네.
1: 그날. 그래서 그 배후에 카테리나 데 메디시스가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게 된 겁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몰래 사람들을 일시에 제거하는 행동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어떤 군주론에 나오는 내용과 흡사하지 않.

0: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카트리나 데 메디시스가 군주론을 가지고 왔다. 프랑스로.
1: 네.
0: 그리고 몰래 읽었다.
1: 예.
0: 어느 정도 가설이지만 신빙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바친 거거든요. 그 책은 원래.
1: 네.
0: 그러니까 카트리나 데 메디시스가 자기 아버지에게 바친 책을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아버지는 읽지 않았지만 사냥개만 만졌지만
1: 네.
0: 그 책을 들고 프랑스로 와서 그 책을 읽으면서 프랑스를 실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첫 번째 굉장히 부정적으로 니콜로 마키아벨리와 군주를 보게 된 겁니다.
1: 네.
0: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카테리나 데 메디시스 때문입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군주론을 당시에 이제 반박하는 저서들도 당연히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0: 네.
1: 꽤 나왔을 것 같네요.
0: 많이 나왔습니다.
1: 예.
0: 그래서 안티 마키아벨이라는 라틴어 제목으로 이제 안티 마키아벨, 마키아벨을 반대한다라는 제목으로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노상 장티에라는 사람인데요.
1: 네.
0: 이 사람은 프랑스의 궁정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왕자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요. 이게 다시 이제 군주론으로 돌아가는데 군주론은 마키아벨리의 독창적인 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구에는 그리스 시대부터 군주의 거울이라는 책 장르가 있었습니다.
1: 아, 예.
0: 이게 뭐냐면 스페큘룸 레기아라는 건데요. 왕자들에게 책을 읽힙니다. 왜냐하면 왕자가 나중에 왕이 될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럼 지도자가 될 텐데 지도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장르가 군주의 거울이라는 책들이었습니다.
1: 예.
0: 그 결정판이 군주론입니다.
1: 네, 네,
0: 사실
1: 네.
0: 군주론은요. 중세시대에 약 1000권이 쓰여졌습니다.
1: 아,
0: 그 정도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1: 그런가요?
0: 예, 예, 왜냐하면 예. 왕자가 각 나라에서 왕자에게 군주의 덕목을 가르친 책들이 나왔거든요.
1: 교과서처럼. 예.
0: 예.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을 위해서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쓴 것이죠.
1: 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노상 장티에가 왕자를 가르치면서 그 책을 검토를 했겠죠.
1: 네.
0: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티 마키아벨을 쓰게 됩니다.
1: 아.
0: 재밌는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1: 예.
0: 이노상 장티에가 또 책을 썼는데
1: 예.
0: 그게 바로 텔레마코스의 모험이라는 책입니다.
1: 예.
0: 이 텔레마코스만 혹시 어디서 영화 보셨나요?
1: 예, 예 맞습니다. 예,
0: 그 영화 보면 아들 이름이 텔레마코스죠.
1: 마코스죠. 예.
0: 이 텔레마코스가 이 여정을 떠나서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걸 텔레마키아라고 하는데
1: 예.
0: 이노상 장티에가 그런 텔레마키아를 썼습니다. 제목은 텔레마코스의 모험입니다.
1: 예.
0: 예. 그러니까 왕자인 이타카의 왕자인 텔레마코스가 호메로스의 책과는 상관없이
1: 예.
0: 따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1: 예.
0: 창작한 거죠. 또 창작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뭐 심지어 이스라엘에 가서 상그레의 효용성을 보고 이집트로 가고 뭐 사실 호메로스 책은 안 나오죠. 하지만 이스라엘도 가고 뭐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책으로 나옵니다. 이게 목적은 뭘까요? 예, 왕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1: 예, 왕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0: 필요한
1: 무엇이다.
0: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마키아벨리를 반대함이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1: 예, 근데 이게 시기가 되게 보니까 이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이노상 장티에의 마키아벨리를 반대함, 안티 마키아벨이 거의 군주론 나온 지 한 40여 년 지나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0: 바로 그렇습니다.
1: 그 예. 당시에는 반대하는 저서는 없었나 봐요.
0: 그게 그 이제 문헌적으로는 거의 최초의 반박서입니다.
1: 예.
0: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우리가 읽어드렸던 그 크리스토퍼 마울러의 책 글이라든지 혹은
1: 예.
0: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글에서 영국에서 벌써 이노상 장티의 책이 영국에서도 번역됐거든요.
1: 네네.
0: 영어로. 그러다
1: 예.
0: 보니까 막 이게 사람들이 사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군주론을 읽지 않고 아마 이노상 장티의 마키아벨리를 반대하면 읽고 썼을 겁니다.
1: 아.
0: 예. 만약에 책을 읽었다면은 번역을 했겠죠.
1: 네.
0: 인용을 했겠죠.
1: 예,
0: 하지만
1: 예.
0: 마키아벨리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적인 시각만 셰익스피어가 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아마 이 책을 읽었을 것이다.
1: 그만큼
0: 반응이 뜨거웠다는 거죠.
1: 네. 예.
0: 이렇게 반박서가 쓰여졌다는 건 제가 책을 42권 썼는데 저에 대한 책의 반박서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1: 네.
0: 관심이 없으니까.
1: 아니, 그럴
0: 않습니까?
1: 리가요.
0: 예. 그런데
1: 그만큼 예. 논란의 책이었다.
0: 그렇습니다.
1: 군주론이라는 책이. 예. 근데 조금 전 설명해 주신 이노상 장티에가 군주론 나온 지 40년 지나서 처음으로 안티 마키아벨을 쓴 것과 더불어서 독일에서는 이 군주론을 비판한 최초의 군주도

0: 또 등장을 하게 되죠.
1: 그렇습니다.
0: 예.
1: 이분이 바로 이번에 제가 출간한 나는 군주론에 반대한다 그러나의 주인공입니다. 예. 프리드리히 2세입니다. 프로이센의 왕이었죠.
0: 네.
1: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독일의 정신을 불어넣었던 이른바 프로이센 정신을 불어넣었던 이 프리드리히 2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0: 네. 네.
1: 사실 지금 EU, 유럽연합의 맹주국이 독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독일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사실 유럽인들은 독일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예. 독일이 힘을 모으면은 세상이 어지러워집니다. 사실 그 베스트팔렌 조약, 예를 들어 30년 전쟁의 결과가 베스트팔렌 조약인데요. 그것도 독일을 해체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독일을 하나로 묶으면은 이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독일을 해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0: 네.
1: 연방국가로 존재하게 되죠. 이걸 모았던 것이 프로이센입니다. 저 북쪽이었는데요. 베를린
0: 네.
1: 중심으로 는 북쪽에 있는 이 나라였는데 이게 연방국이었는데 거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 프리드리히 2세가 그야말로 독일의 정신을 불어넣는 거죠.
0: 예.
1: 그 결과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예, 물론 철을 재상 비스마르크를 거쳐서 아돌프 히틀러로 연결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예, 아돌프 히틀러가 이루었던 행했던 그 폐악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엄청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홀로코스트라든지
0: 예.
1: 끔찍한 재앙을 불러일으켰는데 사실 그 원류를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권력의 구조를 형성한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히 2세입니다.
0: 예.
1: 그분이 이제 이 군주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0: 당시에 그 프로이센 왕가는 어땠습니까? 근데 그 설명을 좀 들어야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 예.
0: 예.
1: 이제 그 전체적인 입장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프로이센 하면은 독립국가 같은데 물론 독립국가였습니다만은 독일 연방의 맹주국이다라고
0: 예.
1: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원래 독일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해체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네, 네.
1: 그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니까 이걸 30년 전 때 해체를 시켰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이센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큰 세력은 지금의 오스트리아.
0: 네.
1: 예. 그게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후예들이죠. 그죠? 예. 그 사람들이 독일어권이고요. 그렇게 돼 있었고. 그 외에 여러 지역이 뭐 뮌헨 중심으로 한 지역, 그다음에 드레스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뭐 등등 뭐 수백 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북쪽에 있던 그 프로이센 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프리드리히 2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0: 네.
1: 슐레지아니를 지역을 공격을 해서 오스트리아를 먹게 된 거죠.
0: 네.
1: 오스트리아 북부를. 그러면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항복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두 나라가 분리되었습니다. 원래는 한 개의 독일 연방을 형성하게 된 거죠.
0: 네.
1: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놀라운 통치력을 발휘했던 분이 바로 프리드리히 2세입니다. 출발점은 기사단이었습니다.
0: 예. 예,
1: 참 재밌죠, 그죠? 예. 기사단이라는 것은 저기 저 십자가 운동 때 예루살렘에서 성지순례 온 사람들을 보호하던 세 개의 기사단이 있었습니다. 성요한 기사단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성전 기사단이 있었고 독일 기사단 이 세 기사단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그 독일 기사단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무력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청에서 그 기사단을 해체시키죠. 또 물론 십자가 운동도 패배를 하면서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체하지 않고 일종의 군벌들이었습니다. 군벌. 군벌들이 제일 척박한 땅. 그러니까 저 독일 북쪽에 이 북쪽에 북극하고 가까운 그 척박한 땅 베를린 북쪽으로요. 그쪽으로 땅을 이제 할당을 받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거든요. 그 주민들이 교황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0: 아.
1: 왕을 보내달라.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군대 기사단장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0: 아. 네.
1: 그래서
0: 네.
1: 통치를 하다가
0: 예.
1: 점점 세력을 키워서 나중에는 오스트리아까지 먹고 이제 독일 연방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0: 그렇군요. 자,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바구제의 연주, 표류 함께 듣고 올게요.

0: 박우재의 연주로 표류 함께 들었습니다. 박혜진의 문화시대 목요일 코너 인문학 산책 함께 하고 계십니다. 10월에는 연세대 김상근 명예교수님과 함께 군주론과 안티 마키아벨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프리드리히 2세가 안티 마키아벨의 저자이고 그것을 번역 해제한 나는 군주론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 김상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그 당시 그 프로이센 왕가에 대한 설명을 요전에 해주셨는데 이 프로이센 왕가를 통치를 하게 된 프리드리히 1세가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싶은 인물은 프리드리히 2세인데 예. 그 2세가 왕가를 물려받기 전에 네. 또 다른 인물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1: 아버지죠.
0: 예. 예. 예. 그 인물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1: 예. 빌헬름 1세인데요.
0: 예. 예.
1: 그 전에 제가 이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0: 예.
1: 독일과 이탈리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0: 예.
1: 그죠? 그다음에 프리드리히 2세는 독일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양극단의 국가입니다.
0: 네. 예.
1: 여행을 해보시면 아십니다. 이탈리아 가면은 일단 도둑이 많고요. 저도 거의 매년 이탈리아를 가는데 갈 때마다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 왜냐하면은 뭐 도둑을 당하기도 하고
0: 예.
1: 렌트카 했다

0: 갔다가 사기당하기도 하고.
1: 예.
0: 그런데 독일을 가보시면은요, 이건 제가 뭐 이탈리아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장점도 많죠. 이탈리아는 예술도 뛰어나고 역사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1: 네.
0: 독일에 가면은 사람들이 매우 정직합니다.
1: 예.
0: 예.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타키투스가 한 말입니다.
1: 예. 예.
0: 게르마니라는 책에서 이 독일인들은 이 타키투스가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1: 네.
0: 로마 사람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우리는 법으로 강제해도 말을 안 듣는데 이 독일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다.
1: 이상하다 이거죠.
0: 이상하다고 예. 쓴 책이 게르마니아라는 책입니다.
1: 예.
0: 또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누구냐는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0년에 로마에 갔어요.
1: 예.
0: 가서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죄를 엄청 짓는 거예요. 뭐 수도사부터 신부들부터 뭐 엄청 교황부터 막
1: 네, 성직자도
0: 그래서 회개를 하라. 뭐 예를 들어 참회를 하라. 뭐
1: 예.
0: 속죄를 하라 그러는데 독일 사람인 마틴 루터의 입장에서는 뭘 회개하라는 건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1: 예.
0: 뭐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내 우리 보고 이렇게 회개하라고 그러냐
1: 예.
0: 이건 너희들 이탈리아 문제 아니냐라면서 일어난 게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가 뭘까요? 물론 면제부 판매에 대한 반발이었겠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궁극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탈리아와 로마 독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1: 네.
0: 이러한 차이점이 어떻게 보면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프리드리 2세가 재해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1: 아.
0: 자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빌헬름 1세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병사왕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 병사왕.
0: 이 사람은 예. 철저한 군인이었습니다.
1: 예.
0: 아버지가 좀 사치스러웠거든요. 프리드리 1세. 그런데
1: 예.
0: 이분은 그런 사치스러웠던 아버지의 반발심으로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고요.
1: 예.
0: 항상 군복을 입고 있었고 심지어 자기 아들인 프리드리 2세를 아침에 기상을 시켜서
1: 예.
0: 새벽부터 군사훈련을 시켰는데
1: 예.
0: 어떻게 기상을 시켰느냐. 대포를 쏘는 거예요. 침실 옆에서 대포를 쏘아서 잠 깨우는.
1: 예.
0: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군대에서 하는 거 점호하는 거 있잖아요.
1: 예, 예.
0: 사찰을 하고 그다음부터 아주 강력한 하드 훈련을, 트레이닝을 예. 시키게 됩니다. 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프리드리 2세입니다.
1: 예.
0: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강압적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 엇나가지 않을까요?
0: 엇나가죠.
1: 예.
0: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폭력성
1: 반발심,
0: 심지어 예. 당시에는 아버지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1: 예.
0: 이게 담배가요. 약간의 당시로만 해도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면서 신하들과 함께 음담 배설을 하는 게 이 프로이센 왕국의 전통이었어요.
1: 네.
0: 그림에 보면은 그 왕자였던 프리드리 2세가 그 담배 연기 속에서 인상 팍 쓰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싫었던 거죠.
1: 예.
0: 네, 그래서 반발하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서 왕자 시절에 아버지와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1: 네.
0: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됩니다.
1: 와, 프리드리 2세가 아버지 빌헬름 1세로부터 당시 왕세자 시절부터 아주 엄격하게 훈련을 받고 아버지의 그 정책과는 굉장히 그 반대로 네, 가고 싶은 반발심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성장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 프리드리 2세가 그럼 군주론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나 시기가 있을까요?
0: 예, 사실 그 성장 과정에서 가졌던 불만이
1: 예.
0: 어떻게 보면은 그 왕자 시절에 그의 저작물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는 프랑스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1: 네.
0: 이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당시 유럽에서는 18세기만 해도 공용어가 프랑스였습니다.
1: 네.
0: 왕실에서는 이 자기 나라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도 셰익스피어 이전에는 헨리 5세 이전에는 전부 프랑스어로 대화를 했습니다.
1: 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어로 공부를 하게 됐고요. 또 라틴어로 공부하게 되고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또 몰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책을 뺏어서 불태우기도 하고요.
1: 네.
0: 막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1: 어이구.
0: 죽어버려라 라고 할 정도로.

0: 그러니까 책이란 거는 이제 유약하게 만드는 예, 유약하게 어떤 원흉이다 만든다. 이렇게 예, 본 거죠. 예. 예.
1: 그리고 이 동성애 때문에 이 사람은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갈등을 일으키다가
0: 네.
1: 탈출을 시도합니다.
0: 예.
1: 케테라는 사람과 영국으로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잡혔어요.
0: 예.
1: 그리고 이 케테가 이제 같이 탈출하려고 했던 파트너였는데 이 아버지가 그 프리드리히 자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케테를 처형합니다. 그걸 이제 보도록 강제적으로 보도록 한 거예요.
0: 너무
1: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예. 예, 죽이는 모습을 직접 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졸도했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발심을 키웠겠죠.
0: 네.
1: 그런데 이제 이제 결국 이제 결혼 때문에 아버지와 약간의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궁중에서 신혼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분이 음악에 심취하고 이제 학문에 심취하게 된 거죠.
0: 네.
1: 아버지가 조금 이제 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 원래는 동성애자에게 결혼 안 하려고 했겠죠, 그렇죠?
0: 네, 네.
1: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마음이 좀 풀어졌어요. 그래서 왕궁을 지어줬는데 그곳에서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안티 마키아벨리입니다.
0: 네. 네.
1: 역시 이노산 장티에와 책 제목과 같죠, 그렇죠?
0: 그러네요.
1: 네. 예. 마키아벨리를 반대함이라는 책인데요. 왕자 때 쓴 겁니다. 1740년 1월에 왕성을 했고요.
0: 네,
1: 이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악마의 화신이다. 네, 군주로는 절대로 우리 군주들이 본받지 말아야 할 책이고
0: 네. 네,
1: 그의 가르침은 정말 폭력으로 우리 인류를 지옥의 구렁텅이로 이끌 것이다. 라고 강력한 반발서를 씁니다.
0: 네. 네,
1: 심지어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로는 한 장 한 장 인용해 가면서
0: 네, 조목조목.
1: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총 24장이었는데요.
0: 예.
1: 24장을 한 장 한 장씩 읽고 나는 이 부분에서 반대한다.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1장을 읽어라. 나는 이렇게 반대한다. 이렇게
0: 그럼 목차도 비슷하게 갔겠네요. 반박을 해야 하니까.
1: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 순서로 내려갑니다. 그것을 제가 이번에
0: 예.
1: 처음으로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0: 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예. 나는 군주론에 반대한다. 그러나 입니다.
1: 네.
0: 네, 그 안티 마키아벨을 프리드리히 2세가 쓰기까지 그것도 왕세자 시절에 썼다고 해주셨잖아요. 어쩌면 그 마키아벨리가 썼던 군주론 속 그 아주 어마무시한 무자비한 그 군주의 모습에 자신의 아버지 비렐름 1세를 같은 인물로 보아서 더 안티하게 된 것은 아닐까.
1: 이야, 이거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점이네요.
0: 그렇지 않았을까요?
1: 예. 물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랬을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예. 정말 제가 책을 쓸 때 그 생각을 왜 못했는지 갑자기 후회가 되네요. 예.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강의하실 때 빌려드리겠습니다.
1: 네.
0: 아 진짜 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1: 네. 아버지의 모습을 투사했다.
0: 예.
1: 정말 일리가 있는 그런 관찰이십니다.
0: 예. 예. 군주론의 예. 그 무자비함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와 그 분노가 그대로 투사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고요. 처음에 근데 안티 마키아벨을 이제 다 집필을 했을 때 보니까 저자가 나다 프리드리히 2세다라고 밝히지 않았다면서요.
1: 네. 네, 사실 이게 또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사에서 왕이 직접 글을 쓴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0: 네네.
1: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이
0: 네.
1: 일단 떠오르는데요. 이 사람도 황제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 명상록이라는 책을 썼죠. 출간을 위해 쓴 책은 아닙니다.
0: 네.
1: 원래 제목은 나 자신에게입니다. 명상록이. 왜냐하면 황제가 뭐 인쇄 받으려고 책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1: 비망록이었습니다. 일종의.
0: 아.
1: 내가 전쟁을 하면서 내 예. 자신을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를 쭉 메모해 놓은 것이 나중에 나 자신에게가 이제 일본으로 가면서 명상록으로 바뀌고
0: 예.
1: 우리나라도 그냥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 되게 좋은 책입니다.
0: 네.
1: 그 이후에 군주에 대해서 군주가 쓴 책은 아마 그 유일할 거지 않을까. 물론 뭐 군주는 아닙니다만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자서전 말고도 책을 씁니다만 이 프리드리히 2세의 이 책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군주가 군주에 대해서 쓴 아주 독특한 예,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0: 네.
1: 예. 그런데 그 책을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국제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네.
1: 당시만 해도 이

0: 이 프로이센이 약소 국가였습니다. 왜냐면은 밑으로 오스트리아 신성 로마 제국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1: 네.
0: 보니까 그다음에 옆에 프랑스가 있죠. 또 옆으로 영국으로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영국은 자기 사돈이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영국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게 여러 나라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예를 들어 영국과의 사례 혹은 오스트리아와의 사례를 함부로 이야기했다가
1: 아,
0: 이 정치적인
1: 외교적으로
0: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익명으로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빌렸을까요? 바로 그 유명한 볼테르입니다. 볼테르는 프랑스의 사상가이고요.
1: 그렇죠.
0: 아주 훌륭한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을 땡겼던 아주 탁월한 자유주의자죠. 이분이 뭐 깡디드 같은 책을 쓰고 뭐 여러 책을 썼습니다만은 프리드리히 2세의 초청을 받아서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물론 나중에 얘기입니다만은 그때 이제 프리드리히 2세와 편지를 교환하면서 이제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일종의 자문역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 프리드리히 2세가 자기가 쓴 원고를 볼테르에게 보내가지고요. 네덜란드에서 출간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더 헤이그에서 출간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1: 그래서 볼테르의 이름으로 안티 마키아벨이 출간이 됐었던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그렇군요.
0: 하지만 볼테르는 서문에서 약간의 암시를 해놓았습니다.
1: 어떤 이야기를요? 이것이 프리드리히
0: 2세라는
1: 2세가
0: 것을
1: 쓴 것을.
0: 암시해. 왜냐하면은 볼테르로서는 또 책을 팔아야 되니까요.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기가 편집을 했지만 이것은 어느 고귀한 분의 글이고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라는 표현이
1: 아,
0: 나옵니다. 그러니까
1: 그렇습니까?
0: 약간 암시를 하죠. 그러니까 독자들이 오 이게 누가 썼을까라고 궁금해할 정 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볼수 있죠.
1: 아, 볼테르의 그런 사심도 있었겠습니다만, 또 프리드리히 2세가 나의 흔적이 아예 없으면 또 그건 싫다 이랬을 수도 있을 것
0: 야, 이거 제가 오늘 이 국악방송에서 놀라운 인사이트 몇번또 듣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1: 흔적을
0: 드네요.
1: 남겨라, 볼테르.
0: 왜냐하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약간 스포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티 마키아벨, 본인 쓴 책과 전혀 반대로 행동하거든요.
1: 프리드리히 2세가.
0: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밑밥을 깔은 것이 아닐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마키아벨리 싫어한다.
1: 나는 이런 책까지 안티
0: 나는 이런 책을
1: 마키아벨까지 썼다.
0: 썼다라고 해서 은근히 암시하면서 사람들이 짐작하게 했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거죠. 전형적인 마키아벨리식이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제가 그래서 요걸 꼭 여쭙고 싶었어요. 나는 군주론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게 지금 김상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것이 프리드리히 2세가 썼던 안티 마키아벨의 번역과 해제를 담은 거잖아요.
0: 네.
1: 이 그러나가 그런 뜻일까요? 방점을
0: 그렇습니다.
1: 찍으신 이유가?
0: 사실, 아까 제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연구를 할 때, 저 자신의 경험, 저 자신의 관점과 항상 유비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남의 나라 이야기, 뭐, 18세기 독일 이야기가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저의 관점, 그러니까 2026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 책과 그 시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 현대사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사다난한 일들, 지금도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뭐 지뢰가 뜨고 뭐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에 참전했던 군인이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문제 속에서 도대체 이 이탈리아에서는 마키아벨리가 그 작업을 했고요. 프로이센에서는 프리드리히 2세가 그 작업을 한 겁니다. 도대체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이 정말 보더 칸트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경계 국가라고 볼수 있죠. 이 경계 국가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모색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반대한다 그러나라고 썼던 이유는 그 그러나의 방점에 찍혀 있는 거죠. 거기에 도대체 우리가 마키아벨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저의 고민이랄까, 우리 한국적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묻어있는 제목이다.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0: 같습니다.
1: 그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0: 예.
1: 특히 지금 뭐 과학적으로는 AI가 너무 발빠르게 앞서가고 있고 또 세계 정세는 너무 혼란스럽고
0: 그렇습니다.
1: 국내 정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 상황에서 사실 앞날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지금 당대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기는 어려우니 이제 과거에 우리에게 좀 뭔가 모델이 될 만한 어떤 책을 통해서 고전을
0: 네.
1: 통해서 좀 들여다보고 해석해보자라는
0: 네.
1: 의미로
0: 그렇습니다.
1: 이 책을 쓰셨다고 하니
0: 네.
1: 네.
0: 예. 정말 지금 세상은 말씀하신 대로 예측불능입니다.
1: 네. 네.
0: 제가 최근에 그 LA의 그 한인회에서 초청을 해서 인문학 강연을 갔다가 도로는 비행기에서 Thinking Game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1: 네.
0: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뭐 비행기 안에 있어서 하늘을 못 봤지만 정말 예. 그 허사비스라는 사람인데요.
1: 예.
0: 딥마인드, 구글 딥마인드 만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세돌과 바둑 경기에서 이겼던 그 인공지능을 만드신 분이죠.
1: 네. 네.
0: 그 이후에 그가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파악을 하죠. 뭐 이게 단백질이 꼬여 있는데 이걸 붙이는 작업을 했다 그래요. 지금까지 인류가 하지 못했던 일을 인공지능이 해버렸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를 오픈소스로 개방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벨 화학상을 탔죠.
1: 네. 예,
0: 허사비스가. 바로 그 해에 노벨 화학상을 탈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한강이 있었습니다.
1: 네.
0: 예, 노벨 문학상을 탔죠.
1: 그렇죠.
0: 저 한강 작가 되게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1: 예. 예,
0: 소년이 온다, 제식주의자 너무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과거의 사건을 문학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허사비스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인류가 풀지 못했던 난제를 풀어나가고 그것이 인류의 질병 문제, 인류의 미래를 해석해 나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왼쪽에는 그 일론 머스크를 두고 오른쪽에는 젠슨 황을 두고 그다음에 세계를 바꾸어가는 인공지능 방향을 설정하는 사진을 보면서
1: 네.
0: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생존해야 되나,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1: 맞습니다.
0: 그런데 예. 청사진은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1: 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0: 제가 참 존경하는 인물 중에 권오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회장으로 은퇴하신 네, 초격차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1: 네.
0: 정말 한국 반도체 산업을 이끄신 분이죠. 근데 그분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이겁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책들, 과거의 고전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혹은 프리드리 2세의 안티 마키아벨리 어떻게 잘 읽고 이해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지침으로 삼을 것인가. 그것이 저희 고민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책을 읽으시든
1: 네.
0: 이걸 객관화시키지 마시고요. 굉장히 우리의 관점에서 읽으시려는 노력을 하시라. 그러면 일단 재미가 있고요.
1: 그렇죠.
0: 그다음에 또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1: 예. 네.
0: 그런 점에서. 좋은 방식이다. 고전을 읽는 것, 예책을 읽는 것은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진짜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덧붙여서 조목조목 이것은 왜 틀렸는지를 반박하는 바로 그 책이 안티 마키아벨이고 그것을 처음으로 번역하고 또 해제한 책이 나는 군주론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니까요. 진짜 지금 이 시기에 좀 혼동의 시기에 자꾸 자신에게 혹은 주변인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질문하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한번 읽으시면서 이게 단지 군주들 통치자를 위한 그 어떤 조언이나 혹은 그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좀 잘 파악하면서 읽는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예. 인문 고전이라는 것이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0: 우리나라 교육은 참 안타깝게도 고전의 그 깊이를 향유하거나 어떤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책 제목을 외운다거나 혹은 뭐
1: 너무 학습적으로 하죠.
0: 예, 예. 시험을 위한 네. 예, 공부를 합니다. 누군가가 얻어 책에 대한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에 맞으면 정답이고 틀리면 오답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 역사나 고전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정답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1: 네.
0: 우리가 고뇌하고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책을 읽는 방식인데 제가 절망

0: 뭐냐면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을 쳤는데 고려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네 개의 문항으로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생님께 답을 쓰지 않았어요, 그게. 네. 그랬더니 왜 답을 안 쓰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고려가 멸망한 이유가 네 개밖에 없겠냐.
1: 예.
0: 그 네 개로 고려가 멸망한 이유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냐. 엄청난 이유가 있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때는 뭔지는 몰랐지만 그렇게 했더니 이리 나오라 그래서 저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고등학교 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1: 네.
0: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1: 예.
0: 왜냐하면 선생님들을 이해하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어 시간 특히.
1: 네, 네.
0: 너무너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어 뭐 우리 밑줄 걷고
1: 그쵸.
0: 반대말 반대말이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 그걸 반대말을 이걸 쓰면 맞고 저걸 쓰면 틀렸다고 말하는 그 교육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1: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학생이셨군요.
0: 네, 그랬겠죠. 네.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굉장히 문제아였죠, 제가.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가난한 목사님이셨는데 참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마치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네. 아버지가 가난했지만 책을 사주듯이
1: 예.
0: 서재에서 항상 책을 읽은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책을 열심히 읽었다는 게 참
1: 네.
0: 감사합니다. 지금 예. 생각하면은
1: 네.
0: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준 건 없지만 정말 그 책 읽는 습관을 불려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연 같은 걸 다니다 보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고전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읽게 됩니까?
1: 네, 고민이 많죠.
0: 예. 어떻게 읽게 됩니까?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읽지 마시라고. 그걸 아이가 지금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배워서 뭘 하겠냐. 그러지 말고
1: 예.
0: 부모님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드리라.
1: 예.
0: 보여줘라 아이들한테.
1: 네.
0: 아 자기는 맨날 텔레비 보면서 애들 뭐 공부하라는 게 말이 되냐. 당신이 먼저 공부해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사실은 그 고전과 책을 읽는 그 기쁨과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두 번 이렇게 교수님과 만났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프리드리히 2세가 쓴 안티 마키아벨을 본격적으로 한번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그때는 안티 마키아벨과 군주론 좀 차근차근히 비교해가면서 설명해 주시면 또 흥미롭게
0: 네, 예,
1: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다음 주에도 김상근 명예 교수님과 함께 군주론 그리고 안티 마키아벨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군주론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 군주가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가를 숙고하게 만든 냉혹한 권력의 지침서였다. 김상근 교수님의 저서 나는 군주론에 반대한다 그러나 속 문장을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그림의 연주 붉은 달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다 보면요, 풀잎 끝에 투명한 물방울이 조롱조롱 매달려 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비가 오지 않은 아침인데도 풀잎이 촉촉하게 젖어 있다면 어느새 한로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텐데요. 오늘은 가을의 다섯 번째 절기, 차가운 이슬이라는 뜻의 한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는 한층 서늘해지고요. 들판의 곡식은 알알이 여물어서 수확을 기다리는 데죠. 계절은 참 신기해요. 큰 소리로 찾아오는 대신에 풀잎에 맺힌 이슬 한 방울처럼 아주 작은 흔적으로 자신이 왔다는 걸 알려주니까요. 오늘은 잠시 걸음을 늦추고 차가운 이슬 한 방울에 담긴 가을의 깊이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놀이터의 연주로 아침 향기 이 곡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한로 무렵이 되면요. 아침 저녁 공기가 부쩍 차가워지고요. 들판의 곡식들은 수확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익어갑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내 햇볕과 비를 견디면서 자란 것들이 마침내 제 빛깔과 맛을 갖춰가는 시간이죠. 아, 그래서 한로의 들판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를 이루기까지는 눈에 띄는 순간보다 보이지 않는 시간이 훨씬 길다는 거. 조금씩 자라고 비바람도 견디면서 자기만의 계절을 지나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다라고 해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건 아니겠죠. 들판의 벼도 나무에 맺힌 열매도 자기 때가 오기 전까지는 묵묵히 익어가잖아요. 차가운 이슬이 내려앉은 한로. 우리 마음에도요, 조금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때죠. 그 바람 앞에서 지금까지 잘 견뎌온 나를

한번 돌아보고요. 내 안에서 천천히 익어가고 있는 건 뭔지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계절은 서두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조금 천천히 각자의 때를 기다려도 괜찮겠죠? 홍현수의 노래로 처사가 그 무엇이 중하랴 전해드립니다.

홍현수의 노래로 처사가 그 무엇이 중하랴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그 무엇이 중할까요? 그냥 매 순간을,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음악이 흐르는 마루 함께 즐겨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6642님께서 어렸을 때 아침 풀길 위를 거닐 때 신발 위로 이슬이 들어와서 양말까지 젖었던 그리운 추억, 이슬처럼 그립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딱 지금이 그렇게 촉촉하게 풀잎이 젖어있는 때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딱 나갈 때 어린 마음에는 그 거미줄 위에 막 이렇게 물방울 맺혀 있으면 그게 그렇게 신기하고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톡톡 건드려 보기도 하고 후후 불어 보기도 하고 그냥 못 지나쳤던 그 동심, 그 마음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1178님께서 주말이 기다려지는 목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연차를 써서 당일치기로 군산 동국사 또 익산 국립박물관을 가서 역사 여행을 했어요. 와, 잘하셨는데요. 군산과 익산을 오가면서 이동하는 중에 음악마루를 들었는데, 아, 언니께서 편안한 목소리와 선곡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라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좋은 방송 오늘도 잘 들을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전파를 하고 계시는군요. 다녀오셨다는 곳의 풍경사진 너무 멋진데요. 지금 이 파란 하늘 구름 한 점이 없어요. 정말 온통 파랗고요. 그 아래로 이제 서서히 살짝 노란색으로 물들어가는 나무 사진도 보이고 산의 모습도 보이는데, 아, 이 풍경 사진 보니까 지금 담아두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드는데요. 어딜 가도 예술이 되는 요즘 풍경 눈에도 가득 담으시고 이렇게 사진으로도 많이 찍어두시면 나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겨울 돼서 그 동물들이 먹이 저장해 놓은 거 하나씩 까먹듯이 겨울에 추울 때, 아, 이렇게 풍경 좋은 때가 있었지, 가을이 있었지 하면서 그 사진 그 추억들 하나씩 꺼내보는 그 재미도 쏠쏠하지 않을까요? 아, 사진 잘 봤고요. 너무 풍경이 아름다워서 저희 오늘자 성공란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도 가을 풍경, 여기가 이제 군산 동국사하고 익산 국립박물관 가셔서 이제 찍은 풍경사진이라고 하니까 들어와서 한번 보고 가세요. 김인설님께서 음악이 흐른 마루 함께 합니다 하시면서, 얼마 전에 엄청 더웠는데 벌써 할로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때는 정말 어김이 없다는 게 지금 이 찬바람 불면서 느껴지는 감정이잖아요. 그때는 참 더위가 언제 가시나 그랬었는데 벌써 이제 찬바람 때문에 춥다 춥다 하면서 이제 따뜻한 그 용품들 있잖아요. 벌써 찾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요즘같이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는 때는, 아, 진짜 옷 한 벌 그 벗고 입기 쉬운 옷 한 벌 꼭 챙겨 다니셔야겠더라고요.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통해서 좋은 글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최영건의 사랑으로 돌아가기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삶에서 마주한 가족과 반려동물, 오래 남은 기억과 그리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사랑이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밴댕이 소갈머리에 관한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 보내고 싶으실 때 이 번호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인데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생각나시면 언제든 청해 주셔도 돼요. 메리의 연주인데요. 일곱 계절을 마주하다 전해드려요.

메리의 연주로 일곱 계절을 마주하다 함께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편한 방법으로 청취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들으실 수 있는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게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홍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죠.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실 수도 있어요. 무료로 남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두꺼비님께서요. 서울 날씨 너무 좋은 가을 날씨예요. 김밥 싸서 소풍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김밥은 몸통보다는 끝쪽이 왜 더 맛있죠? 그러니까요. 항상 먹으면 그쪽부터 먹게 되지 않나요? 좀 더 밥이 그 덜 들어가고 재료가 많아서 좀 짭짜름한 그런 맛이 있어서 더 그렇게 느끼나 싶기도 하고. 추석 때 전주, 임실, 오수, 남원, 여수 다녀오셨대요. 와, 그러시면서 오수 의견, 아 오수 하면 또 의견으로 되게 그 유명하잖아요. 임실에. 거기 다녀오셔서 사진 찍은 거 이제 보내주셨어요. 오수 의견 관광지. 아 추석 때 또 나들이 잘하고 오셨네요. 전주에서 여수까지 잘 다녀오셨군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오셨기를 바랍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할로인데요. 청명한 하루네요. 라고 하시면서 이 곡 청해 주셨어요. 지금 준비했습니다. 이봉근의 노래로 헌화가 함께 감상할게요.

취침, 그리고 한옥찻집.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비로소 내가 읽어온 편지가 나로부터 쓰인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거리는 메타포이고 미결의 기호였지만 미결로 남는 슬픔이 있는가 하면 예상하지 못한 선물들도 있었다. 한낮처럼 떠나고 되돌아오는 온기들이 있었다.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건 없었다. 한때는 분명 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다. 하지만 순간 뒤에는 순간이, 시절 뒤에는 시절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쇠락한 거리는 쇠락 뒤의 모습들로 연결되었다. 나는 체념과 고집 사이를 오가면서 끈질기게 먼 곳과 먼 곳을 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었다. 나는 계속해서 나였고 점점 더 내가 되었고, 그건 겪을수록 생각보다 아늑한 일이었다. 기다림에 대해 쓰기 위해 나는 사랑을 떠올린다. 사랑에 대해 쓰기 위해 기다림을 떠올린다. 쓰기 위해 나를 보고 있다. 잊히지 않는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리던 때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잊히지 않는 기억들은 정말로 있었다. 그 중에는 계절 너머로 기울어지는 혼자만의 밤들이 존재한다. 고양이에게로, 개에게로, 가족에게로 돌아가기 위해 탔던 새벽과 밤 기차의 순간들이 거기에 있다.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듯 찬란하고 다정한 여름의 기억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기차에 몸을 실었다가 간절히 돌아가고 싶어 다시 기차에 몸을 싣는다.

나는 삶을 서사로 바라보며 이 사랑의 서사를 가장 적절한 순간에 결말짓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곤 했다. 그게 바로 지금일 수도 있다고 매 순간 떠올렸다. 아마도 사과나무 과수원 곁을 달리던 자전거 뒷자리에서, 여름 자두가 열린 나무 그늘 아래서, 매일 다가왔다가 모퉁이 너머로 사라지는 나무들을 만났을 때부터였을 것이다. 매일 자전거 뒤를 따라 짖으며 달려오다가 언제부턴가 더는 만날 수 없게 된 개들을 만났을 때부터였을 것이다. 나는 내가 겪은 찬란함

고통과 그리움, 그로 인한 사랑에서 비롯된 순수한 슬픔. 그게 너무 긴 시간으로 희석돼 버리기 전에 오롯한 결말까지를 그려주고 싶었다. 살아있다는 건 모르던 앞날을 계속 알아나갈 수 있다는 것. 달리는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그 뒤의 풍경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사실이 물끄러지는 동안 촘촘하게 기쁨을 느끼고 싶었다. 촘촘한 환희, 되새기고 싶은 환희, 그리고 계절 뒤에 찾아오는 계절. 밤 10시가 가까워지면 엷은 잠이 밀려든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 살아있다는 건 아침을 기다리는 일이었다. 내가 써내려가는 문장, 그 뒤의 문장을 기다리듯이.

길을 걷다 듣고 오셨어요. 전지현의 대금, 김정욱의 기타, 최인환의 더블 베이스 연주였습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최영건의 사랑으로 돌아가기 중에서 일부분이었는데요. 소설가이자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영건 작가는요. 장편소설 공기도미노, 소설집 수초수조, 연작소설 연인을 위한 퇴고 등을 통해서 섬세하고도 개성있는 문장을 선보여왔는데요. 오늘 함께한 사랑으로 돌아가기는 이 작가의 첫 산문집이에요. 이 글을 읽다 보면 돌아간다는 말이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집으로 돌아가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사랑했던 존재에게 돌아가고, 결국에는 다시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 작가는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잊고 싶어서 떠났다가 오히려 너무 그리워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데요. 힘든 일이 지나가면 그때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그 시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풍경이 문득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가장 마음에 남는 건 살아있다는 건 아침을 기다리는 일, 이 문장이었어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요. 오늘의 문장 다음에는 또 새로운 문장이 이어지듯이 우리 삶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오늘은 최영건 작가의 사랑으로 돌아가기와 함께 해봤습니다. 도종환의 시를 법능 스님이 노래한 곡 인생 함께 감상해 보시죠.

법능 스님의 노래였어요. 인생 함께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뮤지엄의 연주 다음 곡으로 감상해 보시죠. 어우러지다 전해드릴게요.

뮤지엄의 연주였어요. 어우러지다 전해드렸습니다. 아, 음악 한 곡과 이렇게 어우러지는 시간이 참 좋네요. 7740님께서 가만 보니까 나비도 많아요. 호랑나비부터 하얀색, 노란색 나비 등등이요. 근데 대체적으로다가 나비가 크지는 않네요. 크기가 귀여워요. 라고 하셨는데 아 나비도 풀숲에 가야 좀 많이 보이잖아요. 도심에서는 좀처럼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가끔 산책 나가면 풀숲에서 보는데 그럴 때 이제 산책도 하고 나비도 보고 하늘 풍경도 보고 아 그렇게 자연을 오롯이 느끼면 더없이 좋죠.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끝곡으로 나비 따라 준비해봤어요. 나비의 노래와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새로 신은 신발은 발에 익지 않아 조금은 불편하고 낯선 동네의 버스 정류장에선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조금은 망설이게 되는 낯선 순간들. 새로움은 설렘 만큼이나 두렵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조심스레 내디딘 작은 발걸음은 낯설었던 길을 조금씩 익숙한 길로 만들어줍니다. 조금 서툴러도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디딘 한 걸음이 어제와는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테니까요.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 새로운 시작 앞에선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용기입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

추다해 차지스의 노래와 연주로 부귀덩덩 듣고 오셨는데요. 가을의 풍요를 담아서 2부 시작해봤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목요일에는요. 이야기를 품은 말 전해드리죠.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의미와 유래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밴댕이 소갈머리의 유래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참여는 이곳으로 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7740님께서 아, 오늘도 추남이 가을 타려고 나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 가을 남자 7740님 가을 잘 타고 계신가요? 근데 가을 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감상적이 되거나 살짝 쓸쓸함을 느끼는 감정을 말하잖아요. 조금 가라앉기도 하고요. 이게 일조량이 줄어든 게 이유 중에 하나래요. 왠지 그 코트 깃 딱 세우고 낙엽 위를 걷는 그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쓸쓸함이 아니라 오롯이 이 계절을 기분 좋게 느끼는 그런 가을 타기였으면 좋겠습니다. 6642님께서는 아, 음악에 마음은 넓어지고 감성과 감정은 깨끗해지는 행복한 시간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진짜 6642님께서는 음악을 오롯이 느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참 좋습니다. 영드바라기님께서는 연휴 잘 보내세요 해주시면서 또 문자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또 3일에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실까요? 요즘 축제도 이곳저곳 많이 또 펼쳐지니까 갈 곳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계획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안산 시립국악단의 연주로 축제를 위한 터울림 듣고 올게요.

안산 시립국악단의 연주로 축제를 위한 타올림 전해드렸어요. 김인설님께서 요즘 축제 정말 많이 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몸이 한계라서 아쉬울 정도로 요즘 전국 곳곳이 축제로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축제 참 화려하죠. 음악이 막 울리고요. 사람들이 웃고 즐기고 밤하늘에는 불꽃이 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축제가 끝난 뒤에는 어떤 풍경이 남을까요? 최근에 그 끝난 뒤를 생각하게 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대전 중구는 효모나 뿌리 축제에서 예정했던 불꽃놀이를 취소했대요. 야생동물들에게는 사람들의 즐거운 불꽃과 큰 소리가 두려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화려한 불꽃 하나를 포기하는 대신 아이들에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보여준다면 그것도 참 좋은 축제가 아니겠느냐라고요. 또 서울 서초구의 서리풀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축제가 끝난 뒤에 아주 특별한 퍼레이드가 열렸어요. 30만 명이 다녀간 그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 건 가수도 아니고 불꽃도 아니었어요. 환경공무관과 주민들이 함께한 서리풀 청소 퍼레이드였죠. 사람들이 모두 다 돌아간 자리를 묵묵히 치우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축제 주인공이 된 거죠. 생각해보면 좋은 축제라는 건 즐거운 순간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즐거움이 지나간 자리까지 잘 돌보는 일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 들었어요. 불꽃이 사라진 밤하늘도 사람들이 다 떠난 빈 거리도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는 그 마음. 축제가 끝난 뒤에도요. 누군가에게는 평온한 밤이, 누군가에게는 깨끗한 아침이 남는다면 그 축제야말로 더 오래 기억되지 않을까 싶죠. 프리의 연주로 길고 낙 전해드립니다.

소리의 연주였어요. 길구나 전해드렸습니다. 영디바라기님께서도 아 서리풀축제 저희 동네에서도 멀지 않은 곳인데 정말 훌륭하게 마무리했네요. 청소하는 것도 중요한데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쓰레기 치우고 다시 집으로 가져가는 문화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짜 이런 문화를 만들어갈 때가 이제는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인설님께서는 음악마루 12시에서 2시까지 함께하는 음악마루가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음악이 나와서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더 좋은 음악 의무감은 가지고 챙겨서 전해드려야겠네요. 이번에는 단가 죽장망회 듣고 올 텐데요. 대나무 지팡이와 집신 같은 편한 간편한 차림새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먼 길을 떠나는 것을 노래한 소리죠. 강동열의 가야금 병창, 홍성열의 장구 장단으로 단가 죽장망회 듣고 오시죠.

달걀보리를 씻자. 소문한 거야.

아아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0: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유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까지. 오늘은 어떤 말일까요? 여보, 나 이거 좀 도와줘요.
1: 나 지금 바쁜데? 조금만 있다가 하면 안 돼?
0: 에이, 그것도 못 해줘요? 옆집 훈이 아빠는 청소도 잘하고 요리도 잘한다던데.
1: 아유, 그럼 훈이 아빠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
0: 으이그, 왜 또 그래요? 삐졌어? 아유, 댄댕이 소갈머리.
1: 아,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그리고 뭐, 밴댕이? 아, 내가 그렇게 작아 보여?
0: 밴댕이처럼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었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쉽게 삐치고 속이 좁아서 너그럽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왜 하필 많은 생선 가운데 밴댕이가 등장했을까요? 밴댕이는 몸집에 비해서 내장이 들어있는 속이 아주 작은 생선이라고 합니다. 몸도 그리 크지 않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속은 더 작은 거죠. 그래서 옛부터 밴댕이의 작은 속을 사람의 좁은 마음에 빗대어 표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밴댕이는 속만 작은 게 아니라 성질도 급한 생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물에 잡히면 금세 죽는다고 해서 옛사람들은 이런 밴댕이의 특성을 성질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에 빗대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좁고 조금만 섭섭해도 쉽게 토라지는 사람을 밴댕이 같다라고 표현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뒤에 붙은 소갈머리는 무엇일까요? 소갈은 속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머리가 붙어 사람의 마음이나 됨됨이를 낮춰 이르는 속된 표현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밴댕이 소갈머리는 말 그대로 밴댕이처럼 속이 좁은 사람,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쉽게 삐치고 토라지는 사람을 재미있게 빗대어 표현한 말인 거죠. 생각해보면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요. 큰일에는 의외로 꼭 참고 넘어가면서도 정작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는 괜히 마음이 상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 누군가에게 밴댕이 소갈머리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조금만 마음을 넓게 가져보는 것도 좋겠네요.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나는 그냥 다은이가 같이 가재서 따라간 것 뿐인데. 오빠, 욕할 필요까진 없잖아. 나는 그냥 잠깐 기분 전환하러 간. 저기요, 그쪽이 먼저 저한테 술만 먹고 가라고. 아니, 그땐 술만 먹고 가라더니. 아, 이제 간다니까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즐겁게 얘기했으면 됐지. 아, 왜 자꾸 그러세요?

0: 오빠가 그렇게 나를 못 믿겠으면 그날 같이 갔던 다은이한테 전화해보던가.
1: 여보세요? 저 언니가 같이 가자 그래서 간 건데.
2: 오희야, 이제 네 말을 못 믿겠어. 오희야, 전화로 다 들었잖아.
3: 오희야, 이거 전부 오희야.
2: 나 이제 너랑 안 놀 거야. 무진이야.

경로 이탈의 노래와 연주로 오해야 전해드렸어요. 오해도 가끔은 그 속 좁은 밴댕이 소갈머리에서 시작되기도 하죠. 작은 속 때문에 사람의 좁은 마음까지 표현하게 된 생선 밴댕이. 아, 그런데 자료 찾아보니까 진짜 속이 작긴 하네요. 오늘은 이 밴댕이에서 비롯된 말 밴댕이 소갈머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밴댕이는 몸집에 비해서 내장이 들어있는 속이 작고요. 성질도 굉장히 급한 생선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밴댕이의 모습을 속이 좁고 쉽게 토라지는 사람에 빗대어서 만들어진 표현 밴댕이 소갈머리. 근데 비슷한 말로 밴댕이 소갈딱지라고도 하고요. 밴댕이 콧구멍 같다. 이런 표현도 하죠. 모두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가끔은 밴댕이가 될 때가 있잖아요. 진짜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 삐치고요. 괜히 마음을 탁 닫아버릴 때가 있는데 그럴수록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좁아진 건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밴댕이처럼 작은 마음보다는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면 싸울 일도 없겠죠?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밴댕이 소갈머리에 담긴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신조희우의 여러분의 연주로 천년만세 가운데 개면가락도들이 듣고 올게요.

0: 신주희 외 여러분의 연주였어요. 천년만세 가운데 개면가락 도들이 전해드렸는데요. 편안하게 좀 마음을 넓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곡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아 그리고 조금 전에 경로이탈 노래 들으시고 소금티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우리 소금티님께서는 경로이탈 좋아하시나 봅니다. 잘 들으셨죠? 1061님께서 나른한 가을 오후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유 그러니까요 참 그 풍경 좋고 햇살 좋고 바람도 선선하고 좋은데 살짝 나른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한 뭐 10분 20분 정도 낮잠으로 꿀잠 즐기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8274님께서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찾아와 주셨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진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어요. 앞으로 종종 이렇게 또 소식 전해주시고요. 7208님께서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3일의 연휴 동안 뭐 할 계획이세요? 라고 여쭈니까 7208님께서 주말에 야구장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야구 지금 딱 그 날씨도 좋아서 야외에서 그 야구 직관하는 것도 진짜 꿀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보고 오세요. 7549님께서 꼬마들이 고구마 캐기 체험학습 가는 모습입니다 하시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아이들 그 짝짝꿍 손잡고 고구마 체험하러 가고 있는 그 모습 사진 뒷모습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아우 너무 즐거울 것 같은데요. 딱 이 시기에 고구마 체험 하고 나서 달달한 고구마 쪄먹거나 구워 먹으면 아 이 또한 이 가을에 이 시기에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 끝곡은 밤고구마 타령 준비했어요. 이재하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1: 밤

밤고구마가 맛있던 호박 아니고 밤고구마가 맛있어 밤밤밤밤고구마 호박 아니고 밤고구마가 맛있어

오늘은 가을의 절기 할로이면서 제향 군인의 날이기도 해요. 차가운 이슬이 내려앉은 할로처럼 계절이 조금씩 깊어지는 이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온한 일상을 잠시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맞이하는 아침과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루, 그 평범한 일상 뒤에는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많은 분들의 시간과 헌신이 있었겠죠. 또 먼저 떠난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는 마음도 오늘 하루 함께 간직했으면 해요. 할로의 차가운 이슬 한 방울이 가을의 깊이를 더해주듯 오늘이라는 하루도 고마운 마음 하나를 더하면서 조금 더 따뜻하게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의 소중함도 한 번쯤 돌아보는 하루가 된다면 좋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흉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0: 문화 소식입니다. 전통음악의 맥을 이어가는 보존회들의 공연이 국립국악원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먼저 10월 11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선 철영금 보존회의 네 번째 전통공연 시리즈 현일류 산조의 길이 펼쳐집니다. 현일류는 철영금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물결 그리고 우리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이번 공연엔 산조에 주목해 다양한 현악기의 산조를 한자리에서 만나봅니다. 특히 한갑등류 검은고산조와 백인영류 아쟁산조, 최옥삼류 가야금산조를 철영금의 울림과 표현력으로 원곡의 음악적 색채를 살리면서도 새로운 음향적 가능성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월 15일엔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서울 검은고 풍류보존회의 제7회 수연의 풍류 3죽 금보 검은고 줄풍류가 열립니다. 이번 공연의 중심엔 1841년에 만들어진 검은고 악보 3죽 금보가 있습니다. 당시 연주되던 다양한 가락을 기록한 고악본인데요. 이번 무대에선 3죽 금보에 담긴 검은고 줄풍류를 오늘날 전해지는 서울 줄풍류와 함께 연주합니다. 줄풍류는 검은고나 가야금 같은 현악기를 중심으로 실내에서 차분하고 우아하게 연주하던 전통 합주음악인데요. 특히 200여 년 전에 악보에 기록된 가락과 오늘날 전승되고 있는 서울 줄풍류를 한자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음악이 어떻게 이어지고 또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두 공연 모두 전석 초대로 진행되니까요. 10월 11일엔 철영금으로 듣는 다양한 현악기 산조의 매력을, 15일엔 옛 악보와 함께 검은고 줄풍류의 깊이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흥과 신명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축제가 서울과 대전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먼저 서울에선 오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제4회 한국장단음악축제 장단유희가 펼쳐집니다. 한국 전통 장단을 동시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축제인데요. 장단 포커스, 장단 크리에이티브, 장단 스테이지 세 프로그램이 이틀간 진행되고요. 공연뿐 아니라 직접 장단을 배워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남산 도남원 국악당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대전에서는요. 10월 13일과 14일 대전 시립연전국악원 큰마당에서 대전 무왕연희축제가 펼쳐집니다. 농악을 중심으로 전통 연희와 탁, 춤과 음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장단과 연희가 만들어내는 우리 전통음악의 생생한 에너지를 직접 느껴보시죠. 나무들이 붉고 노란 옷으로 갈아입는 10월.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고즈넉한 숲길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5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인데요. 이 가을 왕릉의 역사와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 조선왕릉 12곳에서 펼쳐지는 2016 세계유산 조선왕릉 축전입니다. 축전은 10월 16일 육릉과 건릉에서 열리는 개막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리는데요. 이어서 전통 소리와 무용, 음악과 영상, 빛이 어우러진 왕릉 뮤지컬 하이라이트 공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축전 기간엔 왕릉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공연과 투어도 마련됩니다. 푸른 능선을 배경으로 야외 뮤지컬과 클래식, 국악을 즐기는 로열 스테이지가 열리고요. 조선시대 왕릉을 관리했던 능참봉이 직접 왕릉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과 창작 판소리 공연도 준비됩니다. 500년 왕실의 역사와 고즈넉한 숲길, 그리고 공연과 체험이 한데 어우러지는 2016 세계유산 조선왕릉축전. 자세한 프로그램과 참여 방법은 세계유산 조선왕릉축전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파트의 상사디아.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황
0: 김봉영입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억새 명소에서는요, 요즘 은빛 가을 억새 물결이 파도치고 있다는데요.
1: 그렇습니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가 장관이라고 하죠. 어허. 오늘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할로입니다.
0: 할로. 아, 할로 하면 떠오르는 단가가 있죠. 사철가.
1: 네.
0: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할로 사풍, 요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실제로 기온이 뚝 떨어진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는 밤사이 얼음이 오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을 곡식은 찬 이슬에 연근다는 속담도 있죠.
0: 그러니까요. 계절과 함께 우리도 이 가을에 조금씩 단단하게 성숙해지면 좋겠네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10월 8일 목요일 오늘의 첫 곡은 노답의 사철 듣고 왔습니다.
1: 네. 한로가 지나면 제비도 강남으로 간다는 속담도 있는데 정말 어디론가 좀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목요일이지만 또 마침 내일이 한글날이죠.
0: 그렇습니다. 네. 지루한 목요일 오후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를 디딤돌 삼으셔가지고요.
1: 네, 좋습니다.
0: 오늘 오후 잘 건너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자, 오늘 찬 이슬이 내린다는 한로인데 글쎄요. 사람마다 지금 내가 봄의 시간인지 아니면 가을의 시간인지 그런 걸 또 문득 생각할 때인 것 같습니다.
0: 인생을 사철로 따지면
1: 그렇죠.
0: 아 그렇죠. 상호 씨는 계절 어디입니까?
1: 지금 저는 이제 가을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항상 가을이다라고 생각을 마음을 그렇게 좀 먹죠.
0: 옆에서 보기에는 한 여름인데 지금 상호 씨 열정이 막 불타 올라가지고.
1: 야, 제가요?
0: 뭐든 열심히 하시고.
1: 아 그런 의미에서.
0: 네.
1: 아, 그렇게 따지면 봉용 씨는 더 여름이죠.
0: 저는 약간 초겨울 같은.
1: 아니요. 아무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자신은 어디쯤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요거 한번 문자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응용을 좀 해보자면 마음은 한여름인데 무릎은 가을이다.
1: 그렇게
0: 할 수도 있고.
1: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0: 몸은 벌써 계절을 많이 앞서가 버렸고 마음만은 그대로이고.
1: 열정은 다 여름이실 것 같다는 또 추측이 되기도 하고요.
0: 그럴 수
1: 하고요.
0: 있죠. 자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방법론으로 여러분의 사철가? 여러분은 어느 계절에 있는지
1: 네.
0: 겨울로 가는 소감도 좋고 여러 가지 사철에 대한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으로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계절에 대한 이야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 문자로 보내주세요.
1: 자 바투의 상사대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2: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

0: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노래하는 달의 계절 아이 듣고 왔어요.
1: 네. 자, 여러분들의 이제 지금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이 정도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문자로 오늘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0: 네.
1: 5190님께서 아이고야, 60이 넘으면 가을인가요? 겨울인가요? 뼈도 시리고 마음도 시리고 그렇지만 그래도 젖은 낙엽의 힘으로 버텨야죠 하셨는데요.
0: 아, 젖은 낙엽. 아. 한번 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젖은
1: 네.
0: 낙엽.
1: 네네네.
0: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죠.
1: 그렇죠.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과 가을 사이 그 어느 정도이지 않을까.
0: 누가요?
1: 이제 오하나 구공님의 느낌이 몸은 조금 시릴 수 있는데
0: 네.
1: 그래도 어떤 열정과 그 관록은 정말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네.
0: 소프트웨어는 뭐 저희가 흉내낼 수가 없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리고 6755님께서
0: 일단 오하나 구공님께 안마기 선물 하나 드리고 가죠.
1: 괜찮네요.
0: 예예. 예.
1: 네네네.
0: 몸도 안마기. 건강하셔야. 또 피로 쌓인 데를 좀 잘 풀어주셔야 쭉쭉 달려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힘내시고요.
1: 네. 6755님께서 중학교 2학년 우리 딸은 이제 봄이겠지요. 그런데요. 사춘기가 오셔가지고요. 정말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쌩쌩. 내일 한

0: 한글날인데 어렸을 때 광화문에서 딸아이 목마 태우고 돌아다녔는데 그런 날이 다시 올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딸 중학교 2학년 잘 지나고 다시 새싹 같은 봄날의 딸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렇죠. 얘가 내 아이가 맞나? 너무 예쁘고 뭐 부모님 안 되면 아니면 안 되는 그 시기가
1: 맞아요.
0: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찬바람이 쌩쌩 불고 적응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1: 맞아요. 내 딸이긴 한데 이젠 내딸 아니죠. 보내줄 때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0: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어른이
1: 에.
0: 되기 위한 어떤 준비
1: 그쵸.
0: 기간이니까.
1: 이때도 내 딸이고 막 어린애처럼 막 굴면 오히려 그게 문제죠. 지금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일단은 6755님께 떡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0: 요거 떡으로
1: 잘 키우셨네요.
0: 마음을 조금 이렇게 좀 누그러뜨리시면 좋겠습니다.
1: 부모님도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하죠.
0: 그죠?
1: 네, 사춘기는 자녀도 자녀지만 부모님도 적응 시간이 좀
0: 아, 그죠,
1: 필요합니다.
0: 그죠, 그죠.
1: 적응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0: 네.
1: 0219님, 50이 넘은 저도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느낌이지만 팔순 지난 부모님은 겨울이겠지요. 얼마 전 추석 때 부모님 뵙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조금 아련했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0: 그러시구나.
1: 하셨어요.
0: 네. 진짜 부모님 뵈면은 아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절실함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세월은 붙잡을 수가 없고 그참
1: 맞아요.
0: 인력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일은 아닌데 하루하루 그래서 더좀 소중한 것 같고
1: 네.
0: 그렇습니다.
1: 근데 그거 아시죠? 겨울이 제일 길어요.
0: 아.
1: 겨울, 겨울,
0: 그래.
1: 겨울. 네.
0: 맞죠, 맞죠.
1: 김치 선물 0219님께
0: 네,
1: 드립니다.
0: 맛있게 드세요. 3917님께서 마음은 항상 혈기왕성한 20대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요. 어제 관악산 둘레길을 올라가면서 내 몸, 팔,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많이 우울해지더군요.
1: 아, 무슨 마음인지 알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진짜.
1: 저희도 요즘 체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30대 때의 어떤 당연하던 것들이 안될 때,
0: 맞아요.
1: 그런 걸 확인할 때,
0: 네.
1: 이제 슬슬 받아들일 때가 됐나, 이런
0: 네.
1: 생각이 들죠.
0: 아, 지난 주말에 이제 아이들하고 아빠들하고 해서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쭉 탔었거든요.
1: 네.
0: 결과론적으로는 왕복 50km를 탔어요.
1: 엄청나네요.
0: 예. 네. 그래서 이게 타면서 에이, 내가 설마 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 애들한테 내가 질까?
1: 아,
0: 제가 꼴등으로 들어갔습니다.
1: 진짜요?
0: 응.
1: 상호 씨
0: 와.
1: 체력 좋으신데?
0: 어느 정도 중간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잘 했었는데
1: 네.
0: 이제 거의 도착지 좀 오니까 와, 방전되더라고요.
1: 지구력의
0: 예.
1: 한계를 느꼈군요.
0: 그래서 저도 그때 인정했습니다. 아, 나도 이제 아니구나. 아, 조금 우울한 감이 좀 들긴 했었는데 어쩔
1: 그쵸.
0: 수 없죠, 그거는 뭐.
1: 맞아요.
0: 제가 뭐 관리를 엄청 잘한 사람도 아니고.
1: 아, 누구 잘못도 아니고
0: 예.
1: 자연스러운 일이다 보니까
0: 맞습니다.
1: 빨리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2242님, 나이가 60쯤 되니까 얼라들이 결혼해 갖고 2세가 태어나면은 가을.
0: 아.
1: 그렇지 않다면은 아직은 여름이겠죠. 아들아, 좀
0: 앵간하면 결혼해라.
1: 앵간하면 결혼해라. 아, 앵간하면 결혼해라.
0: 아, 아드님 장가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1: 아, 60쯤에서 지금 자녀의 결혼을 기대하고 계시는 부모님의
0: 이제
1: 메시지였네요.
0: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되고 싶어 그러신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네. 자, 이번에는 전병훈 밴드의 새늘 아리랑 듣고 오겠습니다.

0: 전병훈 밴드의 새늘알이랑 듣고 왔습니다.
1: 아, 병훈 씨 목소리 좋네요.
0: 좋아요, 진짜 사람도 예, 좋고 맞아요. 열정도 넘치고 자, 그렇습니다.
1: 정병훈 씨의 계절은 여름 아니겠습니까?
0: 항상 여름. 여름인 것 같아요. 네. 봄과 여름 그 사이 어딘가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봄도 있네요. 생각보다.
0: 초심을 잃지 않고 맞아요. 항상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 정말 멋있습니다.
1: 자, 여러분의 인생은 사계절 중에 어디쯤 와 있는지 문자 네. 받고 있고요. 약간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계절과
0: 아, 그러네.
1: 몸의 계절.
0: 신체 네. 현재 아니면 뭐 다른 조건 뭐 등등등이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8288님께서 얼마 전까지 마음이 겨울이었다가요. 지난 주말부터는 봄이 왔어요. 집에 러닝머신을 들여가지고 매일 뛰니까 우울감이 없어지고 잠도 푹 잡니다. 삶이 봄이에요 하시면서 어이구야.
1: 아 진짜 이 맛을 운동하는 것 같아요.
0: 그죠 그죠.
1: 그러니까 우울할 때 살다 보면 왜 없겠어요.
0: 그럼요.
1: 힘 빠지는 날이 분명히 있거든요.
0: 그럼요.
1: 그리고 복잡하고 머리가 막, 아, 막 한숨만 나오고 뭐 이런 순간에
0: 피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죠.
1: 저는 두 가지예요. 운동하고 네. 네. 독서. 이 두 가지면 그냥 완치가 된다니까.
0: 그렇습니다.
1: 순간적으로 완치가 돼요. 네. 그래서 딱 30분, 1시간 시간 내시면 진짜 너무 좋으니까.
0: 잘하셨네요.
1: 8288님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0: 네.
1: 자, 마음의 봄 축하드립니다.
0: 곽재영님? 피리분은 우리 곽재영님이실까요?
1: 그런 것 같아요.
0: 항상 어디쯤인가 되묻게 되는 환절기 같아요 하시면서.
1: 아, 역시 또 시인이 되셨네. 다음 주에 만나는군요. 곽재영 씨.
0: 맞아. 예고해드려야죠.
1: 예, 제가 네. 고창을 내려가는 날이 있어요.
0: 네네네.
1: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0: 네네.

0: 또 반가운 또 스페셜 DJ 곽재혁 씨가 함께 하나 봅니다.
1: 아.
0: 미리미리 또 이제 재혁 씨는 방송을 듣고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 결을 또 맞추기 위한 노력을 벌써부터 하시네요.
1: 아이고 기대가 됩니다.
0: 네.
1: 5987님께서 저는 이제 곧 서른이 되는데요. 오늘 날씨 같아요. 저는 반소매 입는 사람도 있고 긴소매 입는 사람도 있고 결혼해서 출산하는 사람도 있고 완전 복잡한 날씨 같아요. 엘니뇨랄까요? 하시면서 30대 30? 서른이 된다고 이제 곧. 아,
0: 네.
1: 그러면 정말 뭔가 생각이 좀 많아지고
0: 그쵸.
1: 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0: 확실히 앞자리 바뀔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10대에서 20대 넘어갈 때도
1: 그때도 좀 달라지죠.
0: 물론 신났어요. 아, 이제 성인이다.
1: 나 이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간 전환기는 있었고 20대에서 30대는 확실히 확실히 20대는 난 완전한 청춘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내가 3자를 달아?
1: 그리고 3자가 되면은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이젠 너 완전 애기 아니잖아.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지. 뭐 약간 그런 것들도 있는 거야. 그죠?
0: 책임감.
1: 일할 때에.
0: 네.
1: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시선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아 혹시 그렇게 보십니까?
1: 아니 저 제가 네. 서른이 됐을 때 약간 그랬던 것 같아. 주변에서 이제 말은 안 하지만.
0: 저는 뭐 나이보다 그 사람의 능력을 먼저 보기 때문에.
1: 네.
0: 네.
1: 자, 5897님께 선물을 하나 드릴까요? 어떤 선물 드릴까요? 김치를 드릴까요? 유산균을 드릴까요?
0: 끼니를 잘 때우셔야죠.
1: 유산균.
0: 아, 잠깐만.
1: 유산균을 아이,
0: 그래.
1: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유산균으로 바뀌었어.
1: 유산균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유산균이에요.
0: 네, 유산균. 네. 오케이.
1: 유산균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 자, 2390님의 메시지도 보겠습니다.
1: 네네.
0: 저는 70 초반입니다. 인터넷 앱에서 뇌 나이 테스트 같은 거 하면요 40대 후반으로도 나오고 하지만 몸 상태나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겨울 초입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1: 뇌 나이는 뭐 여름 뭐 이렇게 되는데
0: 네.
1: 몸은 조금 더 어렵다. 겨울 초입이다. 관리를 조금씩 조금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몸 나이는 확실히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죠.
1: 에.
0: 네, 내가 겨울인 것 같아 그러면 진짜 겨울이고
1: 에.
0: 근데 오히려 괜찮아 너 좋아질 수 있어 하면 또 계절이 바뀔 수도 있는 것
1: 그렇습니다.
0: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좀 달려있는 것 같고
0: 네.
1: 자 이번에는 또 음악 하나 듣고 와야겠죠. 정은의 까데오 김예찬의 구름 위에 삶 듣고 오겠습니다.

0: 정은의 까데오, 김예찬의 구름 위의 삶 듣고 왔습니다.
1: 2009님께서 저는 완전한 가을입니다. 이맘때쯤 되면은 무릎, 손발이 시큰거리고 시려워요. 나이 때문일까요? 하셨는데.
0: 그쵸.
1: 그건 날씨 때문 아니겠습니까?
0: 날씨도 있고 네. 또 나이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0: 요 환절기 때가 약간 시리고 네.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 약간 따습게 잘 입으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이런 걸로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네.
1: 3557님 저는요 내내 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푸르고 파릇파릇하고 싶은데 이제 여름입니다. 30대면 여름 맞죠? 두 분의 여름은 어땠습니까? 하시면서 30대이시군요.
0: 어떠셨어요?
1: 뭐 정신없죠.
0: 어떻게
1: 뭐
0: 갔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뭐
1: 사실 그렇잖아요. 인생 처음 살아보는 거기 때문에 직면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거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부딪히고 부딪히면서 그렇게 이제 뚫고 왔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지나놓고 보면은 다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다 저의 자산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재미있어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 네네.
0: 30대 괴로움도 재밌고요.
1: 네.
0: 아, 불안함도 재밌어요.
1: 그게 또 인생이죠.
0: 아, 그러다 보면 또 안정적인 날도 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719님께서 소화도 안 되고 이도 안 좋고 무릅도 아프고 몸은 확실히 겨울입니다.
1: 아이고야, 아이고야.
0: 요즘은 마음도 겨울인지 조금 외롭네요 하셨어요.
1: 어떻게 선물 하나 드리면 기분이 좀 더 좋아지실까요?
0: 몸은 저희가 어떻게 못하지만 마음은 충전할 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선물 들어갑니다. 보조 배터리
0: 충전하세요.
1: 보내드릴게요. 힘내세요.
0: 백은선의 바람의 악사 듣고 오겠습니다.

0: 올라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인천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0: 노래하고 싶다.
3: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1: 이놈 저놈
0: 묻지마
1: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1: 파투의 상사리야.
4: 장인어른 장인어른.
5: 아이 몰라.
4: 아오, 아 장인어른. 아 저기요, 내일 새벽에 그 낚시 가실 때 있잖아요. 아 그때 저 좀 데리고 가시면 안 돼요? 진짜 너무 가고 싶은데.
5: 아니, 저기 말이야, 너 내가 가자고 할 때는 귀찮다고 막 그러더니만 왜 아니, 갑자기 이렇게 낚시를 따라가겠다는 거야? 너
4: 아니, 그게
5: 뭐 꿍꿍 있는 거 아니야?
4: 아니에요, 진짜. 아니 그게요, 요즘요 그 2030 젊은 친구들이요 등산, 달리기, 그 다음에 다음으로 낚시를 하기 시작했대요. 아 그리고요 그 BTS 방탄소년단 리더 진 아시죠? 그래, 장인어른 아시죠?
5: 그래,
4: 진.
5: 그래 그래.
4: 진 씨도요 엄청난 낚시꾼이래요 진짜.
5: 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러냐. 예전에 내가 낚시 얘기할 때는 뭐 네가 그 아재들 취미라고 막 무시하고 그럴 때는 언제고.
4: 언제요?
5: 아, 이제는 달리기 다음에 낚시가 이제 쫙 뜬다라는 거야 뭐야.
4: 아 그렇다니까요.
5: 아 이거
4: 그 중장년 아저씨들 전유물로 여겨졌던 그 낚시가요. 최근에 2030 세대의 그냥 새로운 취미로 엄청 떠오르고 있대요.
5: 아, 그래 그래 이제 뭔가를 안 해 알아.
4: 아, 그죠? 응? 응. 아, 그리고 낚시업계도요. 낚시 경험이 없는 젊은 낚시꾼들에게 장비도 막 그게 팍팍 막 빌려주고요.
5: 아, 그래.
4: 낚시하는 법도 알려주고요. 배 위에서 막 떡볶이 같은 간식도 막 주고요. 그런데요.
5: 야 이거 좋다.
4: 응? 아, 가고 싶어요.
5: 아 낚시가 갑자기 확 젊어지는 거구만. 응? 아니 저기 그나저나 아주 우리 김 선장은 떡볶이 간식 그런 거 안 주던데. 야 이거
4: 장인어른,
5: 안 되겠네 이거.
4: 아 장인어른 제가요. 장인어른 따라가서 제가 떡볶이도 막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낚시 가실 때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네.
5: 아, 나 이거 참 고민되네. 이거 데려가면 또 귀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말이. 아, 저기 그러면은 말이다. 저 요즘 쭈꾸미의 그 방어철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같이 한번 가볼래?
4: 진짜요?
5: 같이 가.
4: 아, 진짜.
5: 대신 운전 네가 해.
4: 아, 장인어른. 그럼 제가요. 진짜 그 쭈꾸미 다 잡아 가지고요. 제가요. 떡볶이 만들어 드릴게요.
5: 아, 그래. 가.

0: S진의 음악으로 노꾼의 소리 듣고 왔습니다.
1: 아저씨들의 취미라고 여겨졌던 이 낚시가 2030들에게 요즘 확 인기를 또 끌고 있다고 하네요.
0: 네.
1: 등산이나 달리기에 이어서 바다로 낚시로 이렇게 K청춘들의 취미생활이 다양해지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뭐 아재들이네 뭐 늑크크네 영크크네 사실 그 서로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1: 그치.
0: 낚시도 알고 보면 얼마나 손맛이
1: 그런
0: 있겠어요.
1: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다양한 취미 하시면서 올 뭐 가을 겨울도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랜만에 의견이 일치됐다고 박영규와 오지명 씨가
1: 화합할 때도 됐죠. 이제.
0: 예, 화합할 때가 됐어요. 맞습니다. 분명 이제 다음 주면 또 한번 갈립니다.
1: 네, 네. 갈등이 또 있다가
0: 그렇죠.
1: 또 붙었다가 해야죠.
0: 인생
1: 네.
0: 맛이죠. 그게.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 목요일 2부에서는 김수영 성우와 함께하는 판슐랭 코너 있습니다. 심청가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1: 네.
0: 우리는 똑딱이 퀴즈로 넘어갈게요.

0: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는 떡 선물이 걸려있습니다. 갑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서울식물원과 마곡 일대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제24회 허준축제가 열립니다. 조선시대 의원이자 의학자였던 허준이 태어나고 이것을 집필한 곳이 서울 강서구라고 하는데요. 허준 선생의 애민정신과 동양 최고의 의학서인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허준축제가 열리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너무 쉽죠.
1: 너무 쉬워요.
0: 1번 명심보감, 2번 동의보감, 3번 해민서.
1: 아 이건 뭐 너무 쉽네요.
0: 너무 쉽죠. 이건 뭐 네. 굳이 힌트를 안 드려도
1: 그러니까요.
0: 될 것 같고 하나는
1: 아, 힌트 네. 안 드리는 걸로 어떻게 우리 화합합니까?
0: 화합해야죠 이제. 이제는 하나는 의료기관이잖아요.
1: 맞아요.
0: 국립의료기관이고
1: 네, 백성들이 다니던 의료기관이고요. 네.
0: 하나는 이제 뭐 한문초학서 뭐 그런 거고
1: 네.
0: 하나는 이제 허준 선생이 집필하신 책이고 예.
1: 지금까지도 이 책을 많이들 보시죠.
0: 아, 너무 쉽죠.
1: 서점에도 이 책 요약본이라든지 예. 뭐 재해석한 예. 그런 책들이 엄청 많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네. 어, 뜻을 어떻게 같이 할 때 예. 자,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0: 합니까 할 때. 그죠?
1: 아니 그나저나 네. 누구 맘대로 힌트를 안 주냐고. 크크크크크크. 한 PD 이렇게 왔어요. 우리 한지 PD가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나 봐요.
2: 그래? 오,
1: 아이고.
2: 뒷번호가 한
1: 그럼 어떻게든 또 힌트를 짜내 봐야 되나.
0: 아이고야.
1: 마른 걸레 또 한번 짜내 봐야지. 뭐.
0: 알겠습니다, 사장님.
1: 아. 힌트. 아, 힌트 어떻게 드려야 되지? 그 어떤 누가 의견을 낼 때 네. 누가 의견을 딱 냈어요.
2: 제가 그거 했는데 지금.
1: 어? 어?
2: 지금 아, 제가 예. 아 웃으실 때 네. 제가 자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할 때 예 요거 예 아, 하나 했습니다 제가 예
1: 큰일 났네 나는 없는데
2: 아 근데 이거 그 드라마 네 그 줄을 서시오 홍준이 네. 그거 너무 잘하시잖아요 봉영 씨가 또
1: 아 그거요
2: 그걸로 오늘 그냥
1: 어 허 안 되겠는데
2: 아무튼
1: 이거 시동을 좀 걸어야 돼요. 네. 아직 안 돼요.
2: 자, 명심보감, 동의보감, 해민서 중에
0: 홍준희.
2: 그렇죠.
1: 이거죠.
2: 자, 굉장히 유명한 의학 서적이죠. 허준 선생이 집필하신 책.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1: 발표해도 될 것 같아요.
2: 너무
1: 네.
2: 쉽죠?
1: 네.
2: 자, 정답은 동의보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동의보감. 뭐 다들 알고 계셨고요. 오답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 정답 맞춰주셨어요.
2: 강서구의 이 허준축제가 다가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서울식물원 등 마곡 일대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나저나 구암 허준 선생이 강서구 출생이셨구나.
2: 오,
1: 몰랐네요.
2: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1: 그러게요.
2: 네.
1: 자, 떡 선물은 어떤 분께 드릴까요? 헛1064님께 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두 번째 퀴즈 갑니다.
2: 하!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록 똑똑똑똑.
1: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 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최근 미국 뉴욕 포스트는 이것이 늦을수록 건강에 좋지 않을 뿐더러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유럽 임상 영양학 저널에 실린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요, 이것을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하는 사람들의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다고 하는데요. 늦을수록 위험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2: 1번 기상시간, 2번 양치, 3번 아침 식사.
1: 오전 7시부터 8시 사이에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다.
2: 오.
1: 이 시간대 하시는 게 가장 좋다.
2: 왜요? 뭐라고요? 방금 뭐 이 시간대
1: 이 시간대 시계를 잘 보고
2: 아, 시계 제가 듣기로는 이 시간대 식 하다가
1: 시계니까
2: 식하고 시계. 점점점점점 그리고 뮤트 한 다음에 싹 이렇게 뭔가 변환해 보려고 막 엄청 애를 쓴 느낌이 있었거든요.
1: 시계를 보자 그 아, 얘기였었어요.
2: 아, 예, 시계를 7시, 잘 보고 8시에 시계를 보자.
1: 7시 예? 아하. 7시 해야 되는데 이 시계 잘못 봐가지고 아. 막 10시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
2: 오케이. 인정합니다. 네네. 자, 1번 기상시간, 2번 양치, 3번 아침 식사 중에
1: 아 근데 저의 그런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 네.
1: 지금 오답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 자
1: 하나 제가 식까지 갔었는데
2: 사운드로 드리면 하나는 네. 아 이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나는 이게 있을 것 같고요. 네. 하나는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하우하우하우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1: 하우하우하우.
2: 네, 하우하우하우로.
1: 좀 쩝쩝이 드리겠습니다. 쩝쩝이.
2: 사운드 힌트입니다 오늘은. 네. 네. 그렇습니다.
1: 짭짭이.
0: 이게 이렇게 이 시간대에 이걸 하는 것과 사망 연결이 되는군요.
1: 특히 근데 제가 알기로는 2030 세대일수록 요걸 귀찮아가지고 이제 좀 늦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0: 난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안 했는데. 아무튼.
1: 아 그래요?
0: 오 그래요.
1: 자취하시는 분들이 이걸 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7시부터 8시 사이에 하는 사람들이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대요.
0: 아무튼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2: 자 그러면
1: 아직도 오답이 많아요.
0: 그래요?
1: 응.
0: 이건데?
1: 쩝쩝이 쩝쩝이.
0: 아침에.
1: 네. 아점 드리겠습니다. 아점.
2: 아점?
1: 네. 아점. 요즘에는 아점을 많이 하죠.

0: 그러니까요.
1: 네.
2: 자, 그러면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대요. 아침 식사.
1: 맞아요.
2: 기상 시간이 지금 정답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1: 네.
2: 아침 식사가 아침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하는 사람들이 사망 위험이 낮았대요.

0: 아침 식사 좀 일찍 서둘러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봉영씨 커피 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 정도면 사야 되는데 예, 어제도 샀고요. 네. 내일도 사겠습니다.
1: 자, 일부 선물 4929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고요. 네. 축하드려요. 자, 1부 끝고 송소희의 아침의 노래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0: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순이야.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그동안 해외 시장을 공략해온 국내 식품 업체들이 방향을 바꿔서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네.
1: 아 그래. 국내에서 우리나라 K푸드를 더 진하고 즐겁게 경험하면 나중에 자신들 나라에 가서도 입소문을 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인 건가?
0: 그치 그치. 한국에서 먹었던 다양한 K푸드가 그리워서 더 크게 입소문 마케팅을 해줄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이래요.
1: 게다가 요즘 우리나라를 찾는 방한 외국인이 1,500만 명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로 늘면서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다양한 국적의 소비자에게 제품을 알릴 수 있는 효과도 있겠네.
0: 그러니까 그래서 국내 식품 업체들은 국내 관광 상권과 공항을 K푸드의 글로벌 쇼룸으로 활용해서 외국인들이 귀국 후에도 다시 한국의 K푸드를 구매할 수 있게 한다는 거지.
1: 어제부터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에서 가을 궁중문화축전이 시작됐는데 K컬처의 뿌리인 우리 전통문화와 공연도 외국인 관광객들 또 우리 국민들에게도 직접 경험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되면 좋겠어.

즐겁네. 아빠의 아빠의 아빠의 아빠의 아빠의 음악이라 그렇다고. 이미 내 몸속에 몸속에 몸속에 몸속에 몸속에 흐르는 음악이라고.

0: 21세기 한국 음악.
1: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가투의 상사디아 10월 8일 목요일 2부 출발합니다. 삼산의 21세기 한국 음악 듣고 왔어요.
2: 확실히 이제 가을이 되면서 축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1: 네.
2: 2016 가을 공중문화축전이 어제 개막을 해서 일요일 11일까지 경복궁을 위시한 4대궁과 종묘에서 11일 일요일까지 펼쳐집니다.
1: 그렇습니다.
2: 경복궁에서는 한복을 주제로 야간 공연이 열리고요. 또 창덕궁 전각은 전통공예 전시장으로 꾸며졌다고 합니다.
1: 네,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이 왕실 예절과 전통 건축을 배우는 체험도 마련이 됐다는데요. 가을밤에 즐기는 우리 궁중문화축전도 외국인 관광객, 방한객들이 경험하면 아마 특별한 오래 남을 추억을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2: 맞습니다.
1: 싶어요.
2: 맞습니다. 지금 오신 외국인 관광객들은 진짜 볼 거가 많죠.
1: 네.
2: 케이푸드와 케이컬처는 이제 세계인들의 버킷리스트 직접 경험하고 싶은 목록에 올라갔는데요.
1: 네.
2: 이왕이면은 우리 국민들도 케이컬처의 뿌리인 우리 전통과 전통문화, 전통음악을 이 가을에 많이 많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 이제 전통음악도 약간 공연장에서 이렇게 공연 관람하듯이 보는 게 아니라 한옥 안에서 사랑방 안에서 가까이에서 마이킹 없이 연주 소리도 듣고
2: 좋죠.
1: 또 직접 악기도 만져보면서 연주도 배우고 이런 체험을 굉장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네. 아마 직접 경험하면 우리 전통음악도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자, 이제 우리 김수영 성우 만나러 함께 가보겠습니다. 판소니 해레버
1: 눈대목 극장
3: 판슐랭
1: 야금야금 달려온 판소리 심청가 정주행. 오늘도 판소리 전문 성우죠. 김수영 성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네. 성우 김수영입니다. 으이시고.
1: 알지. 알지.
3: 제. 깜짝 놀랐대.
1: 그렇죠. 제 나와야 되고. 맞아요.
2: 지난주에 이제 광복 씨하고 첫 호흡을 맞춰보셨잖아요.
3: 맞아요. 맞아요. 첫 시자 마지막인가요?
1: 광복 씨랑은 처음 만났던 거였었어요.
3: 그렇죠.
2: 오셔가지고. 눈을 딱 떠버리셨어요.
1: 맞아요. 네. 아니 저희 방송에 이제 스페셜 DJ로는 많이 왔었는데 수영 씨하고 처음 만나는 거고.
3: 예, 그렇습니다.
1: 어떻게 좀 느낌이 다르던가요?
3: 아, 많이 다르더라고요.
1: 어땠어요, 이광복 씨?
3: 그리고 순식간에 확실히 그 무대에서 연기하시던 그 느낌처럼 확 들어가시길래
1: 확 몰입을 해가지고.
3: 네, 그래서 저도 훅 들어가더라고요.
2: 네, 그래요.
1: 그래서
3: 느껴졌어요. 많이 하신 티가 났어요.
1: 아, 그래요. 네. 심청이로서 막 울었어요, 좀.
3: 저는 안 울었어요.
1: 신봉인데
3: 티라.
1: 아, 티야.
3: 티라서 아니, 그렇게 쉽게 공감은 잘.
1: 잘한다.
3: 낯가리느라.
1: 아,
3: 그래도 우리 봉영 형님이랑 할 때 눈물이 나죠.
1: 아이고. 그때도 안 울던데.
3: 예, 마음이 가까워야 이게 또 동화니까요.
1: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이광복 씨가 지난주 눈 뜨고 가셨는데
3: 예.
1: 오늘 대본을 보니까 또 있네요.
3: 그렇죠.
2: 원 주인이 있으니까.
1: 네. 아, 나 괜찮은데.
2: 원 주인이 한번 더 뜨고.
3: 네,
2: 더
1: 뜨고. 그런가?
2: 네.
3: 그리고 분량을 제가 아까 살짝 보고 작가님께서 다시 한번 눈 뜨게 하신 이유를 약간 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나 좀 쉽게 가면 안 돼.
2: 자, 우리 봉영 씨 빨리 눈 뜨러. 눈 뜨러 이제 들어가야지요.
3: 네, 지난 이야기를 조금 다시 정리해볼까요?
1: 네.
3: 네, 심청이도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뛰어들었는데 우리 봉영 형님 그동안 고생한 게 있는데 눈을 뜨고 가야 한다
1: 괜찮은데.
3: 하기에 심봉사가 내관의 도움을 받고 드디어 심황후가 있는 별궁으로 들어서는디.

0: 신 대령이오. 심황 거동 마라 산호 주렴을 거들쳐버리고 버선발로 으르르르르르르르르 달려들어 부친의 목을 안고.
1: 아이고 아버지.
2: 아버지라니. 왜 누가 나더러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야? 아,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무남동녀 외딸하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이제 수삼년이 되었어. 그런데 누가 날더러 아버지래? 누가 날더러 아버지래?
1: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습니까? 인당수 빠져 죽은 불효자식 정이가 살아서 여기 있답니다.
2: 아니 그게 다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일이냐? 정이라니, 심청이라니. 네가 심청이냐? 귀신이더냐? 죽어서 혼이 되어 온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죽어 수궁에 온 것이냐? 내가 심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뭔가 이게 나쁘시오.
1: 아버지.
2: 에, 거짓말 마시오. 죽고 없는 내 딸 청이가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그게 말이나 될 소리오.
1: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저 아버지 딸 청이에요.
2: 네가 참으로 청이더냐?
1: 네.
2: 청이더냐? 내 딸이면 어디 좀 보자. 아이고. 이놈의 눈이 있어야 눈으로 보지. 아이고 가까워여라. 이놈의 팔자 좀 보소. 죽었던 딸 자식이 살아서 왔다 해도 눈이 없어 볼 수가 없으니.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팔자가 어디에 또 있을까.
3: 아이고 가여운지고. 내가 용왕으로서 신봉사 눈을 뜨게 해줘야겠다. 여봐라, 내가 준 그 약을 신봉사 눈에다가 뿌리거라.
2: 아이고, 아유, 어째 요 눈꺼풀이 요래 요래 요래 근질 근질 근질.

0: 보인다. 보여.
1: 아이고. 나도 그냥 뭐지? 어? 막 큰질근질 눈이 막 어 막 번쩍번쩍 하더니 어메 보인다 보여. 어메 여기가 어디냐? 나가시방 눈을 뜬 것이요. 아이고
2: 어메. 아이고 나도 눈을 떠버렸어요.
3: 아이고 너도? 아 나도 눈을 떴는 게 떴어. 아 이게 뭔 일이래 이게?
4: 하하 신봉사야, 용왕이 약을 뿌려 눈을 떴지만은 다른 봉사는 어떻게 눈을 떴는고 하니 이 약은 용궁 내직이 붙은 약이라 약 기운이 별궁에서 쫙 퍼지더니 방방곡곡으로 맹인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모두 눈을 뜨게 하는디
5: 모든 맹인이 눈을 뜬다. 모든 맹인이 눈을 뜰 때 자, 자, 짠 하더니 많은

0: 일 없이 뜨고 어이 없이 뜨고 화내다가 뜨고 성내다가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힘써 뜨고 애써 뜨고 또 보느라고 뜨고 시원하게 뜨고 일하다가 뜨고 앉아 놀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좋다 번뜻 뜨고 눈을 끔적거려 보다가 뜨고 눈을 후벼 보다가도 뜨고 날짐승 길짐승까지 눈먼 짐승은 일시에 눈을 뜨서고 광명천지가 되었는디 그 뒤부터는 심청가 이대목하는 소리만 들어봐도 반전 박혀 백태 끼고 달에 끼가 생기고 핏대가 서고 눈곱이 끼고 원시 근시 구준눈도 보다 시원하게 낳는다고 하더라.
1: 이게 암만 해도 꿈을 꾸는 게 아닌가 몰라.
2: 아버지, 제가 죽었던 청이옵니다. 살아서 황후가 되었사옵니다.
1: 아이고 청아, 내 딸 청아.
3: 이어 여러 봉사들이 눈을 뜨는디 만자맹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담양 새갈못 뛰는 소리라 쬐! 쬐! 보더니만은 눈을 떠버리는구나. 성달열을 큰잔치에 먼저 와서 잡내하고 내려간 맹인들도 저 집에서 눈을 뜨고 민체하당도 못한 맹인 중로에서 눈을 하나 뜨고 오다 뜨고 서서 뜨고 완전 뜨고 실없이 뜨고 어이없이 뜨고 화내다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눈을 끔적거리다 뜨고

0: 부처님의 도술이랬다.
1: 예.
0: 이때 신봉사가 눈을 떠 궁안을 살펴보니
1: 응?
0: 칠모금관 황홀하야 딸이라고 하니 딸인 줄만 알기 전후불견 초면이었다.
1: 그렇지?
0: 신봉사 차차 기억이 나는디 옳지 인제 알겠구나 내가 인제 알겠구나 각자 사월 초파일야 꿈속에 퍼들어 이것이야

0: 핸드로 집행을 돌리고 나서면은
1: 어?
0: 어디로 갈 줄을 아는지 올 줄을 알았더냐 지척 분별을 못했더니

0: 여태 고생 많이 했다. 이제는 너갈 대로 잘 가거라.
1: 잘한다.
0: 얼쎄구나. 좋은데. 얼쎄구나.

심 어두 침침빈

야, 너 봉사들도 좋아하라고. 주말 주면 온다. 월세고냐? 전지가 되었네. 아우, 저 시골나 저 시골.

0: 안양연의 소리로 만자맹이 눈뜨는 대목 듣고 왔고요. 훈두구매님이 오, 이분 소리 어떤 분이시냐고 하셨는데 안양연 선생님이십니다.
1: 네. 안양연 선생님 소리 진짜 너무 좋죠.
0: 그렇죠.
1: 네, 짱짱합니다. 그렇죠.
0: 6397님께서 봉영님이 눈물을 쏙 뽑아가신다고 이번 주 신봉사로 결론은 딸이 최고란 얘기군요. 딸한테 잘하자 이렇게 또.
1: 그리고 6397님이 지난주 저 타로 두화 공연을 보러 오셨었나 봐요.
0: 아, 그분이세요?
1: 아, 지난주엔 두천장이라고 두천장을 기억해 주시네요. 감사하네요 진짜. 네. 대패삼겹살님께서는 오 신봉사 눈뜰 때 같이 떴군요. 기적이네요 하셨어요.
0: 저 여러 이제 그 맹인들도 다 눈을 뜨고. 네. 뜨고.
1: 이게 네. 판소리 정신 아니겠습니까? 혼자만 해피엔딩 아니에요.
2: 안 된다.
1: 다 같이 해피엔딩.
0: 그렇죠.
1: 네. 눈을 떴. 이게 판소리 정신이죠.
0: 자 퀴즈 하나 가야지요.
2: 네, 판소리 1번 눈대목 극장 판슐랭 퀴즈. 신봉사가 눈을 뜰 때 온 나라 맹인들도 다 눈을 뜨고 심지어는 안 못 보는 이것들도 눈을 떴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아닌 것.
2: 아닌 것. 네. 1번 날짐승, 2번 길짐승, 3번 귀신.
1: 멋있네요.
0: 날짐승, 길짐승, 귀신 중에 눈뜬 게 아닌 것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판슐랭 한번 가볼까요?
2: 예, 오늘 두 번째 판슐랭으로 요즘 호박 수확이 한창이라는 울릉도의 상징 울릉도 호박엿에 얽힌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1: 네.
2: 호박엿은 오징어와 함께 울릉도의 상징입니다. 울릉도 호박엿에는 늙은 호박이 30% 이상 들어가서 많이 달지

0: 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은 걸로 유명한데요. 바로 그런 울릉도 호박엿에 얽힌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호박은 임진왜란 이후 남쪽으로 들어왔다 해서 남과라고 불렸는데요. 1613년에 나온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호박이 나오지 않고 1884년에 발행된 동의보감의 축소판인 방야가편에는 남과라는 이름으로 호박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울릉도 개척 당시 주민들이 호박 종자를 가지고 와서 호박 재배를 시작했다는데요. 1883년 고종 20년 울릉도 개척령에 의해 육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은 구황작물인 호박으로 부족한 식량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2: 수영아.
0: 예.
2: 네 하루 종일 밭에서 뭐 하노?
0: 아이고 아버지, 육지에서 챙겨온 호박 씨 좀 뿌렸다 아닙니까? 이 호박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 카니까 부지런히 호박 키워가. 아버지 호박 좀 끼리드릴게. 예.
2: 아이고야 오이야.
0: 아버지!
2: 뭐야?
0: 흥분에 박차라 호박이 열리십니다!
2: 아이 그럼 우리도 흥분처럼 호박주 한번 썰어볼까?
0: 좋지!
2: 서리렁 설곤
0: 아버지 아버지 손이 많이 늘어났어.
2: 늙은 호박 톱 지리야.
0: 아이고 아버지 됐습니다. 예 지금 푸뜩 호박도 끼려올게. 예.
2: 오야
0: 자 끼려왔습니다.
2: 아따 맛있네. 수영아.
0: 예.
2: 그나저나.
0: 예.
2: 니도 이제 막 나이가 꽉 찼는데. 아. 시집을 가야 안 갔나?
0: 어데.
2: 시집.
0: 됐고 마 지는 마. 아버지 모시고 호박죽 이렇게 응? 이렇게 끼리 먹고 살랍니다.
2: 호박죽 같은 소리 하고 잔잔잔. 아. 함부로 그런 소리 말해.
0: 아.
2: 평생 니한테 호박죽만 먹일 수는 없다 아이가. 아버지가 니 혼처
0: 응?
2: 육지에서 다 봐놨다.
0: 아이고 아버지.
2: 땀아 뚝뚝뚝뚝. 니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육지 가서 응? 하얀 쌀밥에 고깃국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0: 아유 아버지 내가 쌀밥도 싫고 고깃국도 싫습니다.
2: 무슨 소리고. 3일 뒤에 이 배가 오마. 예? 니는 그 배 타고 가는 기다. 아, 알았나?
0: 아 몰라. 파도야 오자고. 내가 가면 우리 아버지도 우치사 이끼고 내면 쌀밥 먹고 고기국 먹고 육지에서 살락하면 내가 마음 아파서 못 산다. 내 떠나기 전에 오늘 밤에 호박 범벅이라도 그냥 한솥 맹글어놓고 가야겠단 마.
3: 오케이. 아이고 배 들어옵니다. 나갈 사람들은 준비하이소.
2: 수영아 배 들어온다 안 하나?
0: 엄마야. 아 아버지 아 지금 아버지 들일라고 호박 범벅 만들다가 아 점에 졸았네. 예.
2: 호박 범벅을 만들었다고?
0: 예.
3: 수영아.
0: 예.
3: 네 오늘 육지 간다 않겠나? 엄마야 이게 다 먹고
2: 우리 수영이가 다 줄랐고 나 줄랐고 호박 범벅 만들었다 하나요?
3: 호박 범벅이요? 아닌데 예. 호박 범벅이 다 쫄은 거 아닙니까?
0: 엄마야 오자고.
3: 보자 엄마야 이거 그냥 호박 여신에 아따 맛있네.
4: 서울이 싸네 강주가 싸네 부산이 싸네 싸네 어여도 가까운 무한 목포 전차 기차 자동차 발동기 인력건이 아까 구루마 대상같이 쌓인 여설 가져갈 테면 가져가 얼쑤 싸구려. 에이, 꿀려 이해라 나 정말

0: 자자차 짜잔자자자자차 파는 여희 파는 여
1: 파는 여희 파는 여
0: 만주봉천 우접살려 동네 부산의 사탕 여희 기름이 잘잘 흐른다
1: 기름이 잘잘 흐른다
0: 어디를 가봐라 그저 어주냐 내 말 듣고서 이리 와
1: 내 말 듣고서 이리 와
0: 둥실둥실 감자여 불고불고 민감녀 가운데 짤수 잘 막녀 펑퍼져 떨고나 팔려
1: 펑퍼져 떨고나 팔려

0: 호랑궁깡이 파는요.
1: 호랑궁깡이 파는요.
0: 호랑막판에 막판다.
1: 호랑막판에 막판다.
0: 아, 좋은 양반 삼배 주머니 지왕 두 장이 나온다.

0: 대면 가져가.
1: 가져갈 대면 가져가.
0: 아 가져갈 대면 가져가.
1: 가져갈 대면 가져가.
0: 아 가져갈 대면 가져가.
2: 조오환의 여타령 듣고 왔습니다.
3: 아, 우리 한 번쯤 생각해봤잖아요. 대체 울릉도의 호박엿이 왜 이렇게 유명한 거야?
4: 그렇죠, 맞아요.
3: 왜 호박엿? 다른 데서도 다 만들 텐데.
4: 맞아요, 했었는데. 맞아요.
3: 이런 또 설화가 있었네요.
4: 네. 그리고 그 울릉도 개척 시절 식량으로 호박을 먹다가 간식으로 엿을 만들어 먹게 된 내력이 이 이야기로 남아있는 네. 거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1980년대 중반부터는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판매되면서 울릉농협이 1991년 울릉도 호박엿 공장을 지어서 울릉도 특산물로 본격적인 상품화가 된 거라고 해요.
2: 아.
4: 네, 하지만 올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울릉도 호박 작황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데요. 어획량 급감으로 울릉도 오징어도 같이 줄고 있습니다.
2: 네.
4: 그래서 어렵게 수확한 울릉도 호박 시장에서 혹시나 보이면 이렇게 한두 개 구입해서 식탁에 올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좋습니다.
3: 섬은 아무래도 내륙보다 여러 가지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좀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 이야기에서 그러면은 좀 뭐야? 저기 시집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4: 그러죠.
2: 뭐 그거 때문에 뭘 하다가 네. 이제 엿이 이제
3: 쫄아버린 거.
2: 네.
3: 쫄아서 호박 엿이 돼버렸다. 범벅이 아니라. 오,
4: 팩트 그래. 체크 한번 해봐야 되나요?
3: 아니 아까 중간에 상화 씨가 네. 대사로 너도 이제 시집 가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네. 나 진짜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한숨 소리를 느꼈어. 에휴, 하는데 그 짧은 거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
4: 사실 와. 안 들어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작가님께서 수영이라고 하셔가지고.
2: 아, 수영.
4: 들었어 이 말. 이것도 다 전략이야. 아니었을 뿐이야.
3: 그래요.
4: 요즘 만남은 항상 그러세요.
3: 아 그래요. 지금도?
4: 너에게 기대 중이다.
3: 아
4: 그래도 이러면서 왜냐면 주변에 또 저랑 이제 동갑인 사촌도 있어요.
3: 아 그러면
4: 그 친구도 벌써 딸이 있거든요.
2: 아 얘기를 그러니까. 났어. 네.
4: 모두가 다 손주를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친구들을 보시면서 입맛을 다시시니까 이제 수영아 나의 기대는 너뿐이다. 이제 이러면서 자꾸
3: 아직 포기 안 하셨구나. 네.
4: 아직은
2: 때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리고 아 퀴즈 정답과 발표해야죠.
4: 네, 판소리 일해본 눈대부극장 판슐랭 퀴즈. 신봉사가 눈을 뜰 때 온 나라 맹인들도 다 눈을 뜨고 심지어는 안 못 보는 날짐승 길짐승들도 눈을 떴다고 하죠. 하지만 네. 3번 귀신이 눈을 떴다는 사설은 없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4: 그래서 정답은 3번 귀신이 정답이고요.
2: 네.
4: 1414님 안마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네, 축하드립니다. 안마기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3: 날짐승, 길짐승 요거는 이제 나는 짐승들.
4: 예.
3: 그리고 이제 육지에 사는 길짐승들.
4: 예.
3: 다 살아 있어야 눈도 뜨는 법이죠.
2: 그렇죠.
3: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정답이었고요.
2: 네.
4: 귀신이 눈 뜨면 큰일 날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4: 큰일 나죠.
2: 무섭습니다.
3: 네. 자, 1414님 안마기 당첨되셨고요.
2: 네. 네.
3: 자, 오늘 또 수영 씨와 함께 했습니다. 역시 우리 수영 씨와 함께 하면 즐겁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자 가을날 잘 보내시고
4: 네.
3: 네. 뭐 트렌치코트 같은 거 안 입으세요?
4: 입을게요.
3: 아니 왜냐면 수영씨가 키도 크고 그래서 코트 같은 게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4: 다음 주에 한번 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할게요.
2: 자 김수영 성우과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3: 자 보내드리면서 김효영의 연주로 찬기파랑가 듣고 오겠습니다.

0: 와, 현장에서 보면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영의 찬기파랑가 듣고 왔습니다.
1: 네, 2242님께서 언제나 모두가 하늘이 멋진 날이네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지금 날씨만큼 또 귀한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네.
0: 자, 내일이 580돌 한글날입니다. 여러분들 또 그 날들도 잘 기념하면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한글날이면 또 주변에 내 집 주변에 뭐 많은 행사들 축제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 거 가족들과 함께 네. 재미있게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0: 자, 오늘의 끝음악입니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크루징 투게더 띄워드리면서 저희들은 내일 오후 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0: 지금은 바트의 시대.
1: 바트의 상사대합니다.
0: 내일 봬요.

0: 한 예인의 두드림이 시대를 건너 새로운 세상을 엽니다. 사물놀이의 창시자 이광수 명인. 그의 예술 인생 69년을 담은 공연 개벽이 막을 올립니다. 모두의 평안을 비는 이광수 명인의 비나리를 시작으로 승무와 선소리 산타령, 사물놀이와 광대무, 무병장수와 벽사를 기원하는 판꿉과 사자춤까지 하늘과 땅이 열리고 한 사람의 마음도 열리는 감동의 공연 춤자의 예술단 기획공연 개벽은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성남 아트리움 대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지역축제와 야외공연 등 행사가 많은 요즘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 인파 속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입장이나 퇴장으로 행사장 출입구에 사람이 몰릴 땐 앞사람을 밀지 말고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움직입니다. 좁은 골목, 계단, 내리막길 등에서 어깨가 부딪힐 만큼 붐빈다면 더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특히 인파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땐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양팔을 가슴 앞에 모아 숨쉴 공간을 확보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져 일어나기 어렵다면 몸을 옆으로 둥글게 웅크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드시면서 속이 다 시원하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복권 1등에 당첨됐는데도 출근을 하는 직장인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도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직장인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퇴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내일은 심지어 황금 같은 공휴일입니다. 남은 오후는 노래가 좋다와 함께 활기차게 보내시면 좋겠네요. 박양덕 외 여러분의 소리로 동해바다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요즘 퇴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가요가 유행이더군요. 수백 번을 참았다며 짐을 싸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는 노래를 들으면

활기찬 노래죠. 박양덕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동해바다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퇴사에 관한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꿈 중에 하나가 퇴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다들 마음속에 사표 한 장씩 품고 산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고 지금도 품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은 기필코 그만두고 말겠어. 여차면 그만둘 거야 라는 마음으로 직장을 나와서 그거 뭐 아무 때나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요. 참고 참고 참다가 아 이제 그만둔다고 해야겠다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올 때쯤이면 퇴근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집에 가자. 가 되죠. 그렇게 하루를 넘기고 또 다음날 출근을 하고 예. 퇴근도 참 여러 가지죠. 제 시간에 딱 나오는 칼퇴는 너무 좋고 또 일이 밀려서 늦게 나오는 늦퇴도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많이 했던 건데 집에 가서 아이들 씻기고 재우고 나서야 또 누릴 수 있는 육아 퇴근, 육퇴도 있는데 직장에서 퇴근했다고 하루가 끝나는 게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씩 끝내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오늘 할 일이 다 끝나는 시간이 오죠. 사표 지금 꺼낼까 말까 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 4시 5분 지나고 있으니까 예, 사표는 오늘도 마음속에 잘 접어두시고요. 예, 칼퇴든 늦퇴든 육퇴든 각자의 퇴근까지 잘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퇴근을 돕는 시간입니다. 노래가 좋다.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요. 생방송 문자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푸널이 보내드릴 텐데요. 동해안 별신굿, 강릉 단오굿에서 사용하는 장단입니다. 굿의 제일 첫 시작을 알리는 가락이기도 하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로 치면 무녀의 등장신의 배경음악 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대의 장구, 김은석의 꽹과리, 설희수의 바라, 김일현의 징 연주로 푸널이 보내드립니다.

김명대의 장구, 김은석의 꽹과리, 서리수의 바라, 김희련의 직연주로 푸너리 보내드렸습니다.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이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오늘 퇴사 이야기 나눴는데 3659님께서 저도 오늘 세종에서 퇴사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백수네요. 우연인가 겹치네요.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지화자 흥타령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게 또 오프닝 내용이랑 이렇게 딱 겹치는. 예. 아마도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퇴사하고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참 그 지나간 시간들이 많이 이렇게 기억에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앞으로 뭐 새로 직장을 구하시든지 혹은 다른 일을 하시든지 당분간 있을 백수 생활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즐길 수 있을까? 요거 작전 짜면서는 좀 그래도 흥겨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무튼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3659님. 네. 고흥 이한식님께서도 문자 사연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왕씨.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밤 낚시 후 피로감 풀고 있어요. 벌써 퇴근을 하신 거군요. 예. 노래가 좋다 방송 듣고 늘 인사드립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갈치 작은 풀치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풀치 수준 65마리 그리고 삼치를 30마리 정도로 맞췄습니다 라고 조과를 또 보고를 해주셨는데, 저 정도면 고기 낚아서 올릴 때 올리는 팔만 해도 상당히 팔이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재미있으셨을까 그런 생각. 저게 또 다 저희 예전에 저희 아버님 말씀을 빌려서 하면 저게 다 돈이잖아요. 예,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축원을 신청곡으로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방송 중에 선곡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659님의 신청곡 흥타령 보내드릴 텐데요. 윤진철의 소리, 서용호의 아쟁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흥타령 들었습니다. 윤진철의 소리, 서정호의 아쟁 연주였고요. 3659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김영창님께서 함께하는 즐거움, 여밀락. 네, 노래가 좋다, 잘 듣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3606님께서 새싹사연 주셨는데, 크크크, 하루 연차를 냈는데, 시간 아깝게도 내내 누워있다가 이제 집안 청소 돌입했습니다. 국악방송 들으며 하니 노동에 힘이 나네요. 직장생활 포함해서 모든 생활에 힘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렇죠. 예. 하루 연차를 내시고 내내 누워있는데 시간 아깝게도라는 말씀이 붙으면 그렇죠. 이게 휴일에도 누워있으면 일단 시간이 너무 잘 가고 아, 뭐 쉰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러면 뭘 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주 누워 있어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덜 누워 계셔서 그래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아 지금쯤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등을 더욱더 깊숙이 침대나 소파에 붙이고 참아야 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허리가 좀 아프거든요. 아, 진짜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보통 지금 시간, 4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시면 안 되고요. 허리가 아플 때는 자세를 바꾸면 됩니다. 누워 계셨으면 엎드려 계시면 되고, 엎드려 계셨으면 다시 누워 계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해가 뉘엿뉘엿 이제 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밖에 어두컴컴해지면, 아, 이제 좀 일어나 볼까? 그때도 참으셔야 됩니다. 그때 다시 잠을 청하고 그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침형 저절로 아침형 인간이 될 때까지 그러고 누워있어야 아, 좀 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적당히 좀 누워있었으니까 이제 청소를 한번 해볼까 이러면 나중에 그런 생각 들어요. 아, 연차까지 냈는데 너무 의미 없이 하루를 보냈나. 이게 너무 깊게 안 쉬어서 그런 거거든요. 몸이 아플 때까지 한번 누워 계셔보시면 다음부터는 계획을 미리 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기왕에 일어나신 거니까 청소도 하시고 또 산책도 좀 하시고 가을 그 온도, 기온 이 참 적당하더라고요. 바깥 공기도 좀 쐬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날들을 계속 누워있기에 실패한 하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꼭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네,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30분 44초 지나고 있는데요.

글을 통해 우리 노래, 우리 음악의 멋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오늘은 음악학자 한명희 선생의 산조처럼 살아온 가야금 명인 성금연이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1984년 음악동화 11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성금연 명인이 가야금 공부를 정식으로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일이다. 당시 최막동이라는 이를 독선생으로 앉혀놓고 매일같이 엄한 교육을 받았다. 풍류를 익히기 위해 새벽 4시부터 공부가 시작되었으니 어린 나이에 잠을 쫓기가 쉽지 않았을 터이고 졸다가 매를 맞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성금연은 조명수라는 명인으로부터 산조와 병창을 이수했고 월북 국악인 정남희를 길러낸 안기옥에게 산조를 익혔다. 한편 한참 뒤의 이야기지만 서울에 사는 동안 그의 남편이자 해금의 명인이었던 지영희의 친구 박상근으로부터 40여일에 걸쳐 산조의 기법을 전수받은 적도 있다. 그녀가 가야금의 명인으로 대성하기까지는 위와 같이 내로라 하는 여러 가야금 대가들의 지도 편달이 있었으며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어려서부터 음악 속에 젖어들 수 있었던 그녀의 가정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집안은 담양 땅에서 광주로 이사를 할 즈음까지만 해도 꽤 튼실한 부자였다고 한다. 그래서 사랑방에는 늘 식객이 끊이지 않았고 더구나 풍류를 알고 계시던 아버지는 수시로 국악인을 불러 음악을 청했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난 그녀에게 국악의 장단이나 가락이 몸에 배지 않을 수 없었을 테고 국악의 진수가 가슴에 물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해금의 명인이자 경기 무학의 살아있는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민속악의 한 봉우리인 지영희와의 혼인은 성금연의 음악적 토양에 또 다른 색채를 부여한 셈인데 그것은 곧 남도가락의 인자와 더불어 성금연류 산조의 뼈대를 이루게 된다. 다시 말해서 성금연류의 산조를 구축하고 있는 기본 바탕은 남도적인 가락의 요체와 경기적인 음악의 토리가 교묘하게 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바로 이 같은 특색은 그녀의 산조가 대중에게 어필되며 만인의 심금을 휘어잡았던 열기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여하튼 성금연의 산조는 여러 명인들의 훈도와 성장기의 남도 음악적 가정 분위기와 결혼 후에 경기 음악적인 요인들이 적절히 조화되어 짜여진 한 폭의 풍속화라고 하겠다. 그래서 그녀의 산조를 듣고 있노라면 기교가 빛나는 명인의 솜씨도 느낄 수 있고 진양장단, 육자배기 풍의 애상에다가 굿거리 장단이 주는 즐거운 군마당의 흥청거림도 느낄 수 있다. 성금연의 가야금 지영희의 장구장단으로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 중에서 중중모리부터 휘모리 대목까지 보내드립니다.

성금 연휴 가야금 산조 중에서 중중모리부터 휘모리 대목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성금연 명인이 직접 연주한 가야금이었고요. 지영이 명인이 장구장단을 잡았습니다. 오늘 글로 읽는 우리 음악에서는 한명희 선생의 산조처럼 살아온 가야금 명인 성금연이라는 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원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렸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려운 용어를 풀어서 소개한 부분도 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3606님께서 앞서서 시간 아깝게 내내 누워있다가 청소에 돌입하신 3606님께서 문자사연 다시 주셨습니다. 누워있다가 일어난 사람인데요. 묘하게 위로가 되네요. 문자 읽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좋은 곡 방송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을 건강하십시오 라고 힘차게 문자사연 주셨습니다. 뭔가 재밌네요. 누워있다가 일어난 사람인데요. 참 묘하게 위로가 된다고 하셨는데 묘하게 참 기억에 남을 만한 사연입니다. 누워있다가 일어난 사람인데요. 산머루님께서는 덕덕궁 사연 게시판으로 안녕하세요 민왕씨 가을 하늘이 너무 이뻐요. 고흥에 온 지 20일째입니다. 여전히 국악방송 응원으로 살아요. 오늘은 서방님이 낚시 다녀와서 힘들었는지 종일 자고 노래가 좋다 시작할 즈음에 일어나서 노래와 점심 겸 저녁을 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노래가 좋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뭔가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 한다는 기분이 드니까 저희도 더 뿌듯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 남편분이시죠. 고흥 이한식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황민왕의 소리로 축원 지금 보내드립니다.

선왕님이 오시리고 황해도 구월산 선왕님이 오시리고 욕지도 전왕봉 선왕님이 오시리고 제주 한라산 선왕님이 오시는구나.

집에서는 성주로다. 선왕 성주와 이동심하여 오실 적에 선왕 수부도 다 모시리고 각도에 선왕님이 오셨다가 진미 진상을 바친다. 녹음미의 진상, 세양미 진상, 소천재물, 홍동백서, 호두약박, 진미 진상, 좌포구에 차려놓고 지극정성으로 비늙은 말씀은 첫째와는 이 동네 부정을 시키주고 둘째는 캐잘 먹이고 셋째와는

화가 호소 1년 12달 360날로 안가 태평 무수되길 백사여이 시켜주고 눈에는 안 보이고 수족에는 안 잡혀도 선영이야 사해 신령 다 따라 참석을 하시니

황민왕의 소리로 축원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성창순, 전정민 두 분의 소리로 남도잡가 성주풀이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잘했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지역니은 지역니은 지역자로 집을 짓고 지그지그지 살렸더니 이미 없어서 못 살겠네. 가이겨 그이겨 가이 없지 가시님은 그이 없이도 가.

0: 까불었네. 고이교 구이교 고생하시던 우리 난군 구간하기도 까불었네. 나냐 느냐 나구등에 솔길하여 팔도강산 유랑가세 노뇨 노뇨 노세 노세 젊으노라 늙어진 게못 늙었네. 나랴 느려 날러가는 원앙새야 너하고 나하고 짝을 짓자 노려 노려 노류장아 민개천은 처마등도 있건만은 마이며 머이며 맞아 맞아 맞아 해도 임생각이 이절로 나네. 모이며 모이며 모지고도 토갑더라 우리 난군 모지더라 파이벼 포이벼 밥을 먹자 지었더니 이미 없어 못 먹겠네. 보이뷰 보이뷰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이모 얼굴 보고 싶어 사사서서 사사행차 가는 길은 중간길도 늦어지네. 소소 수수 소설 단풍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야 너하고 나하고 짝을 짓자 아이야 으여 아느다 덤쓱 아느든 손이 인정 없이 떨어지네. 오요 우유 오심하고 가시님은 영영 가고도 아니오네. 자자 저저 자조 종종 만나님은 영영 가구도 아니오고 조조 주주 조별난군 내 난군인데 어디 가구도 아니오나 차차 저저 차라리 죽었으면 이런 고통을 아니할걸 초초 추추 초당 안에 깊이 든잠 하그 소리 놀랐겠니 그 악소리는 강꼬리였고 들리는 게 물소리요. 카이캬 커요 카요 카요 가고 싶어요 이무저대로 가고 싶어 코이큐 쿠이큐 골골이 스른 하늘 눈은 우게다 설할까 타차 터쳐 타도 타도 월타도 한데 누구를 보고 내가 사나 토초 토초 토지지신 감동하야 임을 보게도 보아줘 파이펴 퍼이펴 파요 파요 보고 싶어요 이모 얼굴을 보고 싶어 포이표 포이표 폭포수 흐르는 물에 풍덩실 빠졌으면 이런 고통을 아니할걸 하이야 허이여 하읍하게 먹은 마음 탄사흐리 다못가서 임생각이 새로 나네.
1: 전라도 장흥의 언문타령 김복수 어르신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뒤에 그 닭도 한 마리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꽃게와는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튼 내일 또 한글날 앞두고 예, 2부에 이렇게 의미 있는 노래를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민요 뱃노래, 잦은 뱃노래 이어서 들을 텐데요. 안비취, 묵개월, 이은주의 소리입니다.

0: 경기민요 뱃노래 잦은 뱃노래 이어서 들었습니다. 안비취 묵개월 이은주 세 분의 소리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오늘은 정윤형 씨의 소리로 수군가 중에서 토끼 화상부터 고고천변 대목까지 준비했습니다. 사실 정윤형 씨라고 부르곤 있습니다만 엄연하게 또 대통령상도 받은 젊은 명창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노래가 좋다 해서 보내드리는 이 노래 주인공들이 원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정윤형 씨도 이 프로그램에서만큼은 또 막내에 속하는 그런 연령대네요. 수군가 중 토끼화상부터 고고천변 대목까지 보내드립니다.
1: 그때여 남의 용왕이 우연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인지라. 이때 선의 도사가 내려와 토끼 간이 명약이라 하니 어진 신하 별주부를 보내어 토끼 간을 구해오려고 할지 토끼 얼굴을 모르는지라 화사를 불러 토끼 화상을 그린 한 뒤 화! 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 불러드려 토끼 화상을 그린다. 윤소왕의 황금대 인 그리던 명화상 남극천자원능어대 1월 그리던 화상 동정유리 청홍년 금수초파 거북년저고진으로 먹가라 양두 화피를 덮어보러 단참채색을 두루 묻혀 백릉설 화간 이상의 일이여리 그린다 천하 영산 승지간의 경계 보듯 눈 그리고 난천지초엔 가장초 꽃다 먹던 입 그려 두견행 무지지 울제 소리 듣

어림초 뛰어갔던 발그룹 대한운동 서란풍 방풍 흐든 털 그리고 실롱 시팩 초야의 슬 털든 꼬리 그려 두기는 쫑긋 두눈 돌돌이 허리 늘씨를 공지 몇 독차 어편차

늘어진 양유속 덜렁덜렁 오락가락 감거주춤 섰는 모양 아미 산월 반윤 텐들이여

혈주부 화상 받아들고 목을 쑥 내밀어 뒷덜미에다가 딱 넣고 오므려 놓으니 물 한 점 젖을 쏘냐. 용왕이 어주를 내리시며 하는 말씀, 경이 세상에 나가 토끼 간을 구해와 짐의 병을 쾌차할진대 수궁을 반부는들 무슨 한이 있으리요. 별주부 이 말 듣고 어쨌든 신의 충성보호 없어서 용왕께 하지거고 저 집으로 돌아와 처자와 이별을 하든가 보더라. 여보소 마누라. 예. 나는 복명사신으로 토끼를 구하러 세상에 나가되 마누라를 잊지 못하고 가네. 이웃집 남생이란 놈이 나와 똑같이 생겼고 그놈이 우멍하기 짝이 없으니 대관절 가까이 붙들마소. 혈주부 암자리 거동보소. 뿔뿔이 같은 콧공기로 숨을 쉬고 녹두 같은 두 눈을 깜짝 거리며 제가이른 말이 나리님 제위중하시고 연기노중하시거늘 소연 경방자의 피루하신 말씀으로 못 잊고 간다 하시니 마음이 도리어 미안이오. 나라를 위하여 세상을 나가시면 조막한 아녀자를 잊지 못하고 간단 말이 초중은 반론이 되면 웃음될 줄 모르시고 노류창화같이 말씀불러시니까 별주부 대소하며 충신지가의 충신이요 열려지가의 열렬하다. 가족 마음이 이리 든든하니 내 토끼 잡기 무슨 걱정이 있으리요. 내 만사 제쳐두고 다녀오리다. 별주부 암자리 문밖에까지 나오며 장망한 진세감 부디 평화지 다녀. 그러나 부디 그 이웃집 남생이를 조심하렸다. 소정 문 박성 나서 경계무궁 좋다. 홍고천변 일륜홍 부상우 둥둥 높이 떡 양고구 차등한 개월봉으로 돌고 어장 좋은 계집곡 해안봉 구름이 떴구나 누아 날아서 눈대고 부평은 부르통실 오룡 잠자고 자기세 활활 나나든다 동정여천 파시초 금소 초파가 여기라 앞발로 벽파를 찍어 당겨 뒷발로 창낭을 탕탕 이리저리 저리요리 앙금 당실 높이 떡 사면 바래봐 지광운 질병이

왕은 천일색 천해보산 십이봉은 구름박극 가발곡 해외소상은 일철 눈앞의 경계로다 오초난 동남으로 퍼렸고 근고는 의하약 이력 둥실 높이 뚝딱포로 가는 점에 조각달 무관소 초해왕의 원혼이오 모래 속에 가만히 엎저 전복만 흙을 바래봐 안경대 구름 속 학선이 돌아 꽃을 보산 필봉은 허공에 솟아 개사 밤을 재하오 산은 지행층 높고 경수봉의 아자파 푸른 술렁 깊은 난리

놈이자 진짜 감과대 축하증가 목을 그러지 곧이 틀어져서 구부칭칭 감겼다. 또한 형제를 바래봐 지어다 보니 만악 천봉이여 내려 굽어 보니 백사지라. 그래 굽고 늙은 향송은 광풍을 보니요 어쩔 금을 출제 또한 경계를 바래봐 원산은 아만 근산은 종종 기암은 청배산이 우르 천리신의 난청산으로 돌고 이 골머리 저 골머리 괄괄 열이 열도 골머리 한 대로 합수 천천방자치 방자월떡저구요 방울이 헛금적은 너 평풍석에다 마주 꽝꽝 마주 내려산이 굴렁거려 떠나간다 이런 경계가 또 있나

수군가 중 토끼 화상 대목부터 고고 찬변 대목까지 정유은 형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부산국악원에서 또 단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국악방송이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더라고요. 항상 제가 갈 때마다 아마 오늘도 듣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오늘 이 음악,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가을 거지와 관련된 토속 민요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말질하는 소리 만나볼 텐데요. 어제 소개해드렸던 벼 드리기를 두세 번쯤 하고 나면 벼가 말끔해지죠. 그러면 이 떨어낸 벼를 한 말, 두 말 세워서 섬이나 가마니에 담게 되는데요. 이때 부르는 소리가 바로 말질하는 소리이고요. 말질하는 소리에는 이 숫자를 헤아리는 가사가 당연히 등장을 합니다. 말은 부피를 재는 단위죠. 한 말이 18리터 정도가 되고요. 한 말 정도가 들어가도록 만든 그릇도 말이라고 부릅니다. 수확한 벼의 알곡을 가마니에 넣으면 보통 10마리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마니에 알곡을 담아서 곳간에 넣기만 하면 벼농사의 갈무리 작업이 끝이 났다고 합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음성에 말질하는 소리 들어보겠는데요. 소리를 해주신 김영동 어르신의 말씀에 따르면 실제로 숫자에 맞게 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숫자와 상관없이 소리만 하고 그 옆에서 기둥이나 벽에 표시를 하면서 말수를 세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고 하네요. 김영동 어르신의 소리로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선정삼리에 말질하는 소리 보내드립니다.
1: 야기도 하나인데 또 한 마리 들어가네. 또 한 마리 들어가지면 새로 서 말이 되었구나. 누 말째 들어갔니 마늘다가 엎어주게 가마의 연말이 되었구려. 연말째 일곱 마리 들어갔니 여덟 마리 되었구려. 여덟 말째 들어가니 말이나 얼른 엎어주게 열 마리에 들어갈 진 고봉 한 말 보여주게. 여보의 시험 나 좀 보소 우리 나리 우리 보소. 우리나 살려주면 천추만대 잘 살이로구려. 목이 말라 못하겠네 술이나 한 사발 가져오게. 여야 지저 잡수세요 성이 성찬 해디리니 잡수시고 봐주세요 우리 상금 해주세요. 말이나 빨리 되라 엎어서는 안 되는 거려. 새로 하라로다 두 말을 대구보니 수말째 대구보니 말이나 얼렁 엎으세요. 누말째 들어가니 고봉이로 되는구나. 일곱 말째 들어가니 얼렁 말을 엎으세요. 여덟 말째 들어가니 말을 얼렁 엎으세요. 열말째나 두누가니 마룰 고봉되어요소.
0: 김영동 어르신의 소리로 충청도 음성에 말질하는 소리 보내드렸습니다. 아, 목이 너무 이렇게 또롱또롱하게 잘 굴러가죠. 저런 거 들을 때마다 참 이 숨은 고수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곡은 드러난 고수들의 소리입니다. 예. 안숙선, 오정숙 두 분의 소리로 남도 작가 화초사거리 보내드립니다.

0: 듣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이 노래 들으면 한산 소곡주만 늘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남도잡가 화초사거리 들었는데요. 안숙선, 오정숙 두 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동해안 오귀굿 중에서 지신을 들어볼 텐데요. 김석출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1: 지들을 모두 다 이 우리 부조 정신 모두 잡신을 다 물리치고 안과 태평하게 잘 대해 주시사고 지신을 한번 울리겠습니다.

0: 김석출 외에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동해안 5귀곳 중에서 지신 보내드렸습니다. 이 음원에서는 김석출 명인이 태평소를 연주하셨고요. 이 남성 소리 들으셨을 텐데 송동숙 명인의 소리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생방송 이제 끝곡 보내드릴 시간인데 1414님께서도 새싹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가을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어른이 되어가고 아이의 성장에 따라 저도 성장하면 이제야 열매가 익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SNS에서 아기를 낳으면 예, 뭐가 좋나요? 이 질문이 있었는데 어느 일본 SNS였는데 한 분이 아이를 낳으면 청춘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답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이가 걸음마 할 때부터 옆에 지켜보고 자전거 탈 때, 공부할 때, 받아쓰기 100점 못 맞고 울 때, 소풍 갈 때, 이럴 때의 그 감정들, 상황들을 같이 함께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의 이 그 장면들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한다는 거. 그게 또 청춘을 다시 살게 된다는 거. 뭐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1414님께서도 자식을 키우면서 어른이 되어가고 아이가 커가면서 따라 커가는 거. 예전에 부모님들이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서 한번 키워봐야 네가 내 마음을 알 텐데 요거를 지금쯤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은 적벽가 중에서 조자룡이 활 쏘는 대목입니다. 아마 이런 눈 대목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계속 키워가면서 자신의 어떤 삶을 더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조자룡이 쏘는 활이 왠지 조금 낭만적으로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김경호의 소리 조용한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그때요 주윤은 일반 문무 장대상이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발 예비 혈제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천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추윤도속 가려할 공명이 나를 속였다. 어찌 윤동 때에 동남풍이 있을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뜻어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냐. 공명을 지내보니 제주는 영웅이요 사람 또한 군자라.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이리까.
2: 그러지.
1: 조금만 더 기다려 보사이다. 말 받지 못하야 이날 밤 삼경시에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밖에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풍성이 요란 그날 주유 급히 장대상에 툭툭 나려 깃발을 바라보니 청룡교장 양기각이 뱉고 현무를 능하여 서북으로 펄펄 삽시간에 동남 대풍이 이렇게 가기 와지끈 우 폭발 또 따그르르르르

이 사람의 탈주와는 귀신도 단측이라 만일오래 두어서는 동호의 화근이여 죽여 우간을 면하리라. 서성 전봉을 불러 은근히 분부어된 돈 수륙으로 나누어 남병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묻지 말고 공명의 상토 잡고 드는 칼로 목을 날랬쏴. 미명에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안영 무궁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장차의 후한이 명신 불방하네. 서성은 배를 타고 전봉은 발을 두와 남병산은 높은 볼 나는 듯이 올라가서 사면을 살펴보니 공명 강구 듣고 지기 장상 남풍 예봐야.

해잡은 군사들은 여기저기 가해만 하고 서있거나 이런 군사야 얘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저 군사 여자우대 공명을 모르오나 바람을 얻은 후에 머리 풀고 발헐고 희덤으로 가둡니다. 두 장수 분을 대여 그러면 그렇지 지체 자산 중이 여든 종전강을 그 종지 출혈다. 제가 어디로 도망을 갈까 단나로 쫓아가지

자들은 허영하니 광명대거 정종 부가 차이연을 수조를 불러 이놈 수조라 예 광명이 어디로 가느냐 안지 소졸 등은 광명을 부르나 자 일일묘시 강화두배인배 양양강수밝은 물에 고기당은 벗은배 심지장강 벽파상왕래 허든거루배 동강의칠리탄 엄자릉어낚시배 오호상전월 속에 범상궁 가는 배인제 반담없이 벌러였더니 뜻밖의 어떤 사람이 머리 풀고 발 헛고 창왕 분주로 데려와 선미에 다다르베 그배 안에서 이른 대장이 옷도 나설난데 한번 봄에 두번 보기 엄숙한 장수 선미에 퉁퉁 나려 전화를 받더니 둘이 괴를 대고 무엇이라고 속원속원 고개를 까딱까딱 입만 쫑긋쫑긋 얻어지 그 배를 급히 잡으타고 상류로 하더니다 옳단 것이 공명이다 날랜 배를 잡으타고 이놈 사공아 예 네 배를 빨리 주어 공명 탄 배를 잡아야 망정 만일에 못 잡으면 이 칼로 내 목을 탱그런 비어의 물에 붕덩들이어지면 너희 백골로의 자들아 사골원들이 황급 마야 여봐라 친구들아

0: 강을 바라보니 오강정을 뜯는데 흰본 채 뒤져
1: 아싸.
0: 뒤져 광명의 씨가 분명 다 서성이 크게 외쳐 저기

0: 말고 개만 물러다에 한 말 듣고 가오. 공명이 내 소원년 너 토도이 나를 살해 마음 내 임무하는지라 후일 보자고 해보아라. 서성정몽 못 듣는 게 빨리 저서 쫓아가면 긴 할 말이 있사오니 개 잠깐 머무소서. 자룡이 분을 내어 선생은 어찌 저러한 범람한 놈들은 목전에가 두오니까 소장한 살 끝에 저놈의 폐야지를 산적게 뜯어오리라. 광명이 말로어대 안디근한 양국하친을 생각하야 죽이든 바르시고 놀래여서나 보내소서. 자룡이 분을 참고 선미에 우뚝 서서 이놈 서성 정봉아 상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 나라 높은 선생 너희 나라 들어가서 요금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저 따르느냐. 너희를 죽여 마땅하네 양국 화친을 생각하야 죽이든 난커니와 나그수단이나 내보아라. 가는데 머무르고 오든데 바라보며 배부하네 가듯은 마듯 장공 철제를 매겨 비정피파라고 융어복실하야 대두를 숙이고 호모 배가 들며 주먹이 터지 종통을 깎이고 삼지의 힘을 홀려 궁연을 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1: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3: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주말이면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떠나고 싶어지죠. 이번 가을엔 우리 음악과 함께 여유로운 토요일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전시립연전국악단이 매달 토요일마다 우리 전통음악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상설 공연 토요국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10월 10일엔 전통음악의 다양한 장르를 한자리에서 만납니다. 대금독주 청성곡을 시작으로 가야금 병창 춘향가중 사랑가 산조합주가 이어지고요. 민속무용 호남건무와 연희 설장구까지 전통음악과 춤, 연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어서 10월 24일엔 가을의 정취를 담은 낙엽 위의 선율이 펼쳐집니다. 임교민의 클대와 박경훈의 네잎클로버, 이정훈의 달빛정원 등 실내악을 비롯해서 매화타령과 너영나영, 아리랑 연곡 등 민요도 만나볼 수 있고요. 마지막은 원일 작곡의 신뱃놀이가 장식합니다. 10월 10일과 24일 대전시립연전국악단이 선보이는 상설공연 토요국악. 깊어가는 가을 보고 듣고 즐기는 우리 음악과 함께 여유로운 주말 보내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공연 일정과 관람 방법은 대전시립연전국악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무용수가 추는 전통춤이 여러 명의 움직임으로 이어진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전통춤의 아름다움을 대극장 규모의 군무로 풀어낸 무대가 다시 관객을 찾아옵니다. 바로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정기공연 상선약수인데요. 10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집니다. 상선약수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데서 출발한 작품인데요. 물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듯 서로 다른 전통춤이 하나의 흐름으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무대 위에 담았습니다.

보여주는 섬세한 움직임에서 더 나아가 많은 무용수가 함께 움직일 때 만들어지는 큰 에너지와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10월 15일과 16일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지는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상선 약수. 자세한 내용과 예매 방법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전통문화 가운데는 오랜 시간 이어져온 의례를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무형유산이 있습니다. 10월엔 이러한 전통 불교 의례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공개 행사가 이어지는데요. 먼저 10월 16일과 17일 경남 창원 백운사 수륙도량에선 2026년 순국선열 호국영령을 위한 아랫역 수륙제가 펼쳐집니다. 수륙제는 물과 육지를 떠도는 모든 영혼을 위로하고 평안을 기원하는 불교 의례인데요. 이번 행사에선 장엄한 의례와 함께 작법무와 불교 음악을 선보입니다. 의례는 여러 절차가 이어지면서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불교 의례와 전통 예술이 어우러지는 장면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 10월 18일과 19일에 서울 봉은사에서는요. 국가무형유산 봉은사 생전예수제가 열립니다. 생전예수제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업을 돌아보고 미리 공덕을 쌓으며 사후에 명복을 기원하는 불교 전통 의례인데요. 평소 공연장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통 불교 의례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마음을 위로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온 의례의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우리 전통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아침 저녁 싸늘해진 공기만큼 차가워진 이슬을 뜻하는 절기 이름 할로. 이 이름과 늘 함께 언급되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을 곡식은 찬 이슬에 엉근다. 할로 무렵 들판에는 풍요로운 추수의 계절이 찾아온다는 걸 말해주는 속담이죠. 곡식들을 쑥쑥 자라게 한 게 지난 여름 뜨거운 햇살이었다면 이제 다 자란 듯 보이는 곡식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연글매 시간. 이 연글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과실이나 곡식 따위가 알이 들어 단단하게 잘 익다.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풀이된 말인데요. 성장이 외형이 커지는 것이라면 연근다는 건 내면이 꽉 차는 것이겠죠. 몸만 자라고 내실은 없는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하게 연글게 해주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1: 그때요, 싸늘한 어느 계절에 창문 틈으로 앙상이 뻗은 감나무 한 그루가 내 눈에 번

보였던 것이다. 동네마다 한 그루씩 담벼락에 늘어져 잎사귀만 댕그르르르르. 이놈의 감나무가 골칫덩어리로 변하는 뒤 아 쓸어도 쓸어도 다음날 또 떨어져 있고 해서 그저 무심코 그려려니 놔뒀다가 아 어느 날 보니 잎사귀는 온데 간데 없고 대롱대롱 잘 익은 홍시만 매달려 있거늘. 그래, 계절은 가고 너만 남았구나.

오주하의 연주한 노래로 감이 뚝뚝 떨어진다 들으면서 10월 8일 목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이 바로 찬 이슬이 내리는 절기 할로죠. 찬 이슬의 가을 곡식이 연근다는 속담처럼 우리를 연결게 하는 건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로 오늘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벼가 다 자라고

이삭이 패였어도 속이 연글지 않으면 빈 쭉정이만 거두게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게 이삭 안에 들어찬 나달들이 연글어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우리 사람도 몸이 자라는 성장기는 금방 끝이 나지만 몸의 성장이 멈추고부터가 더 중요한 연글매 시간인 게 아닐까요? 찬 이슬에 더 단단하게 연근은 곡식들처럼 젊음의 열기가 식고 인생에 종종 불어닥치는 찬바람이 우리를 연글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각자 무엇으로 인생의 내실을 다지며 연글어가고 계신지 나를 더 단단하고 알차게 연결게 해준 것들에 관한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가을 곡식은 찬 이슬에 연글고 나는 이것에 연글어 간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흥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김영기님께서요. 화창한 가을 날씨가 맛있는 라디오와 함께 하자고 하네요. 해주셨어요. 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탁 열면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어쩜 이렇게 하늘이 파란지요.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금불초 꽃입니다. 국화과 여러 해살이 풀 중에 하나인데 AI의 도움을 받아 무슨 꽃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국화고 들에 피면 들국화인데 이제는 무슨 꽃인지 확인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제대로 된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풀이나 꽃을 제대로 보는 학생이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기도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래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또 정말 좋은 정보가 만연한 이런 세상에 더 깊게 알아가고 하면 좋을 텐데 어쩌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조금 더 높아져서 의존도가 높아져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문득 해보게 되네요. 0118님께서요. 연휴 잘 보내고 오셔요. 오늘은 인사만 하고 방송은 끊어서 들을 듯 하네요. 해주셨는데, 무슨 바쁜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네. 응원 드리고요. 김인설님께서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얼마 전에 40도까지 더웠는데 오늘 할로네요. 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정말 저희가. 문자로 더워도 너무 덥다. 이런 이야기 나눴던 게 정말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찬바람 쌀쌀합니다. 옷잘 여미고 다니셔요. 자, 3790님께서 오늘 쉬는 날 만나와 세종에서 대전으로 술 마시러 가는 중. 대단하신데요? 와, 얼마나 즐거운 친구분들과 만나시길래 이렇게 먼 거리를 한 달음으로 가시는지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492 하나님께서 반갑습니다. 만나 덕분에 범장기지떡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그래요.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네, 더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자, 2379님께서요. 저는 오늘 금산 인삼축제에 외사촌이랑 갔다가 집에 가는 중이네요. 구경 잘하고 집에 들어가요. 해주셨어요. 그래요. 요즘 이렇게 지역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죠. 이런 지역 축제도 볼거리가 참 많더라고요. 준비도 꼼꼼하게 이렇게 지자체에서 하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겠네요. 드들강님께서요, 마음과 곡식이 연근은 가을 저녁, 만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 반겨주시는 보미님, 가을 저녁의 풍성한 어울림, 마음의 쉼터, 멋의 만나는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정말 좋습니다. 이 서로 어울려서 이 시간 보낸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찬 이슬이 내리는 할로군요. 곡식이나 과일실처럼 속이 연글듯 우리 내면도 알차게 연글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만나와 함께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면이 알차게 연글어가실 수 있도록 좋은 음악들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음악 한곡 듣고 오죠. 한돌의 노래로 철새.

한돌의 노래로 철새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을 위한 공연 초대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2016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 세 번째 전쟁입니다. 독창적인 언어와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동시대의 감각과 질문을 탐구해온 극작가이자 연출가 박본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첫 공동제작으로 연출한 작품이고요. 이 세 번째 전쟁은 마법이 존재하는 가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세 국가의 전쟁을 다룹니다. 작품은 전쟁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전쟁을 재현하기보단

전쟁을 둘러싼 이미지와 감각, 그리고 다양한 서사들을 무대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연극과 음악, 노래, 무용, 합창이 어우러져 오페라와 연극의 경계를 허물며 오페라 극이라는 새로운 장르적 가능성을 제안하는 작품입니다. 10월 16일과 17일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공연 중에 17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에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 새싹 초대할 예정인데요.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반드시 공연이라는 말과 성함도 꼭 함께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게요.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월요일과 목요일 일부 코너들이 자리를 바꿔서 월요일에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함께 했었고요. 오늘 1부에 떠먹여드리는 퀴즈 함께합니다. 잠시 후 문제와 보기에 힌트 한가득 담아서 떠먹여드릴 테니까요. 문자 보낼 준비하고 기다려주시고요. 또 매일 코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 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들녘에는 오곡이 풍년이고 바다에는 어선들이 만선. 방송국에는 만나 인기가요. 엄지척. 짱짱짱. 들녘 바다 방송국 진선미 신봤다 해주셨네요. 와, 이렇게 풍년과 만선의 버금가는 만나네요. 감사합니다. 2738님께서요. 누구나 꽉 찬 인생을 살고 싶겠지만 어설프게 산 인생도 수고했다고 해주고 싶네요. 남은 인생은 신앙생활로 채우며 살아가보려고요. 해주셨어요. 그래요. 뭐 남이 세워놓은 절대적인 기준에 내 삶의 잣대를 맞출 필요는 없겠죠. 내가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았다 하면 그게 연결은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김인설님께서요. 저는 형제들이 있어서 연그러 가는 듯해요. 형제들 때문에 활짝 웃고 성장하는 듯하고요. 6시 이 시간은 맛있는 라디오가 있어서 연그러 가는 듯해요. 해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꽉꽉 채워드릴 수 있는 만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4682님께서는요. 저는요. 아직 연글기는 이른가 봅니다. 몸은 다 연그러 시들어가는데 마음은 아직 한창 때랍니다. 해주셨네요. 근데 사실 이것도 좋죠. 그쵸? 네, 언제나 푸른 마음. 아, 이것도 좋습니다. 3790님께서요. 떠먹여줘도 못 먹어요. 아기라서 목구멍이 작아서. 자, 한번 노력해보세요.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오늘의 떠먹기 만나봅니다. 정강상불 소울지기의 노래로 익어가는 가을 함께합니다.

세상 만사 온갖 주제를 퀴즈에 담아 누구라도 풀기 쉽게 내드립니다. 떠먹여 드리는 퀴즈. 오늘은 음식 이름을 맞춰주세요. 이 음식에는 원기 회복에 도움을 주는 영양 성분이 풍부해서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특히 다른 어느 계절보다도 가을에 먹으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의 주 재료인 미꾸라지가 가을에 가장 살이 찌고 맛이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미꾸라지를 일컫는 한자 이름엔 가을 물고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죠. 바로 이 가을 물고기 미꾸라지를 넣고 끓인 탕을 뭐라고 부르는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오늘도 떠먹여드리는 보기 나갑니다. 1번 쌍화탕, 2번 목욕탕, 3번 마라탕, 4번 추어탕, 5번 한바탕, 6번 우당탕탕.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김을서 그리고 이준의 노래로 아마추어.

김을서와 이준의 노래로 아마추어 제목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힌트곡 아니고 뭐 정답을 다 알려드린 거나 다름없어요. 맛있는 라디오 이번 주는 월요일과 목요일 일부 코너를 바꿔서 떠먹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음식 이름을 맞춰주시는 문제가 나갔죠. 가을 물고기라는 뜻의 한자 이름을 가진 민물고기를 넣고 끓인 탕인데요. 1번 쌍화탕, 2번 목욕탕, 3번 마라탕, 4번 추어탕, 5번 한바탕, 6번 우당탕탕 이렇게 보기를 드렸고요. 자, 많은 분들께서 우와 이거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4682님 정답 주셨고요. 2919님께서 서울 고덕초등학교 보안관입니다. 학생들 학교하고 선생님들 퇴근해서 학교가 조용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주셨어요. 3033님 저는 이것과 이 튀김을 엄청나게 많이 좋아합니다 해주셨네요. 어우 저도요. 맛있죠. 3790님도 정답 주셨고요. 4370님 참 쉽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주셨어요. 자 4802님도 정답 주셨고 6551님 정답 쌍화차. 아니 보기를 제가 쌍화탕으로 드렸는데 쌍화차를 또 주셨어요. 자 그리고 6186님 가을에는 이거죠 해주셨고요. 2772님도 정답 주셨습니다.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 하하 보기가 재밌어요. 정답은 6번 우당탕탕요. 아유 2층 학생 소음 좀 그만 내거라 만날 통해 방송으로 부탁한다고 해주셨네요. 이거 부탁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627님께서도 또 이출님께서도 우당탕탕 하고 싶은데 정답은 이겁니다 해주셨고 3790님 복권 5,000원짜리 당첨보다 어려운 만나 퀴즈 해주셨네요. 2300님도 정답 주셨고요. 꽃분네님께서 영감 술 좀 줄이면 이거 끓여줄게 해주셨어요. 자 1319님께서는요. 추워질 때 이것. 아유 아직 집을 못 갔네요. 오늘도 콘크리트 타설이 늦어져서 운전 중에 잠시 공터에 차 세우고 보내요. 15분 더 가면 돼요 해주셨네요. 아이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끝까지 안전하게 귀가하세요. 김인설님 이것 하면 남원. 이거 유명하죠. 맛있는 라디오와 이것 공통

장점은 둘다 원기 회복에 좋죠 해주셨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0093님께서 이거 좋아요. 만나도 화이팅 해주셨고요. 바람바람님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이것입니다. 저는 경상도식의 맑은 이것 파입니다. 제빛가루 듬뿍 넣어서 세 그릇 정도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하죠 해주셨어요. 제가 정말 그 이모님이 부산에 살고 계셔서 이모님 따라서 이것 맛집, 단골 맛집에 가서 이걸 먹었는데요. 제가 알던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경상도식 맑은 이것이더라고요. 우거지 듬뿍 넣어서 어우 정말 맛있게 잘 먹었었습니다. 4921님께서도 이것에 국수 넣어서 맛있게 먹었던 고향 가을 운동회가 생각납니다. 밀양에 있는 어떤 집에 네, 이것 끝내줍니다. 네, 상호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자, 그리고 8318님께서요. 외할머니 댁에 가면 바구니 하나씩 쥐어주시고 논에서 잡아오라고 하셨네요. 어른들은 통으로, 저희는 갈아서 김치하고 먹었네요. 해주셨어요. 그래요. 통 이것도 즐기는 분들 계십니다. 8888님께서는요. 예전에는 개울에서 미꾸라지 많이 잡았었는데 가을 미꾸라지는 노란색으로 여름과는 다른 색깔이고 이거 끓일 때 향이 있는 방아 잎사귀 넣어서 많이 먹었어요. 해주셨네요. 그래요. 이렇게 향내는 향신료들이 또 같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음식도 원래는 지역에 따라 조리하는 방식이 달랐다고 하는데요. 아까 바람바람님께서도 맑은 이건 말씀해 주셨죠. 크게는 미꾸라지를 통으로 넣는 중부지방의 방식과 갈아서 넣는 남부지방의 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요. 남부지방에서도 경상도식과 전라도식이 들어가는 부재료가 다르다고 합니다. 경상도식은 토란대, 고사리, 숙주나물 등이 들어가고 전라도식은 된장과 들깨즙을 넣어서 걸쭉하게 끓이는 게 특징인데요.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이 음식 전문점 간판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지명이 남원이죠. 그런 만큼 전라도의 방식으로 만든 게이 음식의 가장 보편적인 스타일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느 지역 스타일을 가장 선호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자, 1번 쌍화탕, 2번 목욕탕, 3번 마라탕, 4번 추어탕, 5번 한바탕, 6번 우당탕탕. 이 중에 오늘 정답이 있고요. 여러분의 정답 또는 센스 있는 오답 조금 더 받아볼게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곡 듣고 옵니다. 결정적인 힌트곡이에요. 지역별 이것의 소개가 나옵니다. 서진이의 소리로 창작 소리 이것.

서울식 주어탕 매운 탕반냥 고추장 불고 칼칼하게 맛을 더한 강원도 주어탕 미꾸라지 민물 섞어 맑게 끓이면 경상도 주어탕 가을 보양이라 떠나없이 끓이지만 된장 버무린 시래기 넣고 들깨가루 술술 풀어 구수하고 걸쭉 헌 것이 전라도 남원 주어탕 남원 주어탕이 진짜 좋다 식욕을 둬도 비장은 건강 오장이 동하니 어떤 약이 임하는 것 또 있을까

간 강남 을녀가 한 손 딴지 봉 끓여 아뜨 아뜨 나눠 먹는 도할 나위 없는 보양이라 돈밭은 다 갈았고 더 거둘 것 없이 착실히 챙겼으니 이제는 몸속도 채워볼 때라 오동동한 백근이가 열기를 자청한대 속치해소 기본이요 요즘 사람 많다는 성인병 당뇨는 저리 가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원기회복을 해주니 힘은 물끈

0: 그리던 춘향 만나러 남원에 가거든. 보글보글 끓는 추어탕 뚝배기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말어 훌훌훌 또 먹어 보세.
1: 서진이의 소리로 창작 소리 오늘의 정답 노래 제목입니다. 네, 듣고 왔어요. 자, 8765님께서요. 논의 벼도 다 베어내고 살얼음이 살살 얼으면 논바닥을 깊이 파보면 미꾸라지가 숨어있다가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소금 뿌려 씻어서 푹 끓여 보양하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가끔 사 먹기도 합니다. 해주셨고요. 2242님께서 설찬이 재밌슈. 해물탕이 빠졌슈. 호호. 어쨌든 정답은 이것이죠. 소시죠. 겨울이면 논두렁에서 잡아주신 미꾸라지. 어머니께서 가을 무수의 가을 무겠죠. 네, 짜글이 끓여주시던 그 시절을 추억합니다. 지금은 양식이나 중국산 미꾸라지죠.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6287님께서요. 오늘도 저희 아들과 저녁 먹고 나서 만나 듣고 있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빠져듭니다. 우리는 모두 아마추어라는 가사가 와닿네요. 가을 하면 이 음식을 빼놓을 순 없는 것 같아요. 이 음식 먹고 나면 속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다음 주에 친정엄마께도 한 그릇 사다 드려야겠네요. 해주셨어요. 네, 6551님도 1790님도 정답 주셨고요. 그리고 윤혜성님께서는 호남 지방에 뼈째 갈아서 한 거 좋아하신다고. 네, 남원이라고 하지만 정읍에서도 이렇게 드신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1339님께서는요. 점심에 이거 먹었는데 반갑네요. 들깨가루가 킥입니다.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4024님께서는요. 요새 허리가 아파서 일주일 동안 누워만 있었는데 이것 소리에 몸보신으로 한 뚝배기 사 먹어야겠어요. 여기 밖에 있는 수족관에 미꾸라지가 헤엄치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빨리 털고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떠먹여드리는 퀴즈 드디어 정답 발표할 시간이네요. 오늘의 정답은요. 4번 추어탕이었습니다. 지금은 계절에 상관없이 먹고 특히 보양식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한여름 복날에도 많이 찾지만요. 원래는 가을 물고기 추어탕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미꾸라지가 가장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 가을에 여름 더위에 지친 몸의 원기를 회복하면서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먹는 보양식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로부터 상간까지 딱 이 시기에 먹는 절식이 추어탕이었다고 하네요. 오늘 퀴즈 참여해 주신 분과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자,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전북 남원으로 갑니다.
2: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0: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 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1: 네, 커다란 미꾸라지를 귀엽게 형상화한 조형물이 서 있는 이곳은 남원 추어탕 거리입니다. 이곳은 춘향전의 주 무대인 남원 광활로원 주변에 약 20개의 식당이 모여 형성된 거리인데요. 마침 내일부터 사흘간 광활로원 일원과 원도심을 연계해 남원을 대표하는 향토축제 제34회 흥부제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은 추어탕도 맛보고 축제도 즐길 수 있는 남원에 나들이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로절기인 오늘 아침엔 쌀쌀했지만 가을볕에 기온이 빠르게 올라 오후엔 다소 더웠는데요. 한글날인 내일도 전국이 맑아 청명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남부지방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경남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엔 그 밖에 남부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10, 경남에 최대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광주 13도, 대전과 대구 1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강릉, 대전 25도, 광주, 대구, 부산 26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우열의 노래로 작은 마음,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보기가 재밌어요. 탕탕탕 하니까 낙지 탕탕이도 생각나네요. 해주셨네요. 아, 이 낙지 탕탕이도 참 맛있죠. 네. 6341님께서요, 추어탕 냄비에 두부 한 모를 넣고 살아있는 미꾸라지 한 사발 넣고 물을 끓이면 미꾸라지가 두부 속으로 들어가서 익게 됩니다. 양념장 찍어 먹으면 별미입니다. 해주셨는데, 어우, 어쩐지. 조금 미꾸라지가 불쌍하기도 하면서, 아, 그렇군요. 이 두부 속으로 뭔가 뜨거우니까 스며들겠죠. 네. 그랬다가 이렇게 함께 익은 걸 양념장에서 같이 먹으면 또 이것이 별미군요. 자, 3693님께서요, 가을 보양식은 추어탕이죠. 해주셨네요. 추어탕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네요. 2723님께서는요, 가을 물고기 추어탕이군요. 잘 먹지는 못하지만 몸에는 좋은 건 알죠. 단풍이 원래의 나무의 색이라고 하네요. 우리도 가을 단풍처럼 곱게 나이 들어 물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어딜 산책하시면서 찍으신 사진일까요? 푸른 하늘과 또 푸른 나무들.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단풍 들어가는 그런 나무들도 보이네요. 예쁜 꽃들도 함께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750님께서 추어탕이요. 채널 고정 중 해주셨어요. 그리고 파란파도님께서요. 보미님, 새벽 PD님, 찬숙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가딘가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구학사랑 꿀꿀이님께서요. 미꾸리 잡는 법이요. 물가에 가서요. 물 속에다 대고요. 야, 미꾸리야. 네 여친 미꾸라지가 아이돌 꿈 미나리 꾸락지. 아이돌 꿈 미꾸락지하고 지나가던데 하면요. 미꾸락지가 열받아서요. 어디서 봤는데? 하고 밖으로 나오면요. 잡아서 추어탕 끓여 먹으면 됩니다. 해주셨어요. 아, 무섭잖아요. 이런 거. 네. 아유, 이렇게 재밌는 문자도 보내주셨고요. 자, 그리고 7426님께서 저는 책 읽기와 국악방송 듣는 즐거움으로 연끌어 갑니다. 날이 갈수록 국악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어요. 해주셨는데요. 아, 너무나 좋은 소식이네요. 우리 음악 이렇게 국악도 진득하니 들으시면 그 안에 점점 깊이 있게 빠져드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여유롭고 또 깊이 있고, 네. 뭔가 연끌어 간다는 것과 정말 잘 어울리는 음악 장르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목요일은 골목길 뉴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가을 곡식은 찬 이슬에 연글고 나는 이것에 연끌어 간다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 창작 국악그룹 메리의 연주입니다. 바램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새로 신은 신발은 발에 익지 않아 조금은 불편하고 낯선 동네의 버스 정류장에선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조금은 망설이게 되는 낯선 순간들. 새로움은 설렘 만큼이나 두렵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조심스레 내디딘 작은 발걸음은 낯설었던 길을 조금씩 익숙한 길로 만들어줍니다. 조금 서툴러도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디딘 한 걸음이 어제와는 다른 곳으로

로 우리를 데려다 줄 테니까요.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 새로운 시작 앞에선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프렐류드의 연주 이희문의 노래로 청춘가 김영기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 이희문님 공연 3번 봤어요. 패션이 멋있어요 해주셨는데 아 국악계 공연의 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문님 공연 정말로 재밌죠.

자,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봄 뒤의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0118님께서 주제가 뭔가요? 이제 왔어요 해주셨는데, 자, 오늘은요, 가을 곡식은 찬 이슬에 연글고 나는 이것에 연글어 간다를 주제로도 계속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덩덕궁 앱 사연 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만나사랑님께서요, 봄디님 오늘도 출석합니다. 아이 하원을 기다리며 만나 들을게요. 아직 저녁 전인데 탕탕이 추어탕 이야기 들으니 급 배고파지네요 해주셨어요. 오늘 저녁 메뉴는 맛있는 걸로 드셔야겠습니다.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요, 드디어 집 도착. 하루 왕복 4시간 운전 힘드네요. 계곡물 샤워하고 저녁 준비해야겠어요 해주셨어요. 아유, 이렇게 운전 장시간 하시면 정말 힘드십니다. 네, 샤워 시원하게 하시고 저녁도 맛있게 드세요. 6477님께서요, 오늘도 만나 들으며 5킬로 달렸습니다. 와, 대단하신데요. 보내주신 공연 초대장 감사합니다. 서울 사는 딸아이가 너무 보고 싶었던 공연이라고 좋아했습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대구에 삽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아유, 이렇게 따님께 근사한 선물을 또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기쁘네요. 김인설님께서요, 추어탕 삼행시 보내주셨습니다. 추억 속 엄마가 끓여주신 그 맛. 어른이 되어 다시 맛보니 따뜻해진 그 맛. 탕수육보다 맛있는 추어탕 해주셨네요. 탕수육보다 추어탕이 맛있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저는 탕수육을 1점 더 주겠습니다. 0118님께서요. 젊은 분들 대화를 가끔 듣게 되면 반 이상이 욕설이더군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듯 어른들이 먼저 조심해야 할 듯하네요 해주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언어가 조금, 네, 이렇게 조금 더 잘 어른들이 얘기를 하고 물려줘야겠다라는 생각 그 저도 요즘에 많이 해보거든요. 같은 생각 하셨네요. 드들강님께서요, 머물러서 행복한 만나, 마음은 맑아지고 가족과 오손도손 이야기꽃 위로 우리 음악 아름다움 더해주는 마음신터의 밝음과 맑음입니다 해주셨네요. 오손도손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니까 참 정답고 좋죠.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국악창작 앙상블 RC9의 연주한 노래로 벙글다.

김지혜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 최근 SNS를 통해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여 된 아기 엄마의 사연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기 엄마는 밤낮 없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까 미안한 마음에 직접 손편지를 쓰고 작은 선물까지 마련해 아파트 같은 라인 이웃집 문고리마다 걸어뒀다고 하는데요. 무작정 이해를 구하기보다 아기가 덜 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살피겠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번엔 아기 엄마의 집 문 앞에 물건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웃들이 놓고 간 답례품들이었습니다. 아기 엄마가 SNS에 올린 후속 영상에는 이웃들이 남긴 손편지와 함께 사과와 김 등 먹거리가 놓인 모습이 담겼는데요. 아기 엄마는 아이가 울 때마다 미안하고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이웃들의 배려와 응원 덕분에 위로와 용기로 바뀌었다고 전했고요. 이런 사랑 속에서 아이를 건강하고 다정하게 키우겠다며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이웃들과 응원을 보내준 누리꾼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상 골목길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도종환의 시, 문현의 노래로 흔들리며 피는 꽃 듣고 왔습니다. 정성스러운 아이 엄마와 훈훈한 이웃의 이야기. 아, 이런 게 사람 사는 풍경이죠. 참 흐뭇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승승장군님께서도요. 번그러졌구나. 노래도 참 좋아요. 아이는 한 마을이 키워야 한다잖아요. 따뜻한 골목길 뉴스네요. 보미님, 내일부터 또 신나는 연휴예요. 크리스마스 때까지 연휴가 없다네요. 연휴 푹 쉬셔요. 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와, 이번에 귀한 연휴가 되겠습니다. 자, 8913님께서요. 저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나 입장을 받아들이는 품이 클수록 단단하게 영그렇구나, 어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게 나이 들면서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깨치기도 하고 저는 주입이 된 것 같고요. 밖에서 속상했던 얘기를 집에서 하면 아빠가 해주시던 말씀이 그런가 보다 해라, 억울하지 마라, 다 그런 거야 였는데 받아들이는 자세의 이 수용성이 제가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아직 더 연글고 단단해지려면 더 채워야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음악들 너무 좋네요. DJ님 진행 너무 차분하고 편안해요.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네요. 와, 멋진 아버님께 이렇게 또 네, 교육받으셨네요. 4682님께서요. 보미님, 우리 집 시계가 고장인가 봐요. 기다리는 시간은 일각이 여삼추고 방송 듣는 시간은 총알같이 후다닥 지나가 버리네요. 힘드시겠지만 시간 배정 좀 더 안 되나요?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해주셨네요. 그만큼 또 알차게 우리가 네, 마음 나누면 되지요. 파란파도님께서요. 깊어가는 가을, 요즘 생밤을 깎아서 밤밥 해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밤 정말 맛있을 때죠.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아까 세종에서 대전까지 술 약속하신다던 우리 3790님 도착이요 하시면서 정말 한상차림, 근사한 한상차림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맛있게 드세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김인설님 드리는데요. 업체 생산 차질로 배송 3, 4주 이상 소요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2323님, 1627님 그리고 2919님께 보내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김인설님께서도 문자로 보내주세요. 10월 8일 목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만라사랑님의 신청곡이에요. 앙상블 신하위의 연주로 영목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안비취 씨는 민요와 함께 가곡, 승무, 궁중무용 등을 고루 익힌 전통적 가무악 일체의 종합예술인이었다. 1926년 서울 효자동에서 태어난 안 씨는 유성기로 듣던 송만갑, 이동백 등의 가락에 매료돼 13세 때 가출, 하규일 문화로 들어갔다. 하 씨에게 2년간 가곡을 익힌 그는 한성준으로부터 승무를 배우는 한편 경기 민요의 대가인 최정식을 만나 민요의 진수를 접하고 민요로 방향을 돌렸다. 59년 한국민속예술단을 조직해 공연을 통한 민요 보급에 나서는 한편 국악협회 주최로 전국 민요 경창대회를 개최, 민요의 저변 확대에 힘썼다. 75년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그는 이춘희 등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내기도 했다. 1997년 1월 3일 안비취 명창 타계 후 다음 날인 1월 4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안비취 명창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능 보유자의 자리를 이어받은 이춘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제가 선생님 만나기 전부터 그 선생님을 굉장히 뭐야 우상이라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선생님을 존경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제자를 안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 그 이창배 선생님은 정말 당신이 마투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넘겨주시는데 정말 저는 감동했죠. 그 안비 선생님의 그 목수임 야질자질한 그런 목이 너무너무 제가 닮고 싶었고 그렇게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요. 안비 선생님이 경기 소리를 하기 전에 가곡 가사를 전가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조금 특이한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섬세한 게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먼저 배웠었기 때문에 그런지 성격도 굉장히 섬세하셔요. 선생님이 계실 때 큰 공연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 아우르는 형. 그러니까 우리 경기민요 를 대잔치로 하면서 판소리는 판소리대로 또 이렇게 같이 아우러가면서 이렇게 하신 게 너무 대인이랄까. 그래서 그때 장덕화 선생이 있을 때 그 악기 하는 선생님들이 다 그 선생님은 참 여장부고 여걸이다 이런

별명을 할 정도로 안비 선생님을 굉장히 따랐어요. 안비 선생님이 참 안목이 대단하세요. 뛰어나시고 판단력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말씀도 참 잘하시고 조리 있게, 그리고 선생님이 좀 품격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여간 골고루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에요. 선생님은 특히 강조한 게 자세, 표정, 그렇게 함부로 몸을 까부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제가 지금 제 제자한테 하고 있거든요. 경기민요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잔치 분위기로 흐른다. 부르는 사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소리의 품격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고요. 경기민요가 품격이 격상하느냐 격하하느냐, 이거를 나 하나에 달렸다라고 생각해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하고 저는 스승과 제자라는 걸 떠나서 부모 자식 같은 그런 정감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선생님이 지금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생님한테 물어볼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해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0월의 국악인 안비취 명인의 제자로서 경기 민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춘희 명상의 기록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지만 처음 인감도장을 만들었을 때 기억하시나요? 빈 종이에 내 이름 석자가 새겨진 도장을 꾹 눌러 찍어놓고는 괜히 뿌듯했던 기억. 그런데 가을도 그런가 봅니다. 나뭇잎에도 들판에도 우리 마음에도 단풍빛 인주를 묻힌 도장을 꾹꾹 찍어놓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그 가을의 도장이 한 번 더 깊어지는 절기, 할로입니다. 차가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면서 가을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가을이 찍히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최정란이 쓴 시에 김성희가 곡을 붙인 가을 서정, 소프라노 이미경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한로에서 상강까지는 겨울을 준비하는 농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때라고 합니다. 가을거지가 바쁜 가운데 밀과 보리, 마늘과 같은 겨울 작물을 심어야 되는 때거든요. 조금 이른 것 같아도 지금 심어야 뿌리를 내리고 다가올 추위를 견딜 수 있다는데요. 그래서 농부들에게 가을의 무서리는 일손을 재촉하는 알람과도 같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그런 알람이 있죠. 아직 괜찮겠지 하며 미뤄두었던 일, 언젠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마음, 가을이 깊어갈수록 계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금이 아니면 놓칠 수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어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바리톤 송기창이 부르는 김유재 씨 변현주 작곡 가을 이야기, 소프라노 송다윤이 부르는 박수진 씨 김혜경 작곡 가을 사랑, 두 곡 보내드립니다.

바리톤 송기창이 부른 가을 이야기, 소프라노 송다윤이 부른 가을 사랑 두 곡 들으셨습니다.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에서 가을을 맞아 오랜만에 애청자 여러분을 위해 공연 초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는 11월 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제18회 세일 한국 가곡의 밤이 열리는데요. 저도 참여하는 공연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아름다운 우리 가곡의 선율을 한껏 누릴 수 있는 올해의 주제는 하나의 시에 쓰여진 두 가곡, 동시 이 곡입니다. 같은 시 한 편을 두 작곡가가 각기 다른 선율로 풀어내어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연주자들이 무대를 꾸몄습니다. 최승환이 지휘하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국내 정상급 성악가, 소프라노 오미선, 메조소프라노 정수연, 테너 김효종, 그리고 저 바리톤 양준모의 목소리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부에서는 세일 한국 가곡 콩쿠르 입상자들의 무대와 수상작 초연, 세일 한국 가곡상 시상식도 마련됩니다. 무려 7만 원 상당의 애석 티켓 두 장씩을 애청자 5쌍께 드리니까요. 이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 시간 중에 공연이라고 쓰셔서 본인의 이름과 함께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030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악방송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최창일 시인의 시 행복한 산책에서 뽑았습니다. 저 바다 위의 새들은 멀리 수평선을 따라서 날고 행복한 세상, 사랑의 노래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테너 김승지 기부른 최창일 씨 한성훈 작곡 행복한 산책 소프라노 김제니가 부른 황여정 씨 정덕기 작곡 꽃이 피면 그대여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가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겨울을 준비해야 할 때도 지금이고 올 가을을 마음껏 누려야 할 때도 지금 이맘때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도 좋고요. 가까운 사람과 걷는 길도 좋겠죠. 가을이 우리 마음에 마지막 도장을 찍기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 지금 누릴 수 있는 가을 하나 놓치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세일 한국 가곡의 밤 공연 초대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개면조 초삭대역 청성령입니다. 김호성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구학당 송현민입니다. 오늘 FM구학당에서는 누군가의 하루에 조금은 따뜻하게 가닿는 음악과 무대를 만나봅니다. 지난 7월 3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시스케어에서 열린 예술치유그룹 콜라주 앙상블 하바헤의 열린 콘서트 하늘, 바람, 햇살 이야기 실황입니다. 하바헤 하면은 그 이름은 각각의 단어의 첫 글자를 따왔는데요. 하늘, 바람, 햇살의 앞글자를 모아 만들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하늘 한번 바라볼 여유라든지 혹은 햇살 한번 느낄 여유조차 갖기 어려운 장애아동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예술 치유 그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무대에는 하바헤 대표인 가야금 연주자 이슬기를 비롯하여 해금 연주자 성연영, 송운, 송경근, 타악 연주자 권효창, 또 건반 연주를 맡은 이혜미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공연 중간에 빛나는 시간이라는 곡이 연주되는데요. 이때는 배우 이한이가 낭독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봄소리와 햇살 아래서입니다. 임영주가 작곡한 봄소리는 나무와 바람 그리고 계절이 바뀌며 들려오는 봄의 소리를 담은 곡입니다. 이어지는 박경훈 작곡의 햇살 아래서는 늘 우리 곁에 있지만 바쁜 날에는 미처 느끼지 못하고 지나치는 햇살의 온기와 그 싱그러움을 만날 수 있는 곡입니다. 그러면 콜라주 앙상블 하바헤가 연주하는 임영주 작곡의 봄소리, 박경훈 작곡의 햇살 아래서 두 곡 이어서 감상하겠습니다.

지금은 가을이지만 우리가 방금 지나쳐온 봄을 떠올리게 하고 또 봄날의 따뜻한 햇살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한 두 곡이었습니다. 임영주 작곡의 봄소리, 박경훈 작곡의 햇살 아래서를 콜라주 앙상블 하바에의 연주로 만나봤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7월 3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시스케어에서 선보였던 예술치유그룹 콜라주 앙상블 하바에의 열린 콘서트 하늘, 바람, 햇살 이야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두 곡 이어서 듣겠는데요. 먼저 이슬기가 작곡한 눈눈안나입니다. 이 곡에는 작은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어린 동생이 누나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제목처럼 눈눈안나, 조금 신나고 조금은 또 들뜬 걸음인데요. 관객도 함께 박수를 치고 눈눈안나 누나를 외치며 그 여정에 참여하도록 만든 곡입니다. 이어지는 작은 걸음도 이슬기가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곡으로 이날 공연에서는 노래도 불렀습니다. 첫 걸음을 떼는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조금 느리고 조금은 작은 걸음일지라도 누군가와 속도를 비교하기보다는 그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응원해주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슬기가 작곡한 눈눈안나 그리고 작은 걸음 두 곡 이어서 감상하겠습니다. 콜라주 앙상블 하바에가 연주합니다.

동생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첫 걸음을 떼는 작은 아이를 바라보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잘 담긴 두 곡이었습니다. 이슬기가 작곡한 눈눈안나, 이어서 작은 걸음 들어봤고요. 콜라주 앙상블 하바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하늘, 바람, 햇살 이야기라는 제목에 이날 공연을 위해 새롭게 선보인 음악 낭독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낭독극의 제목이 이번 열린 콘서트의 제목이기도 했는데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만든 이야기입니다. 하늘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햇살이라는 이름의 누나를 만나러 가고 그 길에 바람이 함께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김동신이 극작을 맡았고요. 배우 이한이가 낭독합니다. 콜라주 앙상블 하바에의 연주로 하늘, 바람, 햇살 이야기 이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하늘은 오늘도 창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창문 너머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뛰어다니고 신나게 웃으며 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세상은 아직 하늘에게 너무 멀고 너무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런 하늘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햇살 누나입니다. 햇살은 하늘이 천천히 걸어도 재촉하지 않았고 말이 느려도 끝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햇살만은 언제나 하늘의 마음을 먼저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햇살 누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오늘도 햇살은 조용히 하늘 곁으로 다가옵니다.
1: 또 창문만 보고 있었어?
0: 햇살은 하늘 옆에 조용히 앉습니다.
1: 오늘은 밖에 날씨 진짜 좋은데 꽃냄새도 나고 바람도 엄청 시원해. 나는 여기서 보는 게 더 좋아. 왜? 밖은 너무 커. 사람도 많고 시끄럽고.
0: 햇살은 작게 웃으며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1: 괜찮아. 천천히 나가면 되지. 근데 나는 느리잖아.
2: 느리면 어때?

0: 때문에 천천히 걷는 거.
1: 전혀. 누나는 하늘이랑 같이 걷는 게 제일로 좋아. 하늘은 아주 작게 웃습니다. 햇살은 그런 하늘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하늘아, 만약에 누나가 아주 예쁜 곳을 발견하면 같이 가줄 거야?

조금? 하늘은 금세 겁먹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난 볼까? 햇살은 그런 하늘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괜찮아.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거야. 진짜? 응. 누나는 기다릴 수 있거든. 햇살은 하늘의 코끝을 살짝 건드리며 웃습니다. 누나는 잠깐 다녀올게. 어디가? 비밀? 또 금방 와야 해. 알겠어, 하늘아. 하늘은 피식 웃고 햇살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집안에는 다시 조용한 시간이 흐릅니다. 하늘은 창문 너머를 바라보다가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조용한 바람 때문에 하늘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0: 후 하늘은 천천히 눈을 뜹니다. 집안은 아까보다 조금 더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늘은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봅니다.
1: 한 시간이 지났네.
0: 하늘은 잠에서 덜 깬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당연히 햇살 누나가 집안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누나?
0: 대답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은 천천히 방으로 걸어갑니다.
1: 햇살 누나, 나 일어났어.
0: 하지만 방 안에도 햇살은 없습니다. 하늘은 부엌도 바라보고 화장실 문도 열어봅니다.
1: 누나? 누나 어디 갔어?
0: 조금 전까지 따뜻했던 집안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집니다. 점점 하늘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다시 창문 쪽을 바라봅니다. 조금 전까지 따뜻하게 느껴졌던 햇살도, 조용히 흔들리던 커튼도 어쩐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 순간 창문 사이로 아주 부드러운 바람이 천천히 불어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하늘 곁에 있었던 것처럼 따뜻하고 조용한 바람이 하늘의 볼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 바람은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울고 싶던 마음을 조용히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주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늘아.
1: 누구야?
0: 무서워하지 마. 나는 늘 네 곁에 있었어.
1: 어디 있는데?
0: 네가 혼자 창문을 바라보던 날에도, 조용히 울던 밤에도 나는 늘 네 곁에 있었어.
1: 근데 나는 본 적이 없는데.
0: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하늘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봅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커튼만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습니다.
1: 너 누구야?
0: 나는 네 곁을 지나가던 바람이야.
1: 바람?
0: 응, 네가 외롭지 않도록 늘 네 곁에 머물고 있었어.
1: 맞아, 나에게 시원한 공기를 전해준 것도 바로 너였어. 바람아, 근데 혹시 우리 누나 봤어?
0: 응, 햇살 누나는 지금 언덕 넘어 꽃밭에 있어.
1: 꽃밭?
0: 너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고 했던 곳.
1: 근데 나는 밖에 못 나가.
0: 그래서 내가 같이 가주려고 왔어. 하늘은 현관 앞에 한참 서 있습니다. 신발은 신었지만 쉽게 문을 열지 못합니다.
1: 나 못 가겠어. 밖은 나한테 너무 무서워.
0: 무서워도 괜찮아.
1: 괜찮아?
0: 응, 처음은 누구나 무서운 거야.
1: 근데 넘어질 수도 있잖아.
0: 넘어지면 내가 다시 일으켜줄게. 그 순간 현관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시원한 바람이 하늘의 얼굴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늘아, 한 걸음만 나와봐. 그 다음은 내가 도와줄게. 하늘은 한참 동안 문 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바깥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바깥 공기, 창문 너머로만 듣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늘 곁으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1: 우와, 밖에 냄새가 다르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창문 안에서 들을 때랑은 완전히 달라.
0: 어때?
1: 생각보다 따뜻해.
0: 하늘은 바람과 함께 천천히 언덕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언덕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1: 너무 높아. 나는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
0: 괜찮아. 우리 천천히 가자.
1: 근데 누나는 왜 저기 있는 거야?
0: 하늘이가 오길 기다리고 있으니까.
1: 나를?
0: 응. 네가 스스로 걸어 나오기를. 하늘은 다시 천천히 걸어갑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의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1: 나는 이제 못 가. 나는 너무 힘들어.
0: 그럼 잠깐 쉬자.
1: 근데 너는 왜 계속 나를 도와주는 거야?
0: 네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1: 나는 느린데. 남들은 금방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느린 걸까?
0: 잠시 조용한 바람이 하늘 곁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더 멋진 거야.
1: 뭐가?
0: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 하늘은 바람의 말을 가만히 듣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다시 일어납니다. 조금 느리지만 하늘은 다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마침내 하늘은 언덕 위에 도착합니다. 하늘아, 이제 한번 주변을 바라봐. 하늘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1: 와, 저기 우리 집이다. 저기 미끄럼틀도 보이고 꽃냄새도 나네. 구름이 진짜 가까워. 세상이 이렇게 예쁜 거였어?
0: 응, 원래 예뻤어.
1: 근데 나는 왜 몰랐지?
0: 창문 안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언덕 위를 지나갑니다. 하늘은 두 눈을 감고 처음으로 바람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0: 언덕 아래 꽃밭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1: 하늘아! 하늘아!
0: 하늘은 깜짝 놀라 아래를 바라봅니다. 꽃밭 사이로 햇살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1: 누나! 누나!
0: 햇살은 숨을 헐떡이며 하늘 앞에 멈춰섭니다.
1: 정말 왔구나! 누나! 나 누나 엄청 찾았단 말이야. 미안해. 많이 놀랐지? 근데 누나는 왜 여기 있었어?
0: 햇살은 잠시 바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습니다.
1: 사실 하늘이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거든.
2: 뭘?
1: 창문.

0: 하늘은 조용히 햇살을 바라봅니다. 그때 바람이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매일 네가 창문 너머 세상을 바라보는 걸 봤어. 그래서 생각했어. 하늘이가 언젠가는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1: 그래서 우리 둘이 작은 작전을 만든 거야.
2: 작전?
0: 널 속이려던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첫 걸음을 걸어보길 바랐어. 하늘은 천천히 주변을 바라봅니다. 꽃향기, 시원한 바람, 따뜻한 햇살. 하늘의 눈가가 천천히 붉어집니다.
1: 나 때문에 그런 거야?
2: 응, 우리는 네가 정말 소중하니까.
0: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니까. 하늘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시원한 바람이 곁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늘은 창문 밖 세상이 무섭지 않다고 느낍니다.
1: 이제 나 창문 안에만 있지 않을래.
2: 정말?
1: 응.
0: 그럼 이제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늘은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1: 나 햇살 누나랑 그리고 바람이랑 같이 계속 걸어갈래.

이날 공연의 작은 코너로 숨쉬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음악 낭독극 하늘 바람 햇살 이야기였고요. 김동신이 극작을 맡았고요. 이하늬의 낭독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함께한 콜라주 앙상블 하바해 그 이름을 앞서 하늘 바람 햇살의 앞글자를 모아서 만들었다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공연 중간에 다시 한번 더 진하게 느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들어보실 두 곡에는 서로 다른 방식의 기다림과 어울림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성현영이 작사, 작곡한 국화야는 자신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늦더라도 자기 계절이 찾아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마음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김희연 작곡의 훈기상화입니다. 제목에는 서로 어우러진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훈과 기, 서로 다른 두 악기가 조화를 이루듯 우리 역시 서로 조금 더 어울리고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곡입니다. 그러면 성현영이 작곡한 국화야, 이어서 김희연이 작곡한 훈기상아 감상하겠습니다. 콜라주 앙상블 하바이가 연주합니다.

기다리는 자를 위로해주고 또 서로 잘 지내보자고 건네는 손길처럼 느껴진 두 곡이었습니다. 성현영이 작곡한 국화야, 김희연이 작곡한 훈기상아 두 곡을 콜라주 앙상블 하바에이의 연주로 만나봤습니다. 오늘 공연의 마지막 두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통민요 너영나영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두리둥실 놀구요 라는 그 짧은 노랫말처럼 이 곡에서 중요한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너와 나,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은 강산구가 작곡한 해피니스입니다. 여행을 떠날 때 들려오는 음악처럼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곡입니다. 그러면 콜라주 앙상블 하바예의 연주로 너영나영 그리고 해피니스 이어서 감상하겠습니다.

듣고 있다 보면은 바다 건너 제주도로 향하고 싶은 곡이었죠. 너영 나영 이슬기의 노래 콜라주 앙상블 하바의 연주로 만나봤고요. 마지막 곡은 강산구가 작곡한 해피니스였습니다. 오늘 FM과학당에서는 지난 7월 3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시스케어에서 열린 예술치유그룹 콜라주 앙상블 하바의가 선보인 열린 콘서트 하늘, 바람, 햇살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하바의 대표로 맡고 있는 가야금 연주자 이슬기를 비롯하여 해금 연주자 성연영, 송은 연주자 송경근, 탕 연주자 권효창, 또 건반을 맡은 이혜미가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하바해라는 이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의 하, 바람의 바, 햇살의 해, 이렇게 앞글자를 모아 만들었는데요.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하늘 한번 바라볼 여유가 없고 또 햇살 한번 느낄 여유조차 갖기 어려운 장애아동 가족들에게 음악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예술치유그룹입니다. 예술이 모든

아픔을 대신하여 다 그것들을 치료해 줄 수는 없겠지만 한 곡의 음악이 어떻게 본다면 굳어있던 마음을 조금 풀어주고 또

예술 치유그룹 골라주 앙상블 하바이가 또 앞으로 어떤 위로와 음악들을 우리에게 건넬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FM 구학방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밝은 소리들이 제 안경을 깎아 가을밤을 들여다본다. 이병일 시인의 시 밤의 안경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가을밤이면 풀벌레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여러 가을의 소리들이 들려오게 되는데요. 그게 이 밤을 들여다보는 안경이 된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밤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을 살피는 시간 10월 8일 목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아는경의 여러분이 함께한 500억 년 전의 별빛 전해드리면서 10월 8일 목요일 글온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 온 이병일 시인의 시 밤의 안경의 한 대목 전해드렸어요. 가을밤의 여러 소리가 이 밤을 살피는 안경이 된다고 말하는 시였는데요. 이 밤, 우리가 나누는 마음들도 이 밤을 살필 안경이 될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세요. 3033님, 인찬영님 출첵합니다. 오늘 월급날이었어요. 라고 또 이렇게 월급 받았다고도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월급, 일단은 휴일 전날에 월급 받은 거 너무너무 진짜 기쁜 일 아닐까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그론도 함께 편안한 밤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오주하의 비가 내리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을 냄새가 너무너무 좋다고 말하는 곡이었죠. 오주아의 비가 내리면이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가을이 왔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좀 저녁에 차를 이제 나오려고 방송국 오려고 차를 끌고 나왔는데 하늘이 되게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제 계절 넘어가는구나. 밤이 진짜 저녁이 훨씬 더 빨리 지나가고 밤이 더 빨리 찾아오네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또 가을의 맛이고 가을의 냄새이기도 하겠죠. 베브론 소크라테스님, 오늘은 시인님의 목소리가 참으로 차분하면서 새침한 느낌이 나는군요. 아, 그런가요? 저 오늘 약간 새침한가요? 네, 아유 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뭐 왜일까요? 오늘 약간 새침한 기분이 들었나? 오늘 노벨문학상 발표 돼가지고 뭔가 또 설레는 마음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올해는 이제 캐나다의 시인 앵카슨이 받았죠. 일단은 저는 시인이 받았다는 사실이 참 좋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몇 가지 안내사항 또 전해드려야겠죠.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목요일엔 이야기의 밤, 그리고 지금 이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의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립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죠. 리퀴드 사운드와 아필레타의 고사리 소리입니다.

한국 프랑스 국제 공동 창작 프로젝트인데요. 리퀴드 사운드는 한국 전통 예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와 협업을 모색하는 예술단체, 아필레타는 코르시카의 전통 성악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음악을 선보여온 폴리포니 그룹입니다. 이 두 팀과 남도소리 권송이와 경서도소리 김유리가 함께 우리 남도소리와 서도소리 그리고 코르시카의 전통 폴리포니를 통해 언어와 국경을 넘어 서로의 목소리로 공명한다고 합니다. 이 고사리 소리 공연은 10월 18일 5시 서울 남산 국악당 크라운에테홀에서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론도에선 이 공연의 초대권 모두 세 분께 두 장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연 선물이 하나 또 있어요. 국립극단의 안트로폴리스 3 오이디푸스 초대권도 마련했습니다. 동시대 연극계에 깊은 울림을 전한 안트로폴리스 시리즈 그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비극의 영웅 오이디푸스를 새로운 시선으로 만나는 무대라고 해요. 감각적이고 실험적인 연극 언어를 확장해온 강량원의 연출로 운명과 진실을 향해 나아가던 익숙한 오이디푸스를 넘어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 대해 질문하는 오이디푸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영화와 공연, 대중음악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음악가 정재일이 참여했습니다. 10월 18일까지 명동 예술극장에서 공연되고 그론도에선 18일 오후 3시 공연 초대권을 두 분께 두 장씩 드립니다. 이 공연 두 가지 다 참 좋은 공연이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려요. 발표는 오늘 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돔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공연 선물로 소개해드렸던 이 고사리 소리, 이 코르시카의 전통 성악을 기반으로 한 이 코르시카 그 아필레타의 그 폴리포니 그룹, 아필레타라는 폴리포니 그룹 만날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코르시카의 폴리포니와 우리 민요의 만남이라는 그 소개가 참 아마 궁금하게 여겨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또한 이 코르시카의 음악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아필레타의 음악 한번 만나보시죠. 아필레타의 스미글리아 가운데 일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필레타의 스미글리아 가운데 일부 듣고 왔습니다. 우리 민요와의 만남을 이제 함께 준비하고 있는 팀이라고 말씀드렸죠. 코레시카에서 이미 공연을 했다고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 곡 방금 인트로 듣자마자 이거 뭔가 보이스가 익숙한데 약간 우리 소리랑 되게 잘 맞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습니다.

이셨을 것 같아요.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아하, 노벨상을 못 받아서 새침한 거군요. 아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점심 먹고 헌혈을 했는데 피가 잘 안 나와서 50cc를 덜 뽑고 멈췄어요. 이제 나이 먹으니 피도 안 나오나 봐요. 어쨌든 멋진 가을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헌혈. 아, 진짜 너 또 너무 멋진 일 하셨습니다. 진짜 헌혈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일단은 이게 잘 안 나와서 막 멈추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군요. 근데 어쨌든 간에 헌혈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훌륭하고 멋진 일이니까요. 네,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근데 아시죠? 이 헌혈하고 나면 잘 먹고 잘 쉬어야 되는 거. 네. 아름다운 가을밤 편안하게 휴식, 몸과 마음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7416님. 인천시인님 퇴근길에 뒤늦게 출첵합니다. 오프닝 시 궁금해요. 찬 가을바람에 딱 어울리는 끌온도의 선곡 마음에 스며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오프닝에서는요, 이병일 시인의 시 밤의 안경의 한 대목 전해드렸습니다. 이 가을밤의 소리들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시였어요. 그 또한 또 가을에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시였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또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봐야겠죠.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이어가겠습니다.

옛날 어느 부잣집에 세 딸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딸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이렇게 물었죠. 너희는 누구 덕분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느냐고요. 첫째와 둘째 딸은 아버지 덕에 산다고 했는데 셋째 딸은 저는 제복에 삽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걸 괘씸하게 여긴 아버지는 셋째 딸을 쫓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복에 산다는 딸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자기복 덕분이라고 말하는 딸의 이야기였죠. 그 때문에 쫓겨난 셋째 딸은 산속에서 숯을 굽는 가난한 총각을 만나 결혼했고요. 숯을 굽는 자리에서 어느 날 금덩이를 발견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부는 잔치를 열었는데 거기 행색이 초라한 노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셋째 딸의 부모가 딸을 내쫓고 가세가 기울어 가난해진 것이었습니다. 셋째 딸은 부모를 모셔와 함께 오래도록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참 묘한 이야기죠. 내복으로 산다는 딸의 말처럼 딸에게 정말 복이 찾아와서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조금씩 변주가 되어서 우리나라 이곳저곳에 퍼져 있는 이야기 유형이고요. 그 원형으로 추측되는 것이 제주도의 신화인 삼공본풀입니다. 모두 다 쫓겨난 여성이 잘 살게 되어서 자신을 쫓아낸 부모를 거두게 된다는 이야기죠. 아, 이 내복에 산다는 말, 좀 어쩐지 마음에 남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추다의 차지스의 복, 덥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유다의 차지스의 복, 더, 업 듣고 왔습니다. 이야기의 밤, 오늘은 내복에 산다는 딸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신은 다른 누구 아닌 자기 자신의 복으로 살아간다고 말해서 쫓겨난 딸의 이야기였죠. 근데 여기서 이 자기 복으로 산다는 말,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내가 나를 돌보면서 알아서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잘 살펴보면 이 딸도 숯 굽는 총각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요. 그 덕분에 금덩어리를 주었고요. 이게 뭐랄까요? 자기 능력은 아니잖아요. 뭐 자기 복이라고 할 수 있으려나? 근데 이 내복,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내복으로 살아간다는 이 딸의 말이 뭐랄까요? 저는 이게 내 삶을 아버지의 소유로 하려는 것에 대한 저항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내 인생은 내 몫이고 자기 몫의 운명을 누구나 갖고 있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이건 여성이 자기 삶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풀이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이 이야기는 특히 여성들에 의해서 자주 구현되고 또 사랑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누구의 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일단 저희 그론도는요, 여러분의 복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제주 무속신화 문전풀이를 새롭게 풀어낸 음악 판소리아지트 노래박스의 본풀이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집 구석구석에 신이 있대요. 이름도 각양각색으로요. 오늘 이 이야기는 누가 왜 그 자리에 좌정하여 신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신들의 본을 풀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신이라고 해서 그리스 신화나 단군 신화처럼 뭔가 거창한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옆집 아저씨가 옆집에 있듯이, 슈퍼 할머니가 슈퍼에 있듯이, 조카가 조카방에 있듯이 집안 곳곳 그 자리에 있게 된 신의 이야기죠. 오늘 이 이야기는 제주도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네, 판소리아지트 노래박스의 본풀이 노래였습니다. 제주 무속신화 문전풀이를 새롭게 풀어낸 음악이었어요. 네, 7416님, 내복에 산다. 가문장악이 셋째 딸 이야기네요. 내복에 살고 내복을 타인과 나눌 줄 아는 셋째 딸 이야기 멋져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이 또 이야기의 밤에서 또 내복에 사는 세 번째 딸 이야기 또 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이야기가 이 제주 신화인 삼공본풀이랑 또 관련돼 있다. 그게 아마 이야기의 어떤 원형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또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근데 이 방금 말씀하신 이 가문장악이 이야기가 이 삼공본풀이의 이야기 거기 등장하는 인물 이기도 합니다. 네. 아유, 또잘 알고 계시는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 복에 살고 근데 또내 복을 타인과 나눌 줄 알아야 하는 거겠죠. 그게 진짜 뭐랄까요? 누구 복으로 사느냐라는 말에 진짜 해야 될 대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3033님, 저의 복으로 사는 것, 열심히 살고 잘 사는 것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저의 복으로 사는 일인 것 같아요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쵸. 3033님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또 오늘 또 월급도 받으셨고. 네, 그 또한 또 3033님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럼 이어서 또 음악 한 곡도 전해드리도록 하죠. 바라지의 별신 축원 중 일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바라지의 별신 축원 가운데 일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을 한스럽게 여긴다 라는 뜻인데요.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 세상을 하직하고 양한 수명하여 울림처사 뜻을 두고. 울림처사는 구름 덮인 자연 속에 머문 선비, 양한 수명은 한가롭게 지내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속세를 떠난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설에선 달력이 없어서 철 가는 줄 모르지만 주변 풍경을 보면서 계절을 짐작한다고 합니다. 화초가 무성하면 봄, 푸른 나무와 향기로운 풀이 우거지면 여름. 천수만수, 그러니까 천그루 만그루 나무에 단풍이 들면 가을인가 생각하는 겁니다. 또 지내는 모습도 노래하는데 구름조차 찾지 않는 곳에서 약초 캐는 일을 하고 밤낮으로 낚시를 일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잊을 만큼 여유로운 삶에서도 늙어가는 일을 말 막지는 못해요. 그래서 서러운 마음을 담아 제사를 지내는 풍경을 노래하고 이런 사설로 마무리합니다. 사후의 만반진수가 불여생전의 일배주로구나. 살았을 적에 먹고 쉬고 놀고 할 일을 하며 놀아보세. 죽어서 받는 진수성찬보다 살아있을 때 나누는 한 잔 술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럼 단가 할로가를 박록주의 소리와 이정업의 북반주로 들어보시죠.
1: 인간 세상을 하직하고 양한 수명하여 울림처사 뜻을 두고 초당고 생여기 없어 철가는 줄을 모르네. 인간 할초 무성하면 춘절인가 짐작하고 녹음방초 생임하면 아절로 생각하고 천수만수 단풍 들면 추절인가 생각하고 송주고 백설이 흩날리면 동절로 생각하고 삼손일 손세월 먹으나 못 먹으나 진심이 나이 없고 운심보지 깊은 곳에 채여이기나 일을 삼고 삼간에 고기를 낚인 주자로 일삼도 간지 늙지는 못할래라. 늙기가 성원설다 어와이청존 소년들아 백발을 보고 들마소 나도 어집 청춘일 너이오 나를 백발 간심하다 무정세원 연우하야 본솔 백발 돌아오니 없던 망령 절로 난다 망령이라 흥얼 보고 구석구석 운든 모양 해달고도 슬언지고 철통하고 부나구나 할 수 없다 할 수 없성 홍한 백발을 들어간다 인간의 이공들의 얼굴은 누래 마을 소냐 춘춘한 연연 녹인담 왕손은 기불케다 우리 인생 늙어지면 다시 젊든 보다느니

년은 다 살아야 병든 날가 잠든 날가 걱정 근심을 다지하면 단사시 또 못 살 우리 인생들은 어찌 이리가 많나 초롱 같은 우리 인생은 아차 한번 죽어지면 육진장포 일곱 매를 상하늘 질끈 묶고 소방산 됐다 누웠던 그렇게 울려내고 북만산으로 돌아돌아 사투로의 집 삼고 송중구로 우럴 삼막 퇴견 접동 모시리니 산원 접촉 밤은 깊은 내 초령 근기진 생르기로나 사성이 늘어서 병토지로 지낼제 어동육서 홍동백석 좌봉해도 놓고 칠팔조 강근기청 서재왕궁 자수궁 지조랑의 누룩증 앙준통곡 구름을 굴쩍 자는 덫이 홀로

0: 있느냐? 사후에만 번 진수가 부도생전에 일배추도나 사다 실주공 먹고 쉬고 놀고 걸리를 하면 놀아오세.
1: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단가 할로가를 박록주의 소리와 이정업의 북판주로 들었습니다. 박록주는 12살에 박기용 문화에 들어가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서울에선 송만갑과 정정렬의 제자로 소리를 익혔습니다. 또 여류명창으로 명성을 떨치면서 1965년 국가무용유산 판소리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기도 했죠. 네, 좀 오래된 음원인데요. 정정렬 명창의 소리 한 대목 또 이어드리겠습니다. 정정렬의 소리로 판소리 춘향가 중 천자 뒤풀이 만나보시겠습니다.
2: 자시여생촌 불원행사시

다시 유려되며 흑정승의 폭발은 무가무려 북삼각제어 동서남북 중앙토색은우로와 천지사방는 멀리 환광화르지보

0: 아니언 금이야 속장아 흐르다 권한 극치우전 속절대 가인의 좋은 풍주라그지그족을 버릴련 원상삼정야 삼탐정의 백불장 이러한 군대도 일상 보아도 나무려 백년동나그지 분명시 삼과에 이르소 이리저리 눈이 다가가보시원이겠지 조각째째 밥들 마을하 대전 편편히 법중률
1: 네, 정정열의 소리로 판소리 춘향가 중 천자 뒤풀이 만나보셨습니다. 밤산책님, 오랜만에 오래된 귀한 소리를 듣습니다. 언젠가 영상에서 봤던 떠들썩 추임새를 하던 소리판이 떠오릅니다.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래요. 저희가 종종 이제 옛 음원들, 오래된 음원들, 뭐 복각 음원들 전해드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 이게 참 묘한 게 옛날 음원들 특유의 그때 소리의 느낌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잘 모르니까 이게 로파이라서 약간 뭔가 느낌이 달라지는 것일지 아니면 이 소리의 어떤 경향이나 방식들이 조금씩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가면서 이런 다른 느낌이 드는 것인지 아무튼 어느 시대든지 간에 그 시대 각자의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또 이제 그 시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옛 음원들 정말 아주 반가운 기분이에요. 젤리곰님, 날씨가 쌀쌀한 가을입니다. 스산한 마음이 드네요. 울긋불긋 단풍을 볼 수 있겠죠.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더질더질 노래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가을이네 하긴 했는데 근데 요즘에 아직 단풍이 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 단풍을 또한 기다리게 되는 것이 이번 가을의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신청하신 음악 전해드리도록 하죠. 김준수와 고영렬 두 번째 달이 함께하는 더질더질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열려로 펼쳐놓고 남원골 백성들 세력을 없앴으니 천천만세를 노리더라. 그디 아니할 소냐 터질 터질.

김준수와 고영렬 두 번째 다리 함께한 더질더질이었습니다. 젤리곰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칠성 조선소 커피 드립백은 0373님께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시고요. 오이디푸스 공연 초대권은 7818님, 고사리 소리 공연 초대권은 7511님께 드릴게요. 개별 안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또 마칠 시간 되었습니다. 아마 내일 이제 휴일이기도 해서 내일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분들, 행복한 밤 보내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 쉬든 쉬지 않든 모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쉬든 쉬지 않든지 간에 이 가을날 정말 즐겨야만 하는 그런 좋은 가을날인 것은 분명하니까요. 여러분들의 가을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의 끝곡 강은일호의 여러분이 함께하는 헤이야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다음 중 하나씩 포기할 때마다 큰 돈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뭘 포기하시겠습니까? 잘 듣고 포기할 수 있는 거 골라보세요. 커피, 치킨, 해외여행, 유튜브, 게임, 엘리베이터, 술. 인터넷에 이렇게 엉뚱한 선택을 물어보는 콘텐츠들이 많더라고요. 다음 초능력 중 한 개만 선택한다면? 큰 돈을 30분 동안 다 써야 한다면? 다음 중 딱 하나가 평생 무료라면? 이런 질문들이요.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인데 그걸 또 고르고 있습니다. 뭐 잠깐이라도 재밌는 상상에 빠져보는 거죠.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뭘 포기하시겠어요? 응? 다 포기할게. 일단 돈이나 가져와. 가 답인 분들도 계실까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10월 8일 목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이승환 씨의 노래 물어본다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자, 하루 마무리하면서 재미있는 상상해보시라고 제가 건넨 질문이었는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포기 이거 해야 돼 그렇게까지 고민하실 일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엘리베이터는 좀 그렇죠. 우리 집이 고층이 아니더라도 제가 우리가 살다 보면 고층 올라갈 일이 많은데 엘리베이터 없이 어떻게 살아요? 계단 오르내리는 거 건강에 좋지만 갑자기 누가 63빌딩 옥상에서 만나자 그러면 어떻게 못 만나잖아요. 한준희님 커피는 포기 못해요. 노경수님 커피술 원래 안 먹어요. 오늘도 권쌤님 남편은 없네. 그러게요. 남편이 있었으면 일거양득이었을까? 저는 커피 뭐 저는 원래 안 마시니까 완전 포기. 치킨? 근데 돈을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아무튼 되게 큰 돈이라면 당연히 포기. 해외여행? 아, 보류. 유튜브 우리 보라 딴 건 괜찮은데 우리 보이는 라디오 때문에 못하고 게임? 아유 다 게임 당연히 포기. 엘리베이터 못하고 술? 아 이것도 애매하네. 예, 최소한 3개, 4개, 3~4개는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몇 개 정도였습니까? 예. 저한테 문자 보내실 거 없고요. 이제 현실로 돌아오세요. 임재범입니다. 너를 위해.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 이용해 주십시오. 덩덕궁 앱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1부 목요일은 내가 PD 목내피 하는 날이죠. 오늘 선곡 주제는 장소 노래입니다. 특정 장소가 들어가는 노래, 뭐 바다에 관한 노래나 특정 도시에 관한 노래. 예. 뭐 바다도 특정한 바다여야 되나? 예. 아니 바다는 그냥 바다예요? 바다, 강, 산, 무슨 다리 그런 거네. 뭐 차, 카페 이렇게 제목이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제목이 어떤 특정한 장소, 지역 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면 돼요. 영어로 따지면 at 다음에 나올 혹은 in 뭐 이런 다음에 나온 그런 제목이 들어간 노래를 보내주십시오. 예. 노래 들으면서 우리가 마치 거기에 가 있는 것처럼 잠시 들러보는 것처럼 상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2부에서는 이음반 편지 같이 읽어보고요. K클래식 한 장도 2부에서 함께합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예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들어오시고요. 잠시 후에 덩덕궁 출석 체크할 테니까 우리 덕궁이들 오랜만에 손 좀 들어주세요. 아직 흔적 안 남기신 분들은 빨리 저요 손만이라도 좀 들어주십시오. 일산 멋쟁이님이십니다. 오늘도 위켄드 공연 덕분에 택시가 바쁘네요. 오늘 저 일산 쪽에서 위켄드가 내한 공연을 가졌군요. 이틀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막 찾아봤더니 오늘까지였던 모양입니다. 오늘도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야 손님이 많아서 좋으셨겠어요. 예. 그리고 공연 끝나고 나면 다들 막 집에 가기 이동하기 힘든데 그럴 때 택시가 탁탁탁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밤님께서는 슬로우 조깅하면서 야외에서 듣는 이 음밤은 또 색다른 묘미네요. 오호, 슬로우 조깅 하시는구나. 그냥 조깅은 사실 하면서 듣기에 약간

계속 이렇게 진동이 좀 강하니까 예, 어떨지 모르겠는데 슬로우 조깅 정도면 라디오 들으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지금? 예? 슬로우 슬로우 예 리듬 타시면서 뛰고 계신 거예요? 예. 순수애님, 저 일터에서 일주일에 월금이 오프거든요. 근데 이번 주 월금 이틀 다 빨간 날이라 배 아팠어요. 이 못된 마음. 못된 마음이긴요. 당연한 마음이지. 요거는 저 대체 공휴일 이렇게 안 되나? 원래 월금 오프이신 분이 월요일 금요일이 빨간 날이면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일만 일하면 되네. 와 대박. 아 그나저나 월금이 오프면 아 토요일 일요일은 아마도 근무를 하시는 거겠죠? 토요일 일요일 쉬면서 월금도 오프면은 진짜 좋겠다. 아무튼 아 가면서 봐 그러면은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네 진짜. 창바라기님 꽃이랑 화분이네 무슨 날이에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무슨 날은 아닌데요 그냥 저도 혹시 무슨 메시지가 있나 했는데 그냥 이은밤 화이팅 메시지 적어서 청취자 한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화분도 예쁘고요 이 나 아니 그 꽃다 꽃바구니도 예쁘고 이 화분은 제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PD님이 뭐라고 이거? 금전수? 금전수래요. 이걸 놔두면 돈이 들어오는 거래요. 어디 얼마나 나 얼마나 들어오나 봅시다. 제가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근데 금보다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 좋기는 한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예, 출석 체크 가겠습니다. 아, 임현정님의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임현정 씨의 노래 들었고요. 자 이제 덩덕흥으로 넘어갑니다. 덩덕흥 가서 오늘은 어떤 덕흥이들이 이음밤을 함께하고 계신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등은 어아 예. 아까 소식 주셨던 일산 멋쟁이님이세요. 그 뒤로 김인설 날 위해서 갓난이 안젤레나 졸리어 순수엔 샤이닝스타 너의 나라 빵빵권쌤 박은영 순수엔 창바라기 디미니쉬 사랑빛 지금 이밤 무늬만 천사 순수엔 안개꽃 토닥토닥 나의 천국 금빛 노을 푸들푸들 덜렁이 마녀 웃는식 토닥토닥 선화님 아, 한 페이지 더 예. 배부른 소크라테스 나무 시카고몬 님 등등 오늘도 많은 분들이 덩덕궁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2시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요. 예, 목요일은 내가 PD 목내피 바로 이어갑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좋은 요리의 시작을 만드는 프리미엄 키친웨어 브랜드 에델 로첸에서 프라이팬과 웍팬 세트를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선곡 주제는 장소 노래입니다. 뭔가 좀 제목이 딱 떨어지진 않아요. 장소 노래. 장소 노래. 진짜 고심한 티가 역력한데 아 마음에 안 들어. 장소 노래. 장소 노래가 뭐야? 예, 아무튼 예, 뭔 말인지 알지. 예, 특정 도시, 나라, 바다, 산, 강, 들판, 하늘 등등이 들어가 있다면 다 추천해 주십시오. 연휴 앞두고 여행 떠나는 기분으로 예, 여기가 아닌 다른 곳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3723님, 신랑과 아들이 하루 차이로 생일이라 오늘 합동 생파했어요. 사춘기 따님께서 아빠와 동생 생일 케이크를 용돈으로 사고 저에게 청구했어요. 뭐야 이게. 그 심부름한 거예요?

어머나, 예. 아드님하고 남편님하고 같이 예, 행복한 표정 지으셨는데, 우리 아드님은 왜 코피 났나? 코 팠나? 한쪽에 휴지가 막혀 있네. 예, 생일, 누가 생일빵 한건 아니겠지? 예, 아주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까지 준비해주는 따님도 있고, 정말 완벽한, 예, 완벽한 가정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신랑님, 아드님. 자, 목내피 첫 번째 노래는 규현의 광화문에서입니다. 한글날에 아이들과 세종대왕을 생각하며 광화문에 가볼까 합니다 하셨는데, 오, 멋진 생각이신데요. 자, 그럼 규현의 광화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휴현의 광화문에서 1339님의 신청곡에 이어서 아이유의 소격동 들었죠? 이 노래는 디미니쉬님이 청해 주셨어요. 소격동. 예, 원래 서태지 씨가 만든 노래죠. 서태지 씨 버전이 있고 아이유 버전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서태지 씨가 실제로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가 소격동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들었는데요. 이 노래는 0336님, 갓난이님, 5784님 청해 주셨습니다. 5784님 오랜만에 집 밖에서도 이은밤과 함께합니다. 신청곡도 보내봐요. 저는 대전 앞바다지만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대천 앞바다. 예, 대천 앞바다라는 노래가 있었으면 그거 청해 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대천 앞바다 이것도 발음 괜찮은데

여수는 지금 그 세계 섬 박람회가 열리고 있죠. 예,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준비를 엄청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다 북항이 보러 부산 간다고 되게 울상이다 뭐 이런 기사도 본것 같고 예, 모쪼록 준비하신 분들 예, 힘안 빠지도록 많이들 가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르메 님께서는 어떤 노래를 청해 주셨을까요? 덜렁이 마녀 님은 어떤 노래를 청해 주셨을까요? 예, 선곡이 되어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시카고 모 님. 예, 어디 갔니? 시카고 모님 사연이 필요합니다. 예. 저 오늘 생일이에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연희동입니다. 서사무엘의 연희동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억 속으로 가보고 싶네요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우리 시카고에 계시는 시카고 모님의 오늘 생일 축하드리고요. 아, 연희동에 사셨었구나. 이 가수 서사무엘 씨도 연희동에 살면서 또 그쪽에서 작업하고 그랬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노래 들으면 진짜 생각 많이 나시겠는데요. 그럼 축하곡 겸하여 서사무엘의 연희동 먼저 들려드립니다.

어우 뒤에 막 약간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같아. 저 바다에 누워 바다에 누워 첫 바다에 누우라는 거 같다고. 저 바다에 누워 높은 음자리의 노래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덜렁이 마녀님이 청해 주셨어요. 가을 노을이 이쁜 서해 바다가 가고 싶은 요즘입니다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아까 그 대천 앞바다에 가시면 5784님 만날 수도 있어요. 빨리 가보세요. 아 노을이 지났구나. 앞서 들으신 노래는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이었습니다. 푸르메님께서 연휴라 시골 갑니다. 마음은 제주도의 푸른밤을 보러 가고 싶지만 현실은 달도 없는 깜깜한 하늘을 보며 달리고 있네요. 이음이님들의 멋진 선곡 기대할게요 해주셨습니다. 원래 딱 1절만 들어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1절에는 푸르메가 살고 있는 곳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2절까지 다 들었습니다. 특별히 푸르메님 좋으시라고. 호호자매님도 청해주신 노래였어요. 추석 연휴 다음 날 아이들과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제주도에서 가보고 싶은 곳 하나씩 정해서 갔다 왔더니 더 기억에 남네요. 요거 괜찮다. 예. 그 구성원들이 한 군데씩 딱딱 정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식당 들어갈 때나뭐나뭐나뭐

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시켜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행 가서 한 사람씩 정해서 목적지를 정해서 이동하는 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호호자매님. 자, 다음 신청곡 4897님. 20살 재수를 부산에서 했다.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모르는 남학생이 몇 달 동안 나를 짝사랑했다면서 고백을 해왔다. 영화 보고 팥빙수를 나눠 먹고 해운대를 걸었다. 이쯤에서 드는 의문. 그래서요, 4897님, 대학은? 대학은 가셨어요? 아, 이어지는 사연이 있군요. 대학도 다르고 지역도 달라서 자연스럽게 헤어진 관계이지만 지금도 아련한 만남이긴 하다 하셨습니다. 와, 힘든 재수 시절에 예,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던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네요. 예, 뭐 비록 오래 지속되진 못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아련하게 기억에 남아져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청해주신 노래 들려드립니다. 최백호와 에코브릿지의 부산에 가면.

아, 세상 순수한 창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초등학생만 돼도 막 TV에 그 경연 프로 같은 데 나오면 뭐 엄마보다 더 어른같이 부르잖아요, 애들도. 근데 이 NRG는 아주 진짜 애처럼 불렀었군요, 옛날에. 360 하나님께서 티파니에서 아침을, 장소가 나오는 노래라고 하니 갑자기 추억 여행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연휴에 여행을 가고 싶은 건지 제일 먼저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후자인 것 같긴 해요 하셨습니다. 티파니가 장소 이름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영화에서 나왔던 건 장소는 장소죠. 어떤 그 보석상이었었는데 티파니란 지역이 뭐 찾아보면 있긴 있겠죠. 그리고 이 노래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쓰인 것인지 제가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360 하나님은 NRG의 노래를 선택해 주셨고요. 앞서 들으신 동물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2946님 평소에 즐겨 듣는 노래 중 하나랍니다.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부산에 가면은 9414님도 같이 청해 주셨는데요. 금빛노을님께서 얼마 전에 공연장을 찾으셨나 봐요. 최백호 선생님 공연장 가서 공연 보고 두손 맞잡고 안아주셔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자랑해 주셨습니다. 1부 끝곡 4298님의 신청곡 최유리의 숲 들려드립니다.

0: 흉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3037님께서 사연과 신청곡 주셨어요. 쌍둥이 딸 중에 작은 애는 딸을 낳아서 3살이 되었는데 큰 애는 뒤늦게 시집가서 아들을 낳았답니다. 요새 할머니는 기본 예의로 100일에 주사를 맞고 2주 뒤에 대면을 해야 한다기에 드디어 내일 보러 가요. 너무 설레고 기대됩니다. 밑반찬 만드느라 허리가 휘어도 밤 늦는 줄 모르고 기쁘기만 해요. 이강윤 탄생을 축하받고 싶어요. 장한 엄마 김세봄이 좋아하는 김동률의 출발 신청합니다.

주셨는데 일단 노래 잘 들으셨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이강윤 아기 사진이에요. 우리 남자아이 우리 둘째 쌍둥이 중 둘 아 큰 아 쌍둥이 중 큰 따님이 최근에 낳으셨다는. 어, 눈이 어쩜 이렇게 애가 커요? 얼굴에 반이 눈이네. 눈 크기만 비교하면 지금 제 눈보다 진짜 크겠는데요? 와, 너무 잘생겼다. 백일의 주사 맞았구나. 아이고, 백일의 주사. 아주 어렸을 때 육아해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진짜 애 백일의 주사 왜 이렇게 자주 맞아? 또? 막 예, 그런 주사죠. 예, 한번 뭐 감기하고 비슷한 건데 감기는 아니고 백일의 균 때문에 뭐 이렇게 감염이 되면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 그래서 백일회라고 이름 지었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자,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 가족들의 모든 가족들의 큰 기쁨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우리 이강윤 아기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도 축하드리고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노래 들려드립니다.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깊은 밤 마음을 열고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 이음밤 편지. 머릿속이 복잡할 때 무작정 찾아가게 되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에 가면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죠. 오늘 주인공 신지원님도 마음이 지칠 때마다 찾아가는 곳을 소개해 주셨어요. 신지원님의 이음밤 편지 읽어드립니다. 누군가 너 취미가 뭐야? 라고 물으면 단번에 음악 감상이랑 고전 소설 읽기요 라고 답하던 20대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삶의 중심은 나보다는 타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며 묵묵히 내어주는 삶을 살다 보니 문득 마음에 과부하가 찾아오더군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에 대해 홀로 깊은 고민을 하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독서가 제 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안식처가 생겼어요. 바로 일산에 있는 서점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힐링이 필요할 때면 반나절 정도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내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에 집중하며 서점을 향해 가는 그 길부터가 이미 온전한 힐링의 시작이지요. 서점에 도착해 들어서면 나 좀 봐주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수많은 책들이 보이고요. 저는 그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속으로 반갑게 손을 흔들어 줍니다. 책이 가득한 서점 특유의 조용한 정적, 은은한 종이향, 그리고 각자 자기만의 세계에 몰입해 있는 그 모습들. 타인의 간섭과 소음 없이 혼자만의 공간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저에게 그 서점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 주어요. 책 속에서 위로를 주는 문장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이야기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주변에서는 저와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세준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만한 책 한 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지원님의 편지에 이어서 신청해 주신 M4의 널 위한 멜로디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지원님께서 본인한테 가장 소중한 공간으로 서점을 골라주셨어요. 예, 그 서점이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안식처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서점에 들어서면 그 차분한 분위기 자체에 마음이 좀 편해지죠. 요즘은 뭐 저쪽에서 문구류도 같이 팔고 구경할 거리가 많아서 조금 시끌벅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것저것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하고 예, 느낌님께서 책 향기 너무 좋아요. 책 이름만 훑고 와도 힐링돼요. 아 맞다. 그런데 요즘 맨날 서점은 안 가고 OTT 틀어놓고 뭐 하나 보지도 못하고 제목만 훑고 그러다 자는 30분 동안 그러다 자는 거 약간 반성되는데요. 나무님께서는 저는 나이 들면 도서관 가까운 곳에서 살 거예요. 언제든 찾고 누릴 수 있는 곳. 좋은 생각이십니다. 자, 편지 마지막에 책 추천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예, 뭐라고 하셨지? 마음 따뜻해지는 거? 예. 마음 따뜻하게 채워줄 만한 책 한 권.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는 그 다들 아마 대부분 다 읽으셨을 텐데 그 바스코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뭐 이런 거 맨날 대답했었는데 이거는 뭐 거의 전국민 필독 도서 수준인 거고 최근에 읽었던 것 중에는 윤정은 작가의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나 아픈 기억들 이렇게 세탁물과 함께 싹 씻어주는 되게 신비로운 판타지 소설인데 제가 이걸 읽고 그 SNS에 이렇게 좋았다고 이렇게 올렸더니 그 작가님이 좋아요를 눌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말로만 듣던 본인 등판 뭐 이러면서 되게 신기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워낙 유명한 책이라 이미 이렇게 책 좋아하시는 분이면 예, 읽어보셨을 것 같고 예. 저는 그랬다고요. 예, 혹시나 아직 안 읽으신 다른 우리 이음 가족들 계시다면 한번 나중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편지 보내주신 신지원님께는 떡 세트와 프라이팬 웍 세트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

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고요. 10월의 이음반 편지 주제는 나에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오늘 1부도 장소, 2부도 장소네.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울 때는 찾게 되는 단골 식당, 매일 걸어도 질리지 않는 나만의 산책길, 이렇게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를 좀 공유해 주십시오. 편지 소개되신 분께는 이음밤 최고 인기 선물이 된 프라이팬 웍세트를 포함해서 선물 2개 보내드립니다. 자, 메일 주소로 음밤fm@gmail.com 예, 이용하시면 되고요. 성함이나 닉네임, 신청곡도 꼭 함께 써주세요. 손편지, 제가 이걸 이제 소개를 안 하겠다고 막 엉탈을 부렸는데 소개해요? 손편지 주소? 오지도 않은데 뭘 자꾸 소개하래요. 온다고요? 보여주세요. 다음에 저. 예.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541 12 온대요. 국악방송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담당자 앞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한테 온대요. 이음밤 홈페이지에도 주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면서 윤도현 씨의 노래 들려드립니다. 너라면 좋겠어.

윤도현의 너라면 좋겠어 듣고 왔습니다. 자, 퀴즈 시간입니다. 검색 없는 상식 퀴즈. 검색을 해보면 뭐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퀴즈인데요. 재미로다가 뭐 끝까지 참고 한번 맞춰보시죠. 잘 모르시면 찍기라도 해서요. 그리고 또 힌트가 되는 노래를 들려드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도 끝나고 뭐또 축구 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진짜 뭔가 잘하는 사람 보면 날고 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걔가 요즘 날고 기잖아. 아주 뭐 요즘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스포츠 경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날고 긴다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막 진짜 막 하늘을 나는 것 같고 바닥을 잘 기는 것처럼 그렇게 날랜 몸 동작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날고 긴다, 난다 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설에 따라서 되게 재미있는 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 우리가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어떤 놀이, 혹은 경기, 거기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던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제가 얼마 전에 TV 보다가 어떤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설명해 주시는데, 오, 저건가 보다, 진짜. 약간 진짜로 하늘을 날고 땅을 긴다라는 것만으로는 그 표현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기는 게뭘 잘한다고. 그래? 이상하다. 제그 의구심을 박박 긁어주셨던, 해결해 주셨던 그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중, 난다 긴다. 난다 긴다의 어원이 된이 놀이 혹은 경기는 무엇일까요? 과연 어디서, 난다 긴다라는 표현은 어디서 유래가 됐을까요? 1번, 윷놀이. 2번, 육상 경기. 3번, 바둑. 4번, 고스톱. 자, 난다, 긴다. 난다, 긴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규칙에. 1번, 윷놀이. 2번, 육상. 3번, 바둑. 4번, 고스톱.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302,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주십시오. 정답자 가운데 세분 추첨을 통해서 쫀디가 사비를 털어 보내드리는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노래가 힌트가 되는데요. 이 노래 끝부분에 가면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가사로 나오더라고요. 그때까지 한번 참았다가 후다다다닥 보내시든지요. 아니면, 아, 나 알아 하시는 분들은 일찍 보내셔도 좋고요. 싸이의 나팔바지.

아하, 엄청나게 우리 싸이 씨가 힌트를 드렸는데 너무 늦게 준건 아닌가 싶어요. 좀곡 앞부분에 나왔으면 더 많은 분들이 정답 맞히셨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의 검색 없는 상식 퀴즈. 난다긴다는 어디에서 유래됐을까요? 1번 윷놀이, 2번 육상, 3번 바둑, 4번 고스톱 했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4번 고스톱을 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이기는 걸 난다라고 표현했지. 아, 3점 났네. 예, 나 5점 났어. 그럼 긴다는 뭐야? 피박 쓴 사람들 바닥에서 좀 기는 걸로 규칙을 정해놓고 하면은 난다 긴다가 되려나? 아니면, 아, 이거 다 잘하는 거니까 난 사람이 한 바퀴. 자, 4번은 아니었고요.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재미로 붙인 건데 여러분을 다 낚아버렸네. 죄송합니다. 0336님. 1번 윷놀이요. 독인 객인도 윷놀이에서 유래한 걸로 알아요. 예, 4322님, 윷놀이, 윷을 위로 던지면 날고, 유판을 옮기려면 기어야 하는 데서 나오지 않았나요? 그럴싸해요.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것도 그럴싸한데요? 예, 근데 그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아, 다들, 예, 저처럼 이렇게 감탄하실 것 같은데, 난다라는 말, 우리 육판에서 이기는 걸 이렇게, 나 났어! 야, 이제 이번에 거리면 나! 개면 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판에서 말이 완주해서 판 밖으로 나가는 걸 난다! 라고 표현하고요. 긴다는 뭐냐면, 상대방 말이 딱 잡힐 만한 거리에 있을 때그 말, 그걸 쫓아가서 잡는 걸 긴다라고 표현한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독인 객인이 내가 도가 나오면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상대방의 말이 있는 상태, 그거를 독인이라고 하고, 뭐 개가 나와서 두칸 가면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상대방 말이 있으면 그걸 객인이라고 하죠. 물론 독인 객인이라는 말 자체는 옛날에 도찐객찐이라고 많이 틀리게 표현했었는데 요즘은 뭐 방송의 영향인지 독인 객인 정확하게도 많이 표현하시죠. 뭐 거기서 거기야. 저 도토리 키재기야 막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만 어쨌든 독인 객인이 윷놀이판에서 유래한 건 맞죠. 그래서 오늘 정답은 예, 1번 윷놀이였습니다. 이게 진짜로 하늘을 나는 것과 땅을 기는 것으로 여전히 예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상으로는 그거를 이제 공식 해석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왠지 이거보다는 윷놀이가 훨씬 더 예,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제 생각과 다르다면 여러분 생각이 무조건 맞습니다. 자, 커피 쿠폰 당첨자 발표합니다. 3037님, 1476님, 9563님, 3037, 1476, 9563님. 저희가 답장 보내드릴게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이제 U판 없고 K 클래식 한장 넘깁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술을 권하는 시와 노래를 통틀어서 권주가라고 하죠. 지역마다 전해지는 권주가.

가라는 민요도 있고 정가에 속하는 12가사에도 권주가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형태로 널리 불리던 권주가를 오늘의 노래로 바꾸어 부른 이들이 있네요. 여성 5인조 퓨전 국악그룹 비단입니다. 비단은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곡들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한글, 한옥, 전통차, 명절 이런 문화에서부터 역사 속 인물, 유적지, 설화 이런 주제로 노래를 만들고 여러 언어로 동시에 발표하기도 했죠. 그 중에서도 우리 술 문화와 풍류를 노래한 곡이 받으시오라는 곡입니다. 부제는 신권주가라고 되어 있네요. 곡의 형식도 독특하고 노랫말도 재밌습니다. 젊은 세대가 자신들만의 정서와 방식으로 술 문화와 풍류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담겨 있죠. 퓨전 국악밴드 비단이 들려드립니다. 받으시오.

아주 재미난 또 흥겨운 권주가였죠. 우리가 남이지 나는 아니잖아 이렇게 시작했다가 받으시오 따르시오 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마음을 열어 너와 나 하나가 되는 걸 이렇게 노래합니다. 술 문화라는 것을 건강하게 누릴 수만 있다면 뭐 그야말로 풍류가 넘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좀 과하면 그게 여러모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담은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와 나를 우리로 만들어주는 술 풍류를 노래한 곡 퓨전 국악 그룹 비단의 받으시오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7416님께서 카레 재료 준비하면서 이 음밤 듣고 있는데요. 감자가 시들어서 동네 마트 다녀와야겠어요. 저 이런 시시콜콜한 사연이 너무 좋습니다. 아니 갑자기 라디오 들으면서 카레를 만들다가 아우 감자가 시들었네 문자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동네 마트 가신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7416님 잘 다녀오셔서 카레 맛있게 만드세요. 받으시오. 이희문의 노래입니다. 무지개 떴다.

송소희의 구름꽃 여행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희문 씨의 무지개 떴다라는 아주 귀여운 노래하고 송소희 씨의 예, 아주 진지한 노래까지 예, 두 곡이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2849님, 내일은 사랑하는 저의 큰딸의 23번째 생일, 그리고 내일 모레는 남편의 생일입니다. 연달아 생일이라 생일상 차림을 한 번으로 줄여줘서 늘 감사하지요. 딸이 취업 준비하느라 공부 중인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아까 1부에 소개해드린 사연에서는 아빠하고 아들 부자의 생일이 하루 차이였는데 2849님 댁은 또 부녀 두 분의 생일이 하루 차이군요. 요즘 요게 트렌드인가. 두 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특히나 따님 예, 취업 준비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허니러버님 대박이에요.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문에 딱 여니까 둘째가 안개 꽃다발 들고 서 있네요. 저 고생했다고요. 아, 허니 어버님이 생일이네. 예, 이런 따님을 두셨으니. 세상에. 너무 기특하다. 예. 저거죠? 엄마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것, 그거 자체가 목적인 거겠죠? 예, 뭐, 다른 거 뭐 있는 건 아니겠지. 뭐. 근데 엄마,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니,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항상, 근데 엄마, 사실은 뭐, 이런, 그런 건 없으면 좋지만 혹여 있더라도 예, 그건 다 들어주면 되지 뭐 이 정도 성이면. 정승준의 노래입니다. 꽃.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제 마칠 시간인데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0919님께서 늘 토닥여주는 따뜻한 방송이 3년이 되었는데 축하 못한 것이 아쉬워서 살짝쿵 마음 전달드려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국악방송 장수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꽃바구니와 저 예쁜 화분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저게 3주년 축하 선물이었군요. 예,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예, 역시나 그랬군요. 아유,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뭔가 축제 기간이 더 늘어난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아, 예쁜 꽃바구니 그리고 저 뭐라 그랬지? 금전수? 예. 잘 키워볼게요. 부자 되면 덕분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소울지기의 사랑 거짓말이 오늘 끝곡으로 남겨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또 하나의 시간이 있죠. 축복과도 같은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일종의 기회의 시간인데요. 같은 시간의 흐름에 놓여 있어도 무언가 결정적인 계기를 이룰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기도 할 만큼 중요한 시간인데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아무나 붙들 수 없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붙들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깨달음의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책길의 첫 곡 염양춘 들려드립니다. 박용호의 단소 연주입니다.

여명춘 들으셨는데요. 박용호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시간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하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흐르는 물리적 시간. 우리가 시간이 흘러 나이를 먹는 그런 시간이고요. 또 하나의 시간은 마치 축복과도 같은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카이로스의 시간도 누구에게나 찾아오긴 하는데요. 차이라 한다면 그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걸 제대로 붙드는 이가 있고 놓치는 이가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그게 여간해서 붙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찾아왔는지 모르기도 합니다. 제대로 붙들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체험하면 운명이 바뀔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시간인데 말이죠. 이 카이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존재입니다. 시간과 기회의 신인데요. 그의 모습이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가 민머리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민머리가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를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또 그를 발견했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앞모습이 보일 때 빨리 붙들라는 이야기겠죠. 또 카이로스의 뒷머리가 민머리인 이유, 그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회는 지나갔어, 진작 붙들지, 이런 거죠. 그리고 그의 발 밑에는 날개가 달려 있는데요.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입니다. 왼손에는 저울이 있는데요.

일의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거고요. 오른손에 칼을 쥐고 있는데요. 칼날로 자르듯이 빠른 결단을 내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기회라고 했는데요. 기회가 왔을 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놓치지 말고 빨리 붙들라는 거겠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려면 늘 깨어서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16세기 화가 프란체스코 데 로시라는 화가가 그린 프레스코화에 이 카이로스의 모습 남아 있으니까요. 카이로스의 시간 붙들면서 카이로스의 모습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이입니다. 매화가 지기 전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고 떠나니가 매화가 다 질 무렵이 됐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를 기다리는 자의 마음을 노래합니다. 오늘 까치가 우는데 혹시 오려나 하는 생각에 거울을 앞에 놓고 매무새를 가다듬는 주인공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내용의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가곡 중에 가장 느린 속도로 노래하는 음악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선율에 얹어 노래합니다. 장별로 노랫말 볼게요. 초장 언약이 늦어가니 2장 정매화도 다 지거다 3장 아침에 우둔같이 유신타하랴마는 4장 그러나 5장 경중아미를 다스려볼까 하노라.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이 듣겠습니다. 김영기의 노래입니다.

언약이 늦어가니 정매화도 다 지거다. 아침에 우든같이 유신 다 하려마는 그러나 경중아미를 다스려 볼까 하노라. 여창가고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역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여는 이야기로 카이로스의 시간 말씀드렸더니 보뜰마을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어요. 저한테는 국악산책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국악의 품격을 발견한 운명적 시간입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또 지초실님께서 멋진 한시 한수를 지어 보내주셨습니다. 2026년 10월 귀향이란 제목의 7언절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귀향 금정인 지초실서 칠순 금로 희 귀향 70의 귀향길은 기쁨의 비단길이요 10월 금풍 풍고향 10월 황금 물결 옛 풍년의 향기 불어온다 선지 선친 산색포 선영 선친 산색은 나를 품어 안아주고 강화상빈 야국황 언덕에 뛰어놀았던 아이 상빈의 들국화를 보내 이런 시입니다. 아우, 멋지네요. 고향을 다녀오시면서 품었던 그 마음을 이렇게 정감 있는 칠언절구 시 한 수로 표현해 주신 듯 하네요. 언덕에 뛰놀았던 아이의 모습이 이젠 머리에 서리가 내린 모습이 됐다는 거 마음이 좀 짠해지긴 하네요. 언덕에 아이 때 보았던 들국화나 지금 보셨던 들국화는 여전하겠죠. 지초실님의 시를 품고 사시는 그 마음 보기 좋고요. 앞으로도 좋은 시 많이 쓰실 것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영조의 아들 정조의 생부 사도세자를 위한 제례악 경무궁 제례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경무궁은 1776년 정조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자리에 위치한 함춘원이 있었던 곳에 건립됐습니다.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올렸고요. 혜비는 해경궁으로 그리고 사도세자의 사당 이름을 수은묘에서 경모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정조는 경모궁을 건립하면서 경모궁이란 편액을 직접 써서 달았고요. 매월 경모궁을 방문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경모궁 제례는 1776년 5월에 정했는데요. 1년에 5차례 거행하는 오향제로 정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경모궁 제례악을 연주할 때 쓰일 악기를 제작할 임시관청, 악기도감을 설치해서 악기를 제작할 것을 명했고요. 명한 지 9개월 만인 1777년 5월 25일에 악기 일체가 완성됐습니다. 이런 악기를 써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경모궁 제례악이 처음 연주된 건 영조의 국상기간인 3년을 보낸 1778년 5월 이후의 일입니다. 음악은 종묘제례악 중에서 보태평과 정대엽의 일부를 차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음악을 얼핏 들으면 종묘제례악하고 참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번에 경무궁 제례악 듣겠습니다.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묘제례학과 비슷한 느낌이죠. 이 정조의 생부 사도세자를 위한 제향음악 경모궁제례학 들으셨는데요.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경모궁제례학은 1899년 광무 3년에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신위가 종묘 영령전에 합사되면서 이후에 제례학으로서 연주되는 건 중단이 됐죠. 이후부터는 이 두 분이 종묘제례학을 듣기 때문이죠. 지금은 이렇게 들으신 대로 악장은 부르지 않고요. 감상용 음악이 돼서 기악곡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007님께서 오늘의 산책길 함께 걸어요. 내일 한글날 방송 생각의 향기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하셨습니다. 네, 내일 생각의 향기도 좋은 이야기 준비해서 놓겠습니다. 그리고 글동무님께서 오늘 저녁 8시 노벨 문학상 발표 기다리며 함께해요. 2024년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의 기쁨을 떠올려 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8시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수상자로 점쳐지는 이들 명단이 여럿이 나와 있죠. 우리 글동무님은 누굴 점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대략 제가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는데요. 마거릿 애트우드가 있고요. 대만 작가 찬수에도 있었죠. 일찌감치 거론돼 있었고 무라카미 하루키는 여러 차례 올랐었던 분이고 또 어떤 이는 살만 루슈디를 얘기도 하고요. 또 앤 카슨 또 누가 있던가요? 제럴드 머네인이 있고 미셸 우엘백 이런 사람들이 있던데요. 우리나라 작가로는 황석영, 김혜순 이런 이야기도 일부 나오더라고요. 오늘 저녁 8시 한림원의 발표 정말 극비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명단 중에 한 분이 나올 수 있겠죠. 저도 맛있는 차 끓여놓고 그 발표를 지켜볼 준비를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켜보죠.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처용무 반주음악 골랐습니다. 처용무의 기원은 신라시대 헌강왕 때의 처용설화에 두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처용랑 망해사의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처용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1인 처용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고려시대의 처용희란 이름으로 연향에서도 쓰였는데요. 처용이란 존재가 벽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벽사 진경의 맥락으로 춤이 계속 연행됐던 거죠. 그런데 조선 전기에 가서 처용이 1인이 아닌 다섯 방위를 상징하는 오방 처용 제도로 확립이 되면서 오방 처용무가 연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방 처용의 제도는 오행사상과도 관련이 돼서 활발하게 전개된 걸로 보이는데요. 동쪽을 상징하는 청색, 서쪽을 상징하는 백색, 남쪽을 상징하는

은 적색, 북쪽을 상징하는 흑색, 그리고 중앙을 상징하는 황색, 이렇게 오방처용이 각각 해당하는 복식을 입고 얼굴에는 붉은 빛의 처용 가면을 쓰고 춤을 춥니다. 그 춤을 반주하는 음악, 처용무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후반부에 나온 산하 천리국사를 좀 더 길게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웃도들이 연주하면서 곡을 마무리했습니다. 처용무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오늘은 마음이 좀 바쁜 날이네요. 우리 음악 들으면서 차분해지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오늘 내일이 또 연휴가 시작되니까 뭔가 발걸음이 좀 바빠지는 그런 느낌이죠. 말씀대로 우리 음악 들으면서 차분해지시면 좋겠네요. 또 6944님께서 도토리 새알 사진과 함께 사연 주셨어요. 가을이 준 선물 도토리 보내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사진 찍어주셨는데 벌써 좀 익었네요. 이걸로 도토리 묵을 만들 순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사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곡으로 도두리 준비했습니다. 좀 전에 처용무 반주음악에서 웃도두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짧게 나왔으니까요. 이번에 나오는 도두리와 비교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도두리는 고려조부터 연주되던 음악 보허자와 관련된 곡인데요. 보허자의 환입, 환두가락을 변주해서 연주하는 음악이 도두리입니다. 1724년에 나온 고악보 한금신보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보허자 본환입이란 이름으로 도드리가 처음 나오는데요. 이후에 여러 악보에도 도드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이 음악을 좋아했고 많이 연주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드리에서 웃도드리도 파생돼 나오는데요. 오늘은 도드리와 웃도드리를 함께 연주하는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야금이 웃도드리를 연주하고요. 대금이 밑도드리를 연주합니다. 최충웅의 가야금, 김웅서의 대금 연주, 도두리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같이 파란 가을 하늘 아래에서 가을볕 쪼이며 듣기 좋은 음악이네요. 도드리 들으셨는데요. 최충웅의 가야금, 김웅서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999년에 가을날의 조화란 이름으로 발매된 음원에 수록된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곡으로 현존하는 피리산조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이충선유 피리산조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충선 명인은 1901년에 태어나서 1989년까지 사셨는데요. 일제강점기 무렵부터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피리 연주자고요. 사면육각 악사로 활동하셨습니다. 무속을 하는 가게에서 태어나서 예인으로 활동하셨는데요. 이분의 산조는 성금년 심상건에게 배운 가야금 산조 가락을 기반으로 하고 자신이 그간 활동하면서 쌓아온 음악적 역량을 더해서 형성된 겁니다. 그런 음악적 자원을 바탕으로 대금산조와 피리산조를 만드셨습니다. 이충선유 피리산조가 현재 네 가지 가락을 기록한 악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충선유 피리산조 듣겠습니다. 진윤경의 피리, 양재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들으셨는데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로 재직 중인 진윤경의 피리연주였고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에 재직 중인 양재춘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 뺑덕어멈 만나는 대목입니다. 신봉사가 뺑덕어멈을 만나게 된 건 뺑덕어멈의 의도적인 접근에 의한 거죠. 이 알뜰한 곽씨 부인이 살림을 잘해서 돈을 좀 모아놓은 걸 이 뺑덕어멈이 잘 알고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접근한 거죠. 이 뺑덕어멈을 가만히 보면 늘보 못지않은 심술보에 욕심보까지 있는 그런 모습의 소유자입니다. 오늘 들으실 대목에 뺑덕어멈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떡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이 잘 먹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요. 그렇지만 또 양식 주고 술 사 먹고 쌀 퍼주고 고기 사 먹고 오고 가는 행인 보고 담배 달라 신랑이도 하고 신부 신랑 잠자는데 봉창에 이불 대고 불이야 이런 못된 심보의 소유자입니다. 곽씨 부인이 모아놓은 재산을 다 탕진하는 인물 뺑덕어멈의 모습과 심성, 성격 그리고 신봉사와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번에 소리로 듣겠습니다. 심청가 중에서 타루비 대목부터 신봉사 뺑덕어멈 만나는 대목까지를 은희진의 소리 정철호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그때요 신봉사는 무남동료 외딸을 남경장사 선임들에게 팔려보내고 날마다 딸 생각이 나면은 강두를 찾아가서 심청을 부르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그때요 신봉사는 모진 목숨 죽지도 않고 근근도 생친내 알죠 무로

0: 아내를
1: 지어놓고 춘추로 지행을 도하동 사람들도
0: 심묘의 효행이 감동되어
1: 망사대 밑에다 따로 비를 세워놓고 윤윤지 지행을 좀
0: 좋다

딸 언니의 박초의 연전 환불이라 좋지 이렇다 빈문을 놓여 세원 언니의 오고 가는 사람들도 위안에 슬퍼거리 좋지 신봉사도 딸 생각나고 들면 더듬더듬 치를 물어 딸로 비문에 찾아와서

0: 강하여 집행 막대로를 흩어지
1: 동
0: 헐수야 두둠두둠 따르 비문에
1: 찾아와
2: 휴 그렇지

0: 저
1: 나를 다려가거라!
0: 나!

정신을 다 할 수 대문 앞에 것들아 내 도움과 옳지 않고

0: 이렇듯 낮에는 강도에 나가서 울음을 울고
1: 그렇지
0: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동네 사람들이 신봉사를 불쌍히 여겨 늙어 말년에 혼자 사는 것이 하도 딱했던가 마땅한 과부 댁 하나를 구해줘서 신봉사하고 늙은 말년에 등거리라도 긁어주는 재미로 이렇게 과부 하나를 구하는디
1: 글쎄요야
0: 마침 본천에 뺑덕이라고는 여자가 하나 있었던 모양이요 신봉사가 딸을 팔아서 재산뿐이나 있다 하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가는 몰라도 들어가지고 월체 내가 신봉사를 끼어차게 되면은 술고기 떡은 번없이 먹겠다
1: 어?
0: 생각 끝에 누구 중매쓸 것도 없이 자원 출가해서 사는디
1: 그렇지.
0: 이 여자의 입장과 행실이 어떻게 생겼는 거니 꼭 요렇게 생겼던 모양이요
1: 지금야
0: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양식 주고 술 사 먹고 살포 주고 고기 사 먹기 통인 잡고 배양하고 한밤중 울음 울고 오고 가는 행인 보면 담배 달아 실라노기 빗죽하면 빗죽하고 빗죽하면 빗죽하고 힐끗하면 힐끗하고 힐끗하면 힐끗하고 남이 혼인 허량하고 단단히 믿었느니 대담을 다루기와 신부 신랑 남자는니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히 들어가 봉창에 힘을 내와 보리야 이리하여도 신봉산은 아 어떻게 뺑대기네 박정희 되었던가 나무 칼로 귀를 쏙 비어가도 모르게 됐던 뭐냐
1: 쓰고야 다
2: 심청이 생각이 날 때마다

카루비를 찾아가서 비문을 안고 울다 한숨 짓다 통곡하는 신봉사에 절규하는 모습 진양장단으로 노래했는데요. 그 부분이 참 애잔하네요. 심청가 중에서 진양조 장단에 맞춰 부르는 슬픈 대목의 하나죠. 이 타루비 대목과 뺑파 출연 대목까지 들으셨습니다. 은희진의 소리 정철호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은희진 명창은 1947년생인데요. 1977년에 국립창극단에 입단해서 창극의 주역을 맡으셨고요. 완창 판소리로 여러 차례 무대에 올라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후일 전북 도립국악원 예술감독으로 재직 중이던 1997년에 지병이 악화됐고요. 2009년에 타계하셨습니다. 은희진의 소리와 정철호의 장단, 이 추임새, 조화 참 잘 이루는 그런 연주로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남도잡가 세타령 듣겠습니다. 3월 삼진날이 돼서 제비도 날아들고 온갖 즐거운 새소리를 만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세타령을 김경숙, 김동해, 신영희, 안숙선 네 분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같은 세타령이란 제목으로 불리지만 적벽가의 슬픈 세타령과는 전혀 대조적인 분위기의 곡이죠. 3월 삼진날 연자 날아들고 나비의 꽃에 또 온갖 새들이 나왔어요. 풍년새, 앵무새, 학두루미, 두견새, 쑥국새 이런 여러 새들이 날아들어와서 이 새들의 향연을 연출하는 그런 곡이죠. 남도잡가 세타령 들으셨는데요. 김경숙, 김동해, 신영희, 안숙선 네 분의 소리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철연금과 대금이 함께 연주하는 남도잡가 육자배기 골랐습니다. 이 곡은 육자배기를 철연금으로 연주를 시도한 첫 번째 사례에 해당되는데요. 소리꾼 장서윤이 이번에 소리 대신 철연금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변상엽의 대금, 이준형의 장구장단 육자배기 들려드립니다.

철연금 대금 병주 육자배기 장서윤의 철연금 변상엽의 대금 이준형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철연금은 20세기에 만들어진 새로운 우리 악기의 하나인데요. 기타와 거문고의 특징을 결합해서 김영철이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용 반주 용도로 많이 썼는데요. 마침내 산조까지 연주해서 우리 음악사에 당당하게 자리하게 됐고요.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철연금 보존회도 만들어져서 오늘은 일요일 11일이죠. 오후 5시에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제4회 철연금 보존회 공연 무대도 열립니다. 철연금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 가보시면 좋겠네요.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민요 노래가락 창부타령 들려드립니다. 이희문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해의 운행으로 24절기를 보름 단위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가을에 만난 여섯 절기, 입추로 시작해서 처서, 백로, 추분까지 지냈고요. 오늘이 할로, 그리고 다시 보름 후에 다가오는 상강까지 하면 이 가을도 다 가겠죠. 오늘 시간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두 종류가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렇게 보름 단위로 크로노스의 시간은 흐르지만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기회의 시간, 카이로스가 늘 곁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기민요의 인기곡들이죠. 노랫가락 창부타령 들으셨는데요. 이희문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절기상 할로라서 그런지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지역축제와 야외공연 등 행사가 많은 요즘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 인파 속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입장이나 퇴장으로 행사장 출입구에 사람이 몰릴 땐 앞사람을 밀지 말고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움직입니다. 좁은 골목, 계단, 내리막길 등에서 어깨가 부딪힐 만큼 붐빈다면 더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특히 인파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땐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양팔을 가슴 앞에 모아 숨쉴 공간을 확보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져 일어나기 어렵다면 몸을 옆으로 둥글게 웅크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산 푸른 산 넘어가면 우리네 부모 만나렴만 우리네 부모 고운 마음 어느 책에 쓰여 있나

0: 요거 막 80대 상해.
1: 자, 우리 다른 거 다 빼고 80, 내세 김동식 이요. 요거 내세 신비 시작.
2: 뭐라고?
1: 뭐라?
3: 84세 김동식.
2: 84세 김동식이요.
4: 검사.

0: 하하도 이자 홍강남이요.
1: 에헬방에
0: 15년째 마을 지킴이요.
1: 에헬방에
0: 연심 씨와 금실 좋게
1: 에헬방에
0: 별 걱정 없이 살고 있네요.

0: 내 이름은 채말이에요.
1: 에헬방에
0: 우리 집 영감은 깨폴로 가는데
1: 에헬방에
0: 금이 없어서 짊어지고
1: 에헬방에
0: 이제나 저제나 길다리네
1: 에헬방에 옛날에는 새바람 불 때 저물든 날 당곡을 불러 마을 안녕 키고 나는 어장에서 굿도 했지 아베 아베 우리 아베 오메 오메

0: 이름은 이장대기
1: 엘방에
0: 옛날 일을 생각하면
1: 엘방에
0: 고생고생 말도 못해
1: 엘방에
0: 내 청춘은 돌아와요
1: 엘방에
2: 어? 소리가 왜 웃고 있는데 우는 소리가 날까? 어미 청춘 어디 갔대?
3: 가버렸어
2: 어디로 가버렸을까?
3: 세월이 가버렸어
2: 세월아 같이 말했어야 되는데 그매 아까운 청춘이 가버렸네요
1: 우리 행덕 어머니
2: 우리 행덕 어머니 청춘은 어디로 갔는지 들어볼게요

아들 딸은 참여 자사요 연기요 해방이요 정감이는 애플로 가서 안 왔는디 해방아야 정치 가정에 해방에 가서 잘 살고 있어 해방아요.

옛날 옛적 녹두를 잔뜩 심어 밭을 일군 한 영감이 있었는디. 그 영감을 녹두 영감이라 불렀겄다. 아 근데 요것 봐라. 뒷산 토끼들이 날마다 영감 밭에 와서 제 것인 양 녹두를 따먹는지라.

녹두를 따먹는 도끼에 골치 아픈 영감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 좋은 꾀 하나를 생각하는구나.

발등에 자두 얹고 손가락 사이사이 살구를 끼워 넣고 입에는 홍시 물고 턱에는 배고이고 양겨드랑이에 사과를

시간이나 달라 토끼들이 영감 옆으로 살살 다가와서 어찌 죽었노? 코피 나고 입이 막혀 배꼽이 쑥 빠져갔다. 아이고 영감, 녹두이 심어 먹여주더니 우리더러 장사 지내달라고 녹두밭 채워서 죽었구나. 토끼들이 녹두 영감 장사를 지내려고 자갈 치우고 질경이 뜯어 직넝쿨로 염을 놓고 머리에 둘러이어 거리제를 지낼 적은

독두 영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 벌떡 일어서서 토끼 한 놈을 탁 잡아껐다. 이렇듯 한 토끼를 잡아들여 붓두막으로 들어가 가마솥에 집어넣고 불 붙일 부싯돌을 찾으려고 잠깐 자리를 떠날 적에 슬금슬금 다른 토끼들이 나타나서 솥단지에 빠진 토끼를 구해주는 뒤 때마침 영감이랑 딱 마주쳤겄다. 할렐레 할렐레 토끼 살려! 토끼가 달아난다, 토끼가 달아난다, 벽가리에 날려몰라 영감이 힘껏치면 토끼가 달아나고 장독대에 날려몰라 영감이 힘껏치니 간장독 된장독만 와장창! 조갓지붕 날려몰라

녹두 영감 토끼를 쫓다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토끼를 죽을둥 살둥 잡기보다는 칭이나 실컷 치고 놀다 보면 모두가 즐겁지 아니할 것인가. 토끼 잡는 것을 포기한 녹두 영감은 마을 사람들과 토끼와 함께 어울려 한번 놀아보는디.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MHz, 부산 1원 FM 98.5MHz, 대구 1원 FM 107.5MHz, 대전 세종 1원 FM 90.5MHz, 광주 1원 FM 99.3MHz, 전주 1원 FM 95.3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MHz, 청주 1원 FM 107.5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MHz,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바람 끝에서 묻어나는 서늘함이 가을의 깊이를 알려줍니다. 들판이 하루하루 익어가는 이맘때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순 우리말로 한이바람이라 하는데요. 이름부터 벌써 가을을 닮았죠.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백성이 자신의 뜻을 글로 쉽게 나타낼 수 있도록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든 뜻을 다시 생각해보는 날인데요. 우리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세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는지, 열매가 얼마나 익었는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변화까지 저마다 다른 말로 담아 놓았으니까요. 또 밤이나 상수리가 충분히 익어 저절로 떨어질 만큼 된 것을 순 우리말로 아람이라 부르는데요. 비바람이 치던 여름을 지나서 밤송이가 벌어지고 잘 익은 알밤이 제 무게로 툭 떨어지는 모습. 아람이라는 두 글자 안에는 가을 풍경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계절은 시나브로 깊어갑니다. 한이바람, 아람, 시나브로 순 우리말들을 소리내어 불러보니까 늘 곁에 있던 가을 풍경도 좀 더 새롭게 보이는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국문 뒤풀입니다. 소리의 남해숙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국문 뒤풀이였습니다. 소리의 남해숙이었습니다. 오늘은 10월 9일 금요일이고요. 한글날 아침입니다. 올해는 훈민정음이 세상에 나온 지 5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6년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던 조선어연구회 사람들이 음력 9월 29일을 가계한 날로 정하고 처음 기념식을 열었던 때로부터 딱 10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말과 글을 마음 놓고 쓰기 어려웠던 시절에 가계아 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글자의 날을 기념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벅차오르면서 한글날이 더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앞서 순 우리말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특히 그 시나브로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참 고운 말이잖아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물들어가는 모양을 뜻하는데요. 오늘도 우리는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수많은 말들을 주고받을 텐데요. 한글날의 의미를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늘 쓰는 단어와 말들을 더욱 유심히 들여다보고 아름다운 말들이 있다면 깊이 음미해봐도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는요.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과 건강 더하기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전국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그리고 팔도 마실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 형님들 누님들 모시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여밀락 5장 듣고 오시죠. 가야금의 정길선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빛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빛 우리 음악. 연주자들에게 소중한 기록의

기회를 열어주고 고품질의 방송 음원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 그 속에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음반은 가을날의 깊은 서정과 참 잘 어울리는 소리입니다. 바로 2014 새음원 시리즈 이다경 검은고산조 앨범입니다. 이 가운데 신쾌동류 검은고산조 중몰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만나는 신쾌동류는 검은고산조의 창시자인 백낙준 명인의 제자 신쾌동 명인이 스승의 가락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가락을 집대성한 유파인데요. 신쾌동류의 가장 큰 매력은 소리가 웅장하고 씩씩하다는 점입니다. 굵직굵직한 선율이 중심을 이루고 검은고 술대질 또한 호쾌해서 악기 본연의 깊고 묵직한 울림을 극대화합니다. 오늘 이 힘있는 가락을 이끌어갈 주인공은 신쾌동류 검은고산조 보존의 회원으로 활동 중인 검은고 연주자 이다경입니다. 이다경은 국립국악중고등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쳐 전국국악대전 현악부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일찍이 탄탄한 공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청명한 가을 새벽, 우리 마음의 곁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줄 검은고의 깊고 단단한 호흡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다경의 검은고, 정화영의 장단으로 신쾌동류 검은고 산조 중 중몰이 긴 호흡으로 감상합니다.

0: 희다경의 검은고와 정화영의 장단으로 신쾌동류 검은고 산조 중 중몰이 긴 호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백낙준 명인에서 신쾌동 명인으로 그리고 오늘날 이다경 연주자에게로 이어진 우리 가락의 무게감이 이 가을 새벽을 참 깊고 그윽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적성가입니다. 소리의 조상현, 북의 김명환입니다.
1: 호남 좌도 남은 부는 옛날 대방국이라 하였겄다. 동으로 지리산, 서으로 적성강, 남북 강성하고 북통 운암하니 곳곳이 승지요. 산소전기 어리어 남녀간 일색도 나려니와 만고 충신 관행묘를 묘셨으니 당당한 충렬이 아니날 수 있겠느냐. 숙종 대왕 직위 초에 사또자제 도련님 한 분이 계시되 연광은 16세요 이목이 청수하고 거지 현량하니 진세간 기남자라. 하루 일기 화창하여 방자 불러 물으시되 예 방자야 예 내 너희골 나려온 지 수삼사기 되었으나 놀만한 경치를 모르니 어디 어디 좋으냐. 방자 대답하되 공바신 도련님이 승진은 찾아 못하시려.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고려 문장 호골들이 명승진은 다 구경하셨느니라. 천하지 제1강산 쌓인 게 클기로다. 내 이를 테니 들어봐라. 기산정수 별건곤 소부허유 놀고 천석강명월야 이적선도 놀고 척벽강추야월의 소동판도 놀아있고 신상리의 오류촌 도연명도 놀고 상산의 파돌 뒤던 사오 선생도 놀았으니 내

질러라. 도련님 정 그리하옵시면 자세히 하로리다. 풍문반 나가오면 괴롱산성 대부함이 조싸웠고, 서문반 나가오면 선운사도 조싸웠고, 동문반 나가오면 귀열한 관행묘가 천고 여웅이 어제 논듯하옵고, 남문반 나가오면 광할로 오지학교 영주각이 조싸오니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도련님 이 말 듣고, 예, 네 말로 듣더라도 광할루가 제일 좋을 법이구나. 광할루로 구경가게 나구한장 지어라. 예, 방자 분부 듣고 나구청으로 들어가. 서산나귀 솔제라야 가진 안장을 지는다. 홍현자고구산오이편 오간금 전황금흑 정홍사 고운 굴레 상모 물려 턱 따라 앞뒤걸 저지를 끝내야 칭칭달에 은협등자 호피두듬의 대단한다. 못한자 그리쳐듣고 체지를 툭쳐 돌려세워 말대령어였소. 도련님 혼사걸제 신수 좋은 고운 얼굴 분세두쟁이하고 밤태같은 체진머리 동백기름의 광을 내야 밥사댕기 드렸네. 쌍문초 진동옷 청중추막에도 복받쳐 분홍 뒤눌러 뛰고 만석당혈을 좔좔 끌어 방자나귀 붙들어라. 등자 딛고 선뜻 올라 토인 방자하보를 세우고 남훈반 나가볼 적 황화 그 날개 같은 세금당 선차로로 피어 일광을 이롱하고 관도성 남너른 길 혹이 있게 나가실 제 기풍하은하는 뒷결 광풍조차 펄펄날려 도화염염 붉은 꽃 보보 향풍 뚝 떨어져 쌍옥기빈디 발굴 걸음걸음이 상향이라 일당선 풍도와해 이결토 척도마가 이 걸음을 당할 소냐 항장수 호처마가 이어서 더할 소냐 서부렁섭저하거러 광할루 당도하라. 도련님이 광할루 위에 올라서서 사면 경치를 둘러보실 적에

아니 요한 기구 화초에 난 임고대를 일러있고 자기야 달루

0: 될까? 좋다.
1: 조상현의 소리와 김명헌의 복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적성가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열매가 보석처럼 붉게 익었네. 신선의 알약이 따로 없으니 한 움큼으로 백세의 수명을 누리리라. 조선의 학자 정약용 선생이 극찬을 했던 이 붉은 열매 바로 구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임금님들도 기운이 떨어지고 피로할 때마다 구기자를 챙겨 드셨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따뜻한 차나 한약재로 참 친숙한 구기자. 네, 이 구기자가 요즘 서양에서는 슈퍼푸드로 불리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침해지는 눈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구기자에는 지아잔틴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황반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데 도움을 주는 고마운 물질입니다. 여기에 면역을 돕는 비타민C와 아연, 또 배변을 돕는 식이섬유와 철분까지 알차게 들어있어서 작은 보약이라 불릴만 합니다. 그렇다면 구기자 어떻게 챙겨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말린 구기자는 딱딱할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물에 살짝 불려서 아침 요거트나 샐러드에 건포도처럼 한 숟가락 얹어보시고요. 따뜻한 물에 우려내어 차로 담백하게 드셔도 참 좋습니다. 단 차로 드실 때 설탕이나 꿀을 너무 듬뿍 넣으시면 오히려 당 섭취가 늘어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린 열매는 영양과 당분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하루에 밥 숟가락으로 한두 숟가락 정도만 드시는 것이 알맞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혈액을 맑게 해주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구기자가 약효에 영향을 주어 피가 잘 멎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구기자를 드시기 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식품이라도 내 몸과 약에 맞게 적당량을 지켜 드시는 것 진짜 건강 비결이라는 것 잘 아시죠?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동동 전해드립니다. 연주의 예약 연구회입니다.

예약연구회의 연주로 동동 들으셨습니다. 다음 곡은 1부 마무리 곡입니다. 경기민요 태평가 기악연주입니다. 연주의 김무경 외 여러분입니다.

경기민요 태평가 기악 연주 1부 마무리 곡이었습니다. 연주의 김무경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마련되어 있고요. 금요일 코너 팔도 마실도 기다립니다. 저 성필이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막내동생이 되어 누님, 형님들을 모시고 팔도 방방곡곡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떠날지 잠시 후 함께 하시죠.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지역축제와 야외공연 등 행사가 많은 요즘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 인파 속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입장이나 퇴장으로 행사장 출입구에 사람이 몰릴 땐

앞사람을 밀지 말고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움직입니다. 좁은 골목, 계단, 내리막길 등에서 어깨가 부딪힐 만큼 붐빈다면 더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특히 인파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땐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양팔을 가슴 앞에 모아 숨쉴 공간을 확보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져 일어나기 어렵다면 몸을 옆으로 둥글게 웅크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말과 글의 아름다움이 흐르는 곳, 세종특별자치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올해는 한글날이 제정된 지 꼭 1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이기도 한데요. 이 반갑고 감사한 날을 맞아 세종중앙공원과 호수공원 일원에서 성대한 문화잔치가 열립니다. 바로 2026 세종 한글축제입니다. 오늘 한글날부터 10월 11일 일요일까지 사흘 동안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먼저 축제기간 호수공원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채로운 한글 체험마당이 열리고요.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오면 중앙공원에서 화려한 볼거리가 이어집니다. 첫날인 10월 9일에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

1950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무려 2천여 대의 드론이 세종의 가을 밤하늘을 수놓고요. 조선팝 서도밴드의 흥겨운 무대와 블랙이글스 에어쇼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불꽃과 드론이 어우러진 멀티미디어 쇼가 펼쳐지고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말 실력을 겨루는 황금종을 울려라 그리고 국립심포니의 웅장한 무대가 이어집니다. 가을빛이 완연한 세종 호수공원을 산책하면서 다양한 한글 체험도 하고 밤하늘을 수놓는 빛의 향연까지 마주한다면 더없이 멋진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2026 세종 한글축제. 더 자세한 일정은 세종 한글축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놀이, 말놀이 들려드립니다. 노래의 전래 동요반 소리랑입니다.

겨자 밖에 점 두 개, 겉자 안에 점 하나, 겨자 안에 점 두 개, 곧자 위로 점 하나, 겨자 위로 점 두 개, 굿자 알로 점 하나, 규자 알로 점 두 개.

글로리 말로리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전래 동요반 소리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야금 소리에 노래가 더해진 곡 가야송을 만나봅니다. 박범훈이 작곡한 이 곡은 가야금의 노래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목정배 시인이 쓴 가야금 예찬의 시에 곡을 붙여서 연주자가 가야금을 타며 직접 노래하도록 만든 작품입니다. 오늘 들으실 2장과 3장에서는 가야금과 목소리가 어우러지고 이어 흥겨운 자진몰이 장단으로 음악이 펼쳐집니다. 박범훈 작곡 김일륜의 가야금과 노래로 가야송 2장과 3장 함께하겠습니다.

가야송 2장과 3장이었습니다. 가야금의 김일륜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열입니다. 해금 연주의 안진성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시간이죠. 자식들 따라가자니 괜히 눈치 보이고 여행사 패키지는 아이고 너무 빡빡해서 내 무릎이 못 견디겠네 하셨다면 이제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싹싹한 막내 동생 성필이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모십니다. 적당히 걸을만한 산책 코스부터 입안에 착착 감기는 그 동네 별미 그리고 사진이 잘 나오는 포토 스팟까지 안내합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 하면 단풍도 참 곱지만요. 새벽이슬 머금고 수줍게 피어난 그 새하얀 들꽃 빼놓을 수 없죠. 오늘 저 성필이가 우리 형님 누님들 모시고 가뿐하게 마실 다녀올 곳은요. 눈이 시리도록 하얀 꽃바다와 솔향기가 가득한 고장, 바로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정읍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내장산 단풍, 네, 정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바로 구절초, 네. 구절초는 음력 9월 9일 중앙절 무렵에 꺾어야 약효가 제일 좋다 해서 구절초라 불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가을날 소나무 숲 아래 흐드러지게 핀 구절초 군락을 마주하고 있으면 마치 한 폭의 수묵화 속에 들어와 꿈을 꾸는 듯 황홀해집니다. 또 극하게 번져오는 들꽃 향기는 코끝을 스쳐서 마음속 응어리까지 순식간에 씻어내주는 것 같은데요. 어제부터 시작된 제19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가 오는 10월 18일까지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에서 성대하게 열린다고 합니다. 아이고 성필아, 그 먼 정읍까지 어떻게 차 끌고 가누? 걱정하시는 우리 형님 누님들 걱정은 딱 붙들어 매십시오. 이번에 코레일이랑 정읍씨가 손을 잡고요. 아주 기가 막힌 기차여행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름도 정겨운 구절초 농트레일인데요. KTX를 편안하게 타시면 열차 요금도 50% 할인해줍니다. 정읍역에 딱 도착하면 연계버스가 대기하고 있어서 운전대 잡을 일 없이 편안하게 축제장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구절초 들려드리죠. 노래의 신수용입니다.

신수영의 노래로 들려드린 구절초였습니다. 싹싹한 막내동생 성필이와 함께하는 금요일의 활력충전소 팔도 마실. 오늘은 가을향기 물씬 풍기는 전북 정읍에 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형님 누님들의 편안하고 실속 있는 마실을 위한 정보 본격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구절초 순환 열차를 꼭 타보시기 바랍니다. 축제가 열리는 구절초 지방정원은요, 울창한 소나무 3천여 그루 사이로 축구장 수십 개에 달하는 하얀 꽃밭이 물결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걷다가는 내 무릎 다 나가겠네 이렇게 한숨이 나올 텐데요. 한숨 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정원 구석구석을 순환하는 구절초 꽃열차가 형님 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차에 편안하게 기대앉아서 하얗게 일렁이는 꽃물결을 감상하시다 보면 천국이 따로 없구나 싶으실 겁니다. 여기에 따끈한 구절초 온수로 즐기는 야외 조격체험장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꽃길 걷다가 발끝이 노곤해질 때쯤 따뜻한 물에 발 담그고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꽃 구경 실컷 하셨으면 별미를 맛보셔야죠. 정읍에 오시면 꼭 드셔야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정읍의 대표 음식 브랜드 단풍 미락으로 꼽히는 귀리 떡갈비입니다. 이 음식은요, 정읍 특산물인 구수한 귀리에 부드러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알맞게 다져서 숯불향 솔솔 나게 구워내는데요. 기름기는 쏙 빠지고 육즙은 촉촉해서 씹기에도 부드럽고 담백합니다. 자, 식사 든든하게 하시고 난 후에는 정읍 시내에 자리한 전설의 쌍화차 거리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구절초 축제장에서 입장료 7,000원을 내시면 정읍사랑 상품권 4,000원을 내주는데요. 이 상품권을 쌍화차 거리에서 쓸 수 있습니다. 곱돌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여 나오는 진한 쌍화차 한 잔 받아 드시면 밤, 대추, 은행이 넘치도록 들어가 있어서 보약을 한 대접 비우는 기분이 듭니다. 따끈한 온기가 뱃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면서 환절기 감기 걱정도 단숨에 달아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여행 가이드 성필이와 함께한 팔도 마실. 다음 시간에도 멋진 여행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을 나들이 함께 듣겠습니다. 연주의 뮤르입니다.

들으신 곡은 가을 나들이였습니다. 연주의 뮤르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마무리 곡 들려드립니다. 가을 소곡인데요. 연주의 풍경이 있는 소리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곡 가을 소곡이었습니다. 연주에 풍경이 있는 소리 같습니다. 구절초 축제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네요.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바람을 견딘 열매처럼 우리의 삶도 깊이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청어이들인의 쌀 이한철입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오랜 세월 쓰이고 변화하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한글은 다릅니다. 어떤 소리를 어떻게 적을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을지 처음부터 고민해서 만든 문자죠. 최근 언어학에서도 이 점을 한글의 특별함으로 꼽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글은 처음부터 사람을 위해 만든 글자였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글자. 너무 익숙해서 잊고 지냈던 우리 글자의 특별함을 오늘은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한글날 아침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아침 이한철의 청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싱어송라이터 안예은 씨가 직접 만들고 부른 노래였습니다. 열 달 아흘에 함께 들어봤습니다. 편지글 같은 가사네요. 그리운 마음 글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한글이 있기 때문이고 또 글이 있어서 책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모인 책이 도서관에서 역사로 남겨진다라는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자, 오늘 한글날이고요.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인들이 요즘 한국어에 대한 한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 지원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55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전 세계 89개 나라에서 한국어 시험을 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 한글에 대해서 좀 더 뿌듯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고 자랑스러워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수록 우리는 맞춤법 잘 지키고 좋은 말, 따뜻한 말 골라 쓰는 거 지켜야겠죠? 자, 오늘도 편안하고 쾌적한 자리 여러분 위해서 비워놨습니다. 2시간 편히 쉬다가 가시고요. 청호해드린 햇살로 사연이나 신청곡 있으시면 마구마구 한글로 써서 보내주십시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302 이용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동덕쿵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하시는 방법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박재범의 R&B 음악 가나다라인데요. 피처링으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유씨가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면 가나다라가 쓰여지고 있는 우리 가요에도 나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송창식의 가나다라,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차 타파헤이에이에이 거기서는 가나다라 이렇게 쫙 펼쳐내듯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가나다라로 표현하고 있고요. 80년대에는 양준희 씨가 부른 가나다라 마바사 요 노래가 또 있죠. 여기서 가나다라 마바사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어떤 비밀의 약속 같은 거를 뭐 쉽게 말해서 비밀번호처럼 이렇게 비밀말로써 표현하고 있고요. 지금 들려드릴 가나다라, 박재범과 아이유가 함께 부른 노래 속에서는 한글을 잘 모르는 이방인에게 언어를 가르쳐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더불어 사랑을 잘 모르는 이에게 사랑을 가르쳐준다라는 의미도 중의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유, 박재범 두 사람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가나다라.

아이유 박재범 두 사람의 노래 가나다라에 이어서 강어달림 씨의 노래였습니다. 블루스와 레게가 만난 아주 특별하고 정이 싹싹 드러나는 음악 꼭 안아주세요. 함께 나눠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때 예, 뭐 거리 두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만나도 마스크 쓰고 얼굴도 모른 채 그리고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서로 맞대는 그 정도 인사를 넘어설 수가 없었잖아요. 그럴 때참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이 노래 들으면서 아, 좀꽉 안지는 못하더라도 서로 어깨 정도는 맞대는 그런 포옹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럴 수 있네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악방송 한글날 특집 라디오 다큐멘터리 내 마음에 꽃이 피었습니다. 2023년에 이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고 그해 한국PD연합회 이달의 PD상도 이 다큐멘터리가 받았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속의 주제곡이라고 할수 있죠. 안정화가 부른 노래 늦은 꿈인데요. 이 노래 가사는 성인문해교실 그 수업을 들었던 박달막 어르신의 시를 가사로써 만든 음악이라고 합니다. 작곡은 박승원 씨가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죠. 늦은 꿈입니다.

주의주 조별 남구는 내 남군이인데 한번 가시고 나란히 찾나

안정화의 늦은 꿈에 이어서 안비취, 전숙희 두 분의 명창의 소리로 국문 뒤풀이 함께 들어봤는데요. 좋은 말이란 거, 좋은 가사란 거, 꼭 내용 자체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가사의 경우에는 말 맛이 있어야 또 좋은 거잖아요. 이 국문 뒤풀이의 노랫말이 딱 그렇습니다. 가갸거겨. 이런 발음을 두고 이 발음에 유사한 음을 가진 연상 문장을 이렇게 노랫말로 채웠습니다. 재미나죠? 저도 시비 작가

애속하는 서도 작가인데요. 예전에는 경서도 명창들이 서로 함께 불렀다고 해요. 지금도 또 그렇죠. 경기 명창이 또 서도 소리도 하고 서도 소리 하시는 명창들도 경기 소리도 하시고 그러죠. 자, 계속해서 이정열의 노래 그대의 꿈으로인데요. 독립유공자이자 국어학자인 주시경 선생의 이야기,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음악이라고 합니다. 작곡가 김백찬의 음악, 이정열이 불렀습니다. 그대의 꿈으로.

가수이자 배우 이정열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대의 꿈으로 함께 들어봤어요. 자, 금요일 청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선보이는 모든 컴퍼니의 씨름입니다. 김홍도의 풍속도 씨름 속 풍경을 오늘의 무대 위에서 새롭게 풀어낸 작품인데요. 무용수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에다가 영상과 소리, 관객의 환호까지 더해져서 한판 씨름처럼 생생한 무대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컴퍼니의 씨름은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에서 공연되는데요. 저희 청취자분들은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8시 공연에 초대합니다. 오늘까지 5상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공연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공연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뭘까?
1: 한철이 삼촌. 오늘이 한글날이잖아요.
0: 그래요.
1: 그래가지고 지가 오늘은 한글날에 딱 맞는 창작판 소리를 갖고 왔어요. 잘 듣고 효과음에 가려진 단어를 맞춰보세요. 피디님 소리 주세요.
2: 우리나라 말과 글이 그 말과 다르고 홀로 우리나라만은 글자가 전혀 없어 그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글자로 뜻을 표현을 못하는 백성이 많아 내 일을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백성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다름이로다.
1: 잘 들으셨쥬? 정철호 명창이 만든 창작판 소리 하늘의 소리 훈민정음 가운데 한 대목이었어요. 우리나라 말과 글이 땡땡과 달라가지고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제대로 적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0: 으흠.
1: 효과음에 가려진 땡땡은 어느 나라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일본, 2번 중국, 3번 태국, 4번 볼리비아. 아 진짜 PD님! 남미 볼리비아가 여기서 왜 나와요? 암튼 우리말이랑 이 나라 말은 대딱 차이나 유.
0: 오.
1: 차이나 두. 엄청 차이나 유.
0: 아하.
1: 이 정도면 아시겠쥬?
0: 이야 오늘은 창호가 한글날을 맞아서 창작판 소리 하늘의 소리 훈민정음에서 퀴즈를 가져왔어요. 소리 다시 들어볼까요?
2: 우리나라 말과 글이 그 말과 다르고 홀로 우리나라만은 글자가 전혀 없어 그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글자로 뜻을 표현을 못하는 백성이 많아.
0: 자, 효과음에 가려진 나라를 맞추면 됩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말을 적을 글자가 없어서 이 나라의 글자, 바로 한자를 빌려 써야 했지요.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자면 나란말싸미 등극에 달아. 여기서 등극이 바로 오늘의 정답이고요. 창호가 이 나라의 말과 우리말은 차이나도 엄청 차이 난다라고 했죠. 이 정도면 정답을 거의 알려드린 건데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일본, 2번 중국, 3번 태국, 4번 볼리비아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 기다리는 동안 이 음악 듣습니다. 이 정답의 이 나라 전통 악기 밴드예요. 여자 12악방의 연주로 아리랑 듣습니다.

0: 여자시비 악방의 연주로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창호의 퀴즈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창작판소리 하늘의 소리 훈민정음에서 퀴즈를 가져왔습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말을 적을 글자가 없어서 이 나라의 글자 한자를 빌려 써야 했는데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가 문제였습니다. 보기 4개 드렸고요. 1번 일본, 2번 중국, 3번 태국, 4번 볼리비아까지 보기를 내게 드렸는데 오늘 좀 쉬운 문제였어요. 정답 많이 맞춰주고 계십니다. 창으로부터 정답 발표 들어보죠.
1: 오늘 정답은 2번 중국이었어요.
0: 딩동댕.
1: 근데 한철이 삼촌 훈민정음을 처음 만들었을 땐 28글자였대요.
0: 맞아. 지금보다 4글자가 더 있었지.
1: 지 동생은 지금 24글자 갖고도 받아쓰기 할 때 맨날 틀리는데 4글자 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0: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선 좀 다행이다, 그지? 아, 그래도 이렇게 우리 말을 우리 글자로 마음껏 쓰고 있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이라는 사실 동생한테도 꼭 알려주기 바래.
1: 지 말이 그 말이에요.
0: 그치.
1: 근데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0: 맞습니다. 오늘 선물 당첨자는 국악방송 홈페이지 창호의 드린 햇살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문자 드리니까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꼭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여러분 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세종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창작국악관현악 뿌리 깊은 나무 함께 듣겠습니다.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한 예인의 두드림이 시대를 건너 새로운 세상을 엽니다. 사물놀이의 창시자 이광수 명인. 그의 예술 인생 69년을 담은 공연 개벽이 막을 올립니다. 모두의 평안을 비는 이광수 명인의 비나리를 시작으로 승무와 선소리 산타령, 사물놀이와 광대무, 무병장수와 벽사를 기원하는 판국과 사자춤까지 하늘과 땅이 열리고 한 사람의 마음도 열리는 감동의 공연 춤자의 예술단 기획공연 개벽은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성남 아트리움 대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 신은 신발은 발에 익지 않아 조금은 불편하고 낯선 동네의 버스 정류장에선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조금은 망설이게 되는 낯선 순간들. 새로움은 설렘 만큼이나 두렵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조심스레 내디딘 작은 발걸음은 낯설었던 길을 조금씩 익숙한 길로 만들어줍니다. 조금 서툴러도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디딘 한 걸음이 어제와는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테니까요.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 새로운 시작 앞에선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용기입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반정하실로 돌아왔어요.
1: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2부 첫 음악 김동원의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동해안 오깃굿 어청배굿이었습니다. 자, 창호이들인 햇살 금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보사노바의 대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1972년에 만든 노래, 그리고 1974년에 그가 앨리스 레지나와 함께 부른 버전이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아구아스지 마르수, 3월의 물이라는 노래인데요. 오늘은 비교적 최근에 리메이크한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브라질 상파울루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이자 피아니스트인 엘리아니 엘리아스가 부른 노래입니다. 자, 원곡의 그 소박함에다가 이 엘리아니 엘리아스가 아주 세련된 피아노 연주를 했고요. 게다가 좀 더 팝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누구나 듣기 좋은 세련된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가 3월의 물이잖아요. 아구아스지 마르수. 이 브라질은 남반구라서 3월부터 이제 여름이 끝난다고 해요. 우리 겨울이 그쪽은 여름이죠. 3월이면 이제 여름이 끝나고 우기가 마무리되는 시기, 그러니까 생명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를 음악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함께 들어보죠. 엘리아니 엘리아스가 부르고 연주합니다. 아구아스지 마르수.

엘리아니 엘리아스가 불렀습니다. 아그아스지 마루스 듣고 왔어요. 자, 금요일 여행 떠나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멋진 공간 소개해 줄지

0: 생선 작가 김동영 만나봅니다. 세상에 멋진 공간은 많지만 이야기가 숨쉬는 공간은 많지 않죠. 여행의 지문을 새기며 살아온 생선 작가 김동영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겪은 공간 이야기. 생선 작가 픽 오늘의 공간. 오늘의 공간 생선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연천을 갔더랬죠.
1: 네, 갔었죠.
0: 오늘은 어떤 공간을 소개하실지 궁금합니다.
1: 예, 연천에서 북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있는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입니다.
0: 연천도 이미 충분히 북쪽인데 거기서 더 북쪽으로 가면 임진각 나오는 거네요.
1: 네.
0: 우와.
1: 그러니까 뭐 임진각 가보셨어요?
0: 가봤어요. 예. 네.
1: 어떻게 가봤어요?
0: 한 번씩 가죠. 뭐 서울에서는 멀지 않으니까.
1: 아, 네. 저도 임진각 전 처음 가봤어요.
0: 아, 진짜요?
1: 저희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누구나 한 번씩 그때 학생들은 단체로 갔었는데요.
0: 네.
1: 저는 딱 봐서
0: 빠졌어요.
1: 아프잖아요. 자주 아파가지고 못 갔어요.
0: 아.
1: 그래서
0: 아 분단의 아픔 그 아픔이 아니라
1: 그 아픔이 아니고 몸이 아파가지고
0: 예
1: 몸이 아파서 초등학생의 분단의 아픔 때문에 도저히 임진각은 갈 수 없다. 통일된 후에나 가겠다라는 뜻은 아니었고요.
0: 하긴 북에 북녘에 뭐 가족을 두고 온 것도 아니고.
1: 네.
0: 그러네요. 그러니까
1: 저도 네. TV나 그런 곳에서만 봤지 사실 네. 처음 가봤는데요. 진짜 좋았어요.
0: 어떤 게 좋았어요?
1: 제가 임진각 가면 맨 처음에 원래는 임진각이었고 그 다음에 평화누리 공원이라는 공원이 조성이 돼서 지금은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이에요.
0: 맞아요. 거기서 페스티벌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1: 그러니까 DMZ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하고 엄청 많은 요번에 가니까 쌀 페스티벌도 하더라고요.
0: 쌀 페스티벌.
1: 네.
0: 아.
1: 네. 근데 더 웃긴 건 제가 파주 하면 여기서 멀다고 생각 안 하시죠?
0: 네, 가깝잖아요.
1: 근데 임진각이 경기도 파주시에 있습니다.
0: 우와.
1: 그래서 파주시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0: 오.
1: 가면 놀이공원도 있어요.
0: 맞아요. 네.
1: 바이킹도 있죠. 갔을 때도 있으셨어요?
0: 평화놀이공원 작년과 재작년 갔는데 어린아이들 있는 집 있잖아요.
1: 네.
0: 거기로 주말에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넓은 잔디밭도 있고 하니까 그냥 자리 깔고
1: 네.
0: 하루 종일 그냥 거기서 노는 거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1: 저는 처음 가봤는데 그 회전근에도 있고 바이킹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놀이기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제가 갔을 때는 운영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일 네. 인상 깊었던 건 임진각에 딱 올라가면 딱 전망대가 있어요.
0: 아...
1: 그러면 전망대에서 딱 보면 북쪽이
0: 보여. 북쪽 땅이 보여.
1: 좀 진부한 표현으로 바로 코앞에
0: 코앞에 눈앞에
1: 네서 보이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안 잡히거든요.
0: 아
1: 거기도. 근데 진짜 개성하고 개성공단하고
0: 네
1: 홍대랑 비교해 보면 홍대가 더 멀어요.
0: 개성공단이 더 가깝다는 말씀이시죠?
1: 개성공단은 한 5km밖에 안 된대요. 떨어져
0: 우와,
1: 있는 게
0: 진짜 가깝네요.
1: 네 진짜 우리는 사실 그 북한 땅에 대해서 뭔가 어렸을 때는 안보 교육 같은 거 받았지만
0: 네.
1: 일단 나중에는 뭐 개성공단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북한을 이렇게 눈으로 본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란 말이죠.
0: 맞아요.
1: 임진각 가면 진짜 보입니다.
0: 우와.
1: 진짜 조금만 좋은 망원경만 있으면
0: 네.
1: 사람들도 보여요.
0: 야. 그리고 그 뭐 케이블카라고 해야 되나요?
1: 네.
0: 그렇다면
1: 곤돌라 곤돌라.
0: 네. 그 옛날에 미군 부대가 있던 자리 네. 거기도 가볼 수 있잖아요.
1: 근데 그거 지금 점검 중이라 안 하고 있더라고요.
0: 아 거기도 좋은데.
1: 네. 그래서 못 탔어요. 그래서 걸었어요.
0: 음흠.
1: 제가 걷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0: 네.
1: 걸어 다녔는데 날씨도 너무 좋았고
0: 언제 갔다 오셨어요?
1: 한 3주 전에요.
0: 아 그랬겠네요. 그러면 이제 막 선선한 바람 불고 그럴 때네요.
1: 네. 또 왜 갔냐면 제가 연천 갔다 왔잖아요.
0: 예.
1: 그럼부터 약간 여기에 좀 꽂혔다고 해야 되나?
0: 뭐 서울의 북쪽, 경기도 북쪽.
1: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0: 거네.
1: 안보 관광에 꽂혔어요.
0: 안보 관광.
1: 그러니까 무슨 어떤

0: 이념이나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한때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철도로 연결돼서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러시아 통해서 딱 가면 베를린까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우와.
0: 언젠가 내가 죽기 전에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는데요.
1: 이미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탔던 경험이 있으니까,
0: 네.
1: 예.
0: 근데 생각해 보시면, 예. 네.
1: 서울역에서 혹은 이제 임진각까지 가면 임진강역인데,
0: 네, 맞아요.
1: 거기서 더 철길을 타고 올라가서 내가 처음 그 유라시아 횡단을 할때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그렇게 쭉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거네요.
0: 그거 타고 베를린까지.
1: 베를린까지.
0: 와,
1: 와.
0: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국가인데 사실 섬이잖아요.
1: 그렇죠.
0: 북쪽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외국에 나가려면 해외에 나가려면 무조건 배나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1: 육로를 통해서 뭐 국경을 넘는다? 이거는 경험할 수 없죠.
0: 네, 그래서 참 그리고 유럽 같은 데 가면 너무 육로로 국경을 넘다 보니까 너무
1: 네.
0: 신기하잖아요. 그런
1: 그러니까
0: 자체들.
1: 고속도로 그냥 탔을 뿐인데,
0: 네.
1: 뭐야? 여기 프랑스야?
0: 예. 네.
1: 독일에서 어느 순간 프랑스가 돼 있고, 어느 순간 스위스가 돼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0: 그러니까 막 주소도 길 건너편 뭐 명일동하고 송파구하고 나눠져 있는 것처럼
1: 예.
0: 길을 하나 사이로 국경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1: 맞아요.
0: 새로웠었는데.
1: 그러니까 뭐 집은 프랑스 남부인데 일은 제네바로
0: 아,
1: 스위스로
0: 맞아요.
1: 가고
0: 그렇게.
1: 뭐 출퇴근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요.
0: 네. 그런 것들이 참 저한테는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관심사였는데 그래서 그런 곳을 좀볼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하다가 임진각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러다
1: 와.
0: 임진각을 가게 됐고요. 무엇보다 제일 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1: 뭔가요?
0: 제3 땅굴.
1: 제3 땅굴?
0: 네.
1: 우와, 저 초등학교 때 갔다 왔어요. 제3 땅굴. 저, 우리 얼마 전에 밥 먹을 때도 얘기했는데,
0: 네.
1: 저 아람단이었잖아요.
0: 저는 보이스카우트였거든요.
1: 그러니까,
0: 예.
1: 매듭 묶는 쪽이고, 저쪽은.
0: 네.
1: 우리 쪽은 좀 이래, 뭐랄까, 그 통일이나
0: 예.
1: 이런 메시지가 좀 있는 그런 이제 활동을 했는데, 진짜 대구에서 그 관광버스를 막몇 대를 대절해가지고, 여기 이제 안보 교육 같은
0: 예.
1: 걸 받으러 왔었죠. 그리고
0: 맞아요.
1: 제3 땅굴 갔었어요.
0: 제가 딱 갔을 때이 제3 땅굴은 이야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1: 예.
0: 좀 이따가 하고 다른 얘기부터 할까요?
1: 아, 그럴까요? 네.
0: 네.
1: 음악을 듣고 오는 건 어떨까요?
0: 음악 들어야 되나요, 꼭?
1: 듣지 말까요?
0: 네,
1: 아니,
0: 음악 들을게요.
1: 선곡해 보셨잖아요.
0: 네, 제가 골라온 곡은요, 라이드의 베이퍼 트레일이라는 곡인데요. 이거 제가 한번 틀었던 기억이 방금 나네요.
1: 우리 코너에서요?
0: 네.
1: 안 틀었어요.
0: 안 틀었었어요?
1: 네,
0: 아,
1: 라이드 노래 안
0: 제가 요즘
1: 틀었어요.
0: 방송 활동이 많아서
1: 아,
0: 헷갈렸나 봅니다.
1: 무슨 말씀이세요? 방송 우리 거 하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아, 예. 네, 그렇다고 하죠. 네. 제가 이 베이퍼 트레일이 비행운이잖아요.
1: 네.
0: 이 비행운이 왜 있냐면, 이 비행구름.
1: 비행구름. 아,
0: 네,
1: 그걸
0: 비행기
1: 베이퍼
0: 떨,
1: 트레일이라고
0: 예. 네.
1: 하나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갈 때는 북쪽으로 가니까 통일로를 타고 쭉 간단 말이에요. 근데
1: 네.
0: 여기는 비행기가 안 떠요. 비행금지
1: 우와.
0: 구역이라.
1: 네.
0: 무엇인지 알죠? 근데 임진각에서 돌아올 때는 옆에 오른쪽으로 인천공항 있고 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딱 보면서 운전하면서 아, 저 비행기 구름을 딱 보면서 비행기가 만든 구름을 보면서 아, 나도 떠나고 싶다. 기술을 북으로 돌려야 하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뭔가 굉장히 여행 가는 기분이었고요. 서울에서 겨우 1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1: 네.
0: 지하철 타면 한 1시간 40분?
1: 그렇죠.
0: 네.
1: 경의선 타면 갈수 있죠.
0: 네, 그런데 진짜 못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꼭 가보고 싶다. 누구보다 빨리 먼저 가서 여행기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라이드의 베이퍼 트레일이라는 곡을 준비해 봤습니다.
1: 네, 영국 출신의 밴드죠. 라이드의 베이퍼 트레일 듣고 오겠습니다.

0: 영국 밴드 라이드의 연주와 노래로 베이퍼 트레일 듣고 왔습니다. 자, 제3 땅굴 얘기 빨리 해주세요.
1: 우선 저는 이게 가보시면 알겠지만 임진각이 제3 땅굴로 가기 위한 전초기지예요.
0: 예.
1: 가려면 무조건 여기를 가야 되는데 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갈 것 같아요?
0: 제3 땅굴이 궁금한 사람들이 가겠죠.
1: 아, 네. 이래서 DJ 계속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국악 방송을 대표로 하는 명 DJ인데 왜 갈까요? 가고 싶은 사람이 가겠죠?
0: 아, 그럼 다르게 말할게요.
1: 네.
0: 제 1, 2보다 3이 더 땡겨서
1: 아니죠.
0: 가시는 분들이 가겠죠.
1: 제 1단구가 2단구는 못 가고요. 예. 제 3단구를 가면 보잖아요. 저 외국에 온 줄 알았어요.
0: 아, 외국인들이 많구나.
1: 네. 우리 때는 아, 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런데
0: 네.
1: 학교에서 단체로 갔잖아요. 무조건 갔잖아요.
0: 그럼요.
1: 암보관광을.
0: 네.
1: 근데 지금은 그런 단체 관광은 없어요.
0: 없어요.
1: 그리고 대부분 외국 관광객이 99%예요.
0: 아, 그러니까 이 한민족인데 분단이 되어 있는 나라 세계에서 몇 안 되잖아요.

0: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1: 그래요?
0: 예.
1: 어, 어디더라? 어, 예멘?
0: 그러니까 뭐 그런 됐나? 그러니까 전쟁 중인잖아요, 지금. 우리
1: 아,
0: 휴전 상태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상태에 있는 나라가 유일한데,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 각국에서 진짜 한 1,0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 제3 땅굴에?
0: 제3 땅굴 보려고 시간을 조정해요. 그냥 간다고 볼수 없고요.
1: 아, 아.
0: 미리 인터넷으로나 예약하셔야 되고요.
1: 네.
0: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그래서 자기 차를 가져와도 임진각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1: 네.
0: 거기서 버스를 타고 들어가거든요.
1: 들어가고.
0: 버스 탈때 커튼 다 닫아요.
1: 아, 군사 지역이니까
0: 군사
1: 볼수
0: 지역이고.
1: 없게.
0: 그리고 거기서 이제 딱 타가지고 들어가면 민통선, 민간인 통제구역선 들어가면
1: 네.
0: 군인이 딱 들어가서,
1: 어, 버스 위에 타요.
0: 예.
1: 네.
0: 근데 이미 임진각에서 관광객들, 특히 서양 관광객들이나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그거부터 신기한 거예요. 커튼 칠하고.
1: 와.
0: 뭔가 좀 강한, 뭔가 좀, 아무 생각 없이 놀러 왔다가, 제3, 근데 이게 현실로 하고 군복무잖아요. 그리고 군인이 와서 계급장도 없는 군인들이잖아요.
1: 아,
0: 왜냐하면
1: 그래요?
0: 거기 그런 거 뭐라고 하죠? 검문 검사하는 사람들은
1: 네.
0: 계급장을 가려요.
1: 아.
0: 그래서 딱 와가지고 일일이 다 대조해요. 그러니까 먼저 신청한 사람들
1: 엄격하게.
0: 엄격하게 다
1: 그러니까 뭐
0: 검사.
1: 어디 외국 여행 갈때그뭐 비자 확인하고 뭐 입국 심사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0: 네.
1: 훨씬 더어 깊은 수준의
0: 네.
1: 높은 수준의 어떤 철두철미한 그런 어 심사를
0: 검사 하나.
1: 받는
0: 네.
1: 거네요.
0: 그래서 저는 진짜 머리가 이걸 기획하고 운영하시는 분이 머리가 진짜 비상하다고 느꼈던 것이
1: 네.
0: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신기해서 분단됐대. 저쪽으로 넘어가면 지금은 갈라져 있는 나라고 휴전 상태라는 곳인데 되게 평화로운 분위기잖아요. 근데
1: 그렇죠.
0: 거기서부터 경직이 되는 거예요.
1: 와.
0: 그다음 커튼 거두세요라고 영어로나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그다음에 군인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버스 안이 시끌벅적하거든요. 조용해져요. 군인을 거기서 처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군인분이 표정도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눈은 이렇게 머리를 모자로 이렇게 딱 가려가지고
1: 어어.
0: 이렇게 딱딱 보면서 하고, 만약에 잘못 앉아 있잖아요. 자리를 지정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에 앉잖아요.
1: 예.
0: 그러면 다시 앉으라고 해요.
1: 오.
0: 그리고 딱 내려가서 경례 딱 하고 내려가가지고 쭉 올라가거든요.
1: 그러니까 보통 여행객들이 혼자 다니기도 하지만 뭐 커플이 많이 다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제 뭐 창가 쪽을 아내가 좋아한다면 지정 좌석이 내가 창가 자리더라도 자리 바꿔주잖아요. 그럼 커플한테 가가지고 똑바로 앉으세요.
0: 네.
1: 바꿔 앉으세요. 왜 이렇게 앉으셨나요?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겠네요.
0: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버스 안이 조용해져요.
1: 오.
0: 그리고선 제3 땅굴로 갑니다.
1: 갑니다. 네.
0: 그럼 딱 내립니다.
1: 내립니다.
0: 그러면 딱 들어가라고 해요.
1: 땅굴
0: 교육실.
1: 안으로. 아, 교육실로 먼저.
0: 무조건 안보 교육 받아야 돼요.
1: 아,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0: 없어요. 그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뭐 일본이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1: 푸에르토리코.
0: 푸에르토리코도 안 돼요. 쿠바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요. 그냥 다 들어가서 6.25에 대한 제3 땅굴에 대한 영상을 딱 보여줘요. 그럼 전 세계 언어로 다 나오거든요, 자막이. 근데 그 영상 시설도 진짜 VR로 3면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보면
1: 아, 실감나게.
0: 실감나게.
1: LED 화면.
0: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1: 오,
0: 만만져봐
1: 실감나는
0: 가지고.
1: 화면. 네.
0: 네, 그렇게 딱 해요. 그리고서 왜 어떻게 해서 땅굴이 발견되고 전쟁이 어떻게 나고 하는데 막 포화 터지고 막 하거든요.
1: 예.
0: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8분 30초 보여주거든요.
1: 네.
0: 몰입감 장난 아닙니다.
1: 우와. 참고로 1978년에 제3 땅굴이 발견됐습니다. 군사 분계선 남쪽으로 뻗어 있는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바로 제3 땅굴이에요.
0: 네.
1: 와, 8분을
0: 30초.
1: 몰입감 있게 영상을 봤어요.
0: 네.
1: 그 다음은 또
0: 그
1: 어떻게 되나요?
0: 다음에 딱 내려서 화장실 갔다 온 사람 5분 정도 시간 줘요.
1: 네.
0: 그리고선 땅굴 앞에 딱 가잖아요.
1: 예.
0: 그럼 옵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1: 오?
0: 모노레일을 탈 것인가?
1: 네.
0: 걸어갈 것인가?
1: 아.
0: 모노레일을 타려고 했었거든요.
1: 네.
0: 정비 중이었어요.
1: 아, 걸어갈 수밖에 없네요.
0: 걸어가
1: 선택권 없네요.
0: 네,
1: 네.
0: 걸어갈 때 이거 쓰게 하거든요.
1: 네.
0: 그다음 카메라부터 핸드폰 카메라 이거
1: 헬멧을 쓰게 하는 거죠?
0: 예,
1: 네.
0: 카메라 이거 라디오였군요.
1: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라디오인데.
0: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뭐그
1: 모자 쓰는 신용을 이렇게 하면서 이거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방송도 요즘 많이 하신다고 밑에
0: 한계합니다.
1: 것도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0: 네,
1: 하여튼
0: 그래서 개인 보관함에 핸드폰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1: 네.
0: 그걸 다 놔둔 다음에 잠그고

0: 그 다음에 안전 헬멧을 받아요.
1: 네, 그리고, 헬멧을 받고
0: 그리고 내려갑니다. 쭉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1: 우와, 걸어서.
0: 걸어서. 근데 네. 그건 땅굴이 아니에요. 땅굴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예요, 통로예요.
1: 아, 우리 쪽에서 판.
0: 네. 네. 그거 안보 관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근데 그러면 딱 가면 땅굴이 있는데요. 진짜 제가 돌을 만져봤거든요.
1: 네.
0: 엄청 딱딱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걸 어떻게 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장난 아니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하고 천장이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키가 작잖아요.
1: 네, 아유, 보통 키죠.
0: 아, 그쵸. 보통 키인데 제가 머리가 닿아요.
1: 오.
0: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거의 뭐 엎드려서 가거든요.
1: 네.
0: 제가 그렇게 여행을 한 게 이집트 피라미드 갔을 때 통로 들어갈 이집트 그 대 피라미드 안에 들어갔을 때 고개 숙이고 들어갔거든요. 좁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딱 들어가거든요. 와, 근데 진짜 이걸 어떻게 팠지?
1: 폐쇄 공포 있으신 분들은 못 가겠네요.
0: 그런 안내문이 막 붙어 있어요. 있으면 누르고 비상벨을 누르거나 아니면 곧바로 나오세요라고. 근데 정말 느끼는 사람이 있겠더라고요. 근데 끝도 없이 들어가요.
1: 와.
0: 그런데
1: 경사도 가파르죠.
0: 경사도 가팔라요.
1: 우와.
0: 아, 그래서 진짜 이거는 파기도 힘들었고 만약에 땅굴로 만약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도 힘들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와, 진짜 대단하다. 이걸 했다고. 근데 지금 추정이
1: 네.
0: 분명히 한 5개 뭐지? 총 5개 정도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1: 땅굴이.
0: 예. 네.
1: 아직 그러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땅굴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겠군요.
0: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추정이래요.
1: 예.
0: 근데 이미 발견된 건 3땅굴인데 제 3개인데요. 근데 딱 이제 맨 끝에 가요. 그 터널의 끝은 막아놨어요.
1: 와.
0: 그리고 이렇게 통유리로 만들어놨거든요. 그 예. 안을 볼 수 있는데 거기가 이제 군사 분계선이 딱 있고 하는데 거기에 매일매일 그런 거기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대요. 근데 그건 안 보이더라고요. 딱 보고 나와요.
1: 야.
0: 들어간 만큼 다시 걸어서 나오거든.
1: 나와야 되죠.
0: 장난 아닙니다.
1: 와, 기분이 어떻던가요?
0: 좀 서늘했어요. 야, 이렇게까지 한다고? 와, 대단하다.
1: 외국인 관광객들의 표정은 어떻던가요?
0: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관광지로 알고 왔는데
1: 예.
0: 눈이 진짜 현실인 거잖아요.
1: 와.
0: 그거 보면서 조금 놀라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1: 그렇겠네요.
0: 네.
1: 얘기를 나눠본 외국인 관광객은 따로 없었죠.
0: 얘기를 저한테 많이 걸었어요. 넌 어디서
1: 진짜?
0: 왔냐고.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이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여기 왜 왔냐 그래가지고 네. 이 땅굴 보고 싶어서 왔다.
1: 와.
0: 하면서 뭐 이런 느낌 저런 느낌 물어보는데 저한테 홍대 어디 좋은 뭐 이렇게 바 같은 거 추천해 달라고 버스 안에서
1: 갑자기
0: 네, 이집트에서 온 사람이. 그래서 와, 역시 아랍인은 다르다. 호전적인 그러니까 민족이다.
1: 오히려 땅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간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해방감이 더 컸을 수는 있겠네요.
0: 근데 저는 되게 좋은 여행 컨텐츠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안보라고 하면 모든 뭔가 좀 정치적인 면도 있고 그런데
1: 예.
0: 이게 진짜 있는 거잖아요.
1: 현실이죠.
0: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 뉴스나 이런 걸로 들었을 때랑은 전혀 다르고요. 정말 피부로 와닿아요.
1: 예.
0: 서늘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1: 자, 이제 나왔어요.
0: 네.
1: 나왔으면 뭐 좀 먹어야죠. 근데 워낙 또 뭐 어디 가서 뭐 찾아서 뭐 먹고 맛집 찾아다니고 이런 걸 또 안 좋아하시고 맛집 앞에서 줄 서는 것도 안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0: 네네네.
1: 특별히 기대는 안 하지만 뭐 드셨나요?
0: 거기가 이제 두부나 이런 것들이 유명하거든요.
1: 예.
0: 연천에서 두부를 먹었기 때문에 두부를 또 먹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1: 안 먹고
0: 네 거기 뭐지 사과 샀어요.
1: 사과?
0: 예. 네.
1: 아, 거기 사과가 나나요?
0: 거기 사과 맛있어요.
1: 오.
0: 제가 다음에 올 때 하나 네. 갖다 드릴게요.
1: 아직도 있나요?
0: 제가 그거 갔다 와서 부산 갔다 왔잖아요.
1: 예.
0: 그래서 사과가 몇 개 남았어요.
1: 우와.
0: 냉장고 있으면 안 상하겠죠?
1: 냉장고 있어도 좀 쭈글쭈글해지겠죠? 표면이?
0: 그래요?
1: 네.
0: 아무튼 그럼 제가 상태 보고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그것도 유명해요. 쌀.
1: 쌀 유명하겠죠. 그 민통선 안쪽 지역에서도 쌀 농사를
0: 네.
1: 지으시던데요.
0: 그 쌀을 팔아요.
1: 와.
0: 그리고 막걸리.
1: 막걸리.
0: 그 막걸리를 외국 사람들은 엄청 많이 사가더라고요.
1: 한국의 그러니까, 전통술이니까.
0: 그래서 거의 시음할 수 있거든요.
1: 예.
0: 그거 막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저는 안 먹.

0: 있고, 아, 결과적으로 저는 별로 배도 안 고프고 먹고 싶지 않아서
1: 네.
0: 안 먹었어요. 네.
1: 와우. 돌아오는 길에 파주 출판 단지도 지나잖아요.
0: 네.
1: 책을 굉장히 많이 낸 작가시니까 파주 출판 단지에도 자주 가시죠?
0: 네, 저는 한때는 잘 나갔을 때는 자주 갔었는데요.
1: 네.
0: 지금은 좀 뜸했었는데, 이제 임진강에서 내려올 때 같은 통일로를 타고 내려오면서 조금만 빠지면 파주 출판단지거든요.
1: 예.
0: 그래서 출판단지 들려서 거기가 가을에 진짜 아름답거든요. 지금쯤 가면 완전 낙엽 치고,
1: 네.
0: 그리고 건물들이, 출판사 건물들이 굉장히
1: 예쁘잖아요.
0: 예뻐요.
1: 길도
0: 그래서
1: 넓고.
0: 길도 넓고, 주차하기도 좋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아울렛도 있고.
1: 아울렛. 아, 아울렛 가셨겠다.
0: 아울렛 갔죠.
1: 아.
0: 아울렛 가가지고
1: 네.
0: 눈으로만 보고 왔죠.
1: 하나 사시지.
0: 비싸더라고요.
1: 아울렛이 비싸다니요.
0: 거기도 명품 같은 거 파죠. 저 명품남이에요.
1: 명품 좋아하십니까?
0: 명품은 없는데 명품 잘 모르고
1: 바래요.
0: 하는데 사고 싶어요. 아, 이게 농담이고요.
1: 예.
0: 그래서 거기 이게 아울렛에다 주차를 해놓고 그 주변을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여자친구랑, 야, 여기가 김영사고, 문학동네고, 뭐 21세기 북수고, 이거 오빠가 여기 다 가면 이 문만 열고 들어가면 작가 선생님으로 불려, 막 이런 식으로.
1: 그렇죠.
0: 네.
1: 저하고도 지난번에 같이 갔었잖아요.
0: 네네네.
1: 뭐 거래처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0: 네.
1: 거래처 갔잖아요.
0: 네.
1: 출판사 담당자분이 딱 나오시는데 와, 바로 선생님이던데요.
0: 아, 그러니까요.
1: 김동현 선생님 막 이러면서 막 저 옆에서
0: 네.
1: 놀랐잖아요.
0: 저 그런 사람입니다.
1: 네. 자, 지난주 연천에 이어서 오늘은 파주 임진각 다녀왔고요. 파주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 다닐 수 있는 것들도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선작가 김동영 씨,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보내드리면서 두 번째 추천곡 듣는데요. 뭐 들을까요?
0: 예. 국경 아닌 국경이잖아요.
1: 예.
0: 국경의 밤, 루시드 폴입니다.
1: 아, 이 노래 들으면서 생선 작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보내드리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안비취 씨는 민요와 함께 가곡, 승무, 궁중무용 등을 고루 익힌 전통적 가무악 일체의 종합예술인이었다. 1926년 서울 효자동에서 태어난 안 씨는 유성기로 듣던 송만갑, 이동백 등의 가락에 매료돼 13세 때 가출, 하규일 문화로 들어갔다. 하 씨에게 2년간 가곡을 익힌 그는 한성준으로부터 승무를 배우는 한편 경계 민요의 대가인 최정식을 만나 민요의 진수를 접하고 민요로 방향을 돌렸다. 59년 한국민속예술단을 조직해 공연을 통한 민요 보급에 나서는 한편 국악협회 주최로 전국 민요 경창대회를 개최, 민요의 저변 확대에 힘썼다. 75년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그는 이춘희 등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내기도 했다. 1997년 1월 3일 안비취 명창 타계 후 다음 날인 1월 4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안비취 명창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능 보유자의 자리를 이어받은 이춘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제가 선생님 만나기 전부터 그 선생님을 굉장히 뭐 우상이라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선생님을 존경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제자를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이창변 선생님은 정말 당신이 마투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넘겨주시는데

정말 저는 감동했죠. 그 안비 선생님의 그 목수임 야질자질한 그런 목이 너무너무 제가 닮고 싶었고, 그렇게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요. 안비 선생님이 경기 소리를 하기 전에 가곡 가사를 전가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조금 특이한, 네,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섬세한 게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먼저 배웠었기 때문에 그런지 성격도 굉장히 섬세하셔요. 선생님이 계실 때큰 공연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 아우르는 형. 그러니까 우리 경기민요를 대잔치로 하면서 판소리는 판소리대로 또 이렇게 같이 아우러가면서 이렇게 하신 게 너무 대인이랄까. 그래서 그때 장덕화 선생이 있을 때그 악기 하는 선생님들이 다그 선생님은 참 여장부고 여걸이다 이런 별명을 할 정도로 안비 선생님을 굉장히 따랐어요. 안비 선생님이 참 안목이 대단하세요. 뛰어나시고 판단력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말씀도 참 잘하시고 조리 있게, 그리고 선생님이 좀 품격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여간 골고루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에요. 선생님은 특히 강조한 게 자세, 표정, 그렇게 함부로 몸을 그 저기 까부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제가 지금 제 제자한테 하고 있거든요. 경기민요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잔치 분위기로 흐른다. 부르는 사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소리의 품격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고요. 경기민요가 품격이 격상하느냐, 격하하느냐, 이거를 나 하나에 달렸다라고 생각해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하고 저는 스승과 제자라는 걸 떠나서 부모 자식 같은 그런 정감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선생님이 지금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생님한테 물어볼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0월의 국악인 안비취 명인의 제자로서 경기민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춘희 명상의 기록입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주말이면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떠나고 싶어지죠. 이번 가을엔 우리 음악과 함께 여유로운 토요일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전시립연전국악단이 매달 토요일마다 우리 전통음악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상설 공연 토요국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10월 10일엔 전통음악의 다양한 장르를 한자리에서 만납니다. 대금독주 청성곡을 시작으로 가야금 병창 춘향가중 사랑가 산조합주가 이어지고요. 민속무용 호남건무와 연희 설장구까지 전통음악과 춤, 연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어서 10월 24일엔 가을의 정취를 담은 낙엽 위의 선율이 펼쳐집니다. 임교민의 클대와 박경훈의 네잎클로버, 이정훈의 달빛정원 등 실내악을 비롯해서 내화타령과 너영

0: 화영, 아리랑 연곡 등 민요도 만나볼 수 있고요. 마지막은 원일 작곡의 신뱃놀이가 장식합니다. 10월 10일과 24일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이 선보이는 상설공연 토요국악. 깊어가는 가을 보고 듣고 즐기는 우리 음악과 함께 여유로운 주말 보내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공연 일정과 관람 방법은 대전시립연정국악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무용수가 추는 전통춤이 여러 명의 움직임으로 이어진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전통춤의 아름다움을 대극장 규모의 군무로 풀어낸 무대가 다시 관객을 찾아옵니다. 바로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정기공연 상선약수인데요. 10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집니다. 상선약수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데서 출발한 작품인데요. 물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듯 서로 다른 전통춤이 하나의 흐름으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무대 위에 담았습니다. 특히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동무의 군무화입니다. 태평무와 훈령무, 승무, 살풀이춤, 한량무, 산조춤, 탈춤, 장구춤까지 모두 8가지 전통춤을 여러 무용수가 함께하는 군무로 재구성했는데요. 한 명의 무용수가 보여주는 섬세한 움직임에서 더 나아가 많은 무용수가 함께 움직일 때 만들어지는 큰 에너지와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10월 15일과 16일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지는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상선약수. 자세한 내용과 예매 방법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전통문화 가운데는 오랜 시간 이어져온 의례를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무형유산이 있습니다. 10월엔 이러한 전통 불교 의례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공개 행사가 이어지는데요. 먼저 10월 16일과 17일 경남 창원 백운사 수륙도량에선 2026년 순국선열 호국영령을 위한 아랫역 수륙제가 펼쳐집니다. 수륙제는 물과 육지를 떠도는 모든 영혼을 위로하고 평안을 기원하는 불교 의례인데요. 이번 행사에선 장엄한 의례와 함께 작법무와 불교 음악을 선보입니다. 의례는 여러 절차가 이어지면서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불교 의례와 전통 예술이 어우러지는 장면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 10월 18일과 19일에 서울 봉은사에서는요. 국가무형유산 봉은사 생전예수제가 열립니다. 생전예수제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업을 돌아보고 미리 공덕을 쌓으며 사후의 명복을 기원하는 불교 전통의례인데요. 평소 공연장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통 불교 의례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마음을 위로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온 의례의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우리 전통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신의 뜻을 시원하게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엽게 여겨